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아.
0: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1: 예.
0: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네.
0: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1: 아,
0: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Oh,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Lucky?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2: One pair of
1: 아,
2: glasses.
1: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2: You want it?
1: 이거
2: Yep.
1: 썼었잖아요,
2: You wanna
1: 내가.
2: buy?
1: No, no, no. Match with this
2: Match.
1: sunglass. 어울려.
2: Oh.
1: Match. 아, 이거 썼을 때 나
2: Uh-huh.
1: do I look good?
2: Oh, do you look good?
1: Yeah.
2: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2: Yeah.
1: Sharp?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2: Like good.
1: Good.
2: good, really good.
1: 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2: You want them?
1: Okay, I believe you. You
2: Yep.
1: say look good, so I will take it.
2: Oh,
1: Yeah.
2: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0: 네,
1: 네.
0: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0: 네.
1: 영어로 하려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그래도요, 우리 이거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돼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 그럼요.
0: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1: 에이.
0: 색상이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때또 즐거움 많이
1: 요미.
0: 계시니까.
1: 그럼요.
0: That's right. 그거 할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4: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4: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1: 오.
0: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1: Yeah.
0: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Yeah. One pair.
0: Okay.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0: 네.
1: 당했죠.
0: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쌍 남았어요. 잘안
1: 아,
0: 하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0: 네.
1: 맞죠.
0: 그래서 오늘 좀 힌트 드렸습니다.
1: 네,
0: 한번 맞는지
1: 감사합니다.
0: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1: Yes.
0: So, pair는 한 쌍, 혹은 뭐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뭐
1: 양말,
0: 바지든 다
1: 네,
0: 포함입니다.
1: 장갑,
0: Yes,
1: yes.
0: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남아있는 거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1: 완전 사야 될것 같은데요?
0: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1: 이거
0: 느낌.
1: 완전 내가 사면 솔드아웃인데?
0: 그러니까요.
1: 내가 당장 사야겠어.
0: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0: Here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1: 네.
0: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있다.
1: 네.
0: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1: We have two pair left.
0: Two pair?
1: Two pairs
0: 그렇죠.
1: left.
0: 얘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1: 네.
0: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1: 예.
0: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1: 아하.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a room left.
0: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예.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저라면
1: 네.
0: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1: only one room.
0: 저라면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0: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left?
1: 네.
0: Of course.
1: 아...
0: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0: 바로 예약해버리게
1: 네.
0: 되네.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1: Mm-hmm.
0: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Mm.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0: 행운, 운이 네. 있는 이런 뜻이
1: 네.
0: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1: 아.
0: 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은,
1: 그쵸.
0: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You're lucky. 이러면 너 운 좋은 줄 알아.
1: 오.
0: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0: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1: 네, 네, 네.
0: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입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1: Too
0: young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이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Young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네. 젊어 보이나요? 근데 네.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잘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okay.
1: 예, too stupid.
0: 예. Stupid.
1: 아, no. Stupid.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아.
0: 제가 좀 이따 그 stupid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1: 오.
0: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 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좀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1: 네.
0: 하지만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1: 아.
0: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써서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1: 아.
0: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스타일이에요.
0: 근데, 네, 근데 뭔가 샤프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
1: S-I,
0: lly.
1: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느렸죠?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don't be silly. 실없게
1: 맞아요.
0: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거에
1: 에이.
0: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우 실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1: 이런
0: 맞아요.
1: 느낌.
0: Okay. So
1: 에이.
0: dorky, silly. 좀
1: silly.
0: 이래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1: 저는
0: 했죠?
1: sunglasses 같은데요.
0: 맞아요.
1: 예.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얘기를 하는
1: 에이.
0: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이렇게 쓴
1: 어허.
0: 거죠.
1: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옷이든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혹은
1: 상태.
0: 뭐를 입으니까가 되는
1: 예.
0: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0: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쓰니까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cute.
0: 일단 you look cute인데
1: You
0: 그
1: look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0: 그렇죠.
1: cardigan.
0: In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1: Loose
0: 힙합 바지
1: pants.
0: 같은 거. 어, 루스도 좋은데 baggy한 거
1: 아,
0: 아세요?
1: baggy pants.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baggy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0: 그렇죠.
1: pants.
0: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어허.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baggy 팬츠 유행일
1: 아,
0: 때
1: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1: 또
0: 그랬었어요.
1: 요즘에도 everyday baggy pants
0: 아, 이제는
1: 입으시잖아요.
0: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이,
0: 네.
1: 그럼요.
0: 오케이.
1: respect.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아니라 카디건입니다. 이거는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e
0: Oh,
1: cardigan.
0: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자, 이번에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1: Mm-hmm.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1: 오.
0: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아, 이거 왠지 알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1: 우리는
0: 아니고요.
1: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네.
0: 칭.
1: 아, 이거 소문자예요? Sharp.
0: 오케이.
1: 예, sharp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군요.
0: 네.
1: sharp 할게요.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오호,
0: 맞습니다.
1: sharp.
0: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1: 그쵸?
0: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는
1: 맞아요.
0: 거죠.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edgy하다. 근데 그거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0: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1: 어? 네. 아니요?
0: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1: 예.
0: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아.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1: 아하.
0: 네,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그래요?
0: 그럼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어둡게 된 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 것 같고 여기는 안 묻은 것 같고
1: 그럴 때 있어요.
0: 막 사방팔방이 때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1: 나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0: Oh, you look very put together
1: yeah,
0: today.
1: Yeah.
0: Your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응?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look 썼어요.
1: 네.
0: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1: 예.
0: 중국에서.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아니라 뭐 썼어요?
1: on이네요.
0: on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1: 완전 샤프해 보였어요.
0: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1: 아하.
0: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1: 네.
0: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1: 아 여기서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인가 봐요.
0: 그렇죠.
1: Sunglasses look very sharp.
0: Sharp on you. 너에게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 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1: The hat looks cute.
0: Cute. 근데 너에게.
1: On you.
0: On you. 너에게 얹으니까.
1: Oh.
0: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1: The shirt look perfect.
0: Looks perfect.
1: Looks perfect.
0: 그에게.
1: On him.
0: Him. There you go.
1: Yeah.
0: 저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 hat looks cute on you.
1: The hat looks cute on you.
0: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Mm-hmm.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1: 예.
0: 얘기했잖아요.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라고 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 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1: 예.
0: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저한테
1: 예.
0: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1: 그렇죠.
0: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눈이 또
1: 네.
0: 확실하죠.
1: I trust your, I'll take them.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0: 네네.
1: Judgment예요. 네. judgment.
0: Okay.
1: Yes. 명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스펠링을 예. 잘 한번 보세요. J-U-D-G-E-M-E-N-T.
1: Yes.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아, 이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이가 탈락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1: 네.
0: J-U-D-G-E가 맞아요.
1: 에이.
0: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제가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이가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1: judgment.
0: 훨씬 좋잖아요.
1: Oh.
0: 자, 그리고 저 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1: 네.
0: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내가 걔네 챙길 거예요. 이런 oh.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1: Yes.
0: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1: Mm-hmm.
0: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거 제가 할게요, 살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I'll take the red one.
1: Mm-hmm.
0: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1: I'll take it.
0: Oh, I'll take the red one.
1: I'll take the red one.
0: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1: Yes.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2: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네,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1: You look cute.
0: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1: In that cardigan.
0: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Mm-hmm.
0: There you go. 걔는,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1: He's dancing.
0: Okay. 배기한 바지를 입고.
1: In baggy pants.
0: In baggy pants. 그 mm-hmm.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1: 네.
0: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I'll take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저 이걸로 살게요.
1: I'll take this.
0: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1: 네.
0: Okay?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할게요.
1: Oh,

0: The red one.
1: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Alright,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4: Great choice. Yes.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1: Yes! Ooh. 아주 좋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1: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0: 오.
1: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0: 와.
1: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such a good singer?
1: Yeah, it seemed like you were totally into him during the musical. I saw you look at him. Your eyes were twinkling.
0: Yeah.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him. If only I could meet a guy like that even for a day.
1: Oh, Christine. Snap out of it. Huh? Back to reality, please.
0: It could be reality. I think it's possible. A fan meeting a star.
1: Do you want to know why it can't happen? Look over there. I think all those people are thinking what you are thinking.
0: Huh? There's an autograph session? I didn't know about that. Oh, I'd better get in line.
1: Huh? Christine, I didn't finish what I was saying.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뭔가를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매력적이고 멋지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잘 가꾼 사람들도 멋있고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크리스틴이요, 뮤지컬을 탁 보고 나서 주연 배우한테 홀딱 반했어요. 이 홀딱 반한 크리스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곳이 있었으니 어딜까요? 오늘 카툰 보면서요, 영어도 배우고 또 크리스틴의 마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케빈 반응 보세요. Oh, that was fantastic. 환상적이었대요. 뮤지컬 공연이 정말 좋았나 봅니다. 크리스틴도 표를 구한 스스로 만족했는지 Pretty good, right? 꽤 괜찮았지? 라고 자신감, 만족감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내가 한 말 뒤에 그렇지 하고 붙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 바로 right입니다. 뭔가를 말한 다음에 right이라고 붙이면 뭐뭐야, 그렇지? 뭐뭐야,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데요. That's him, right? 저기, 그 아이 맞지? 또는 You know each other, right? 너희들 서로 알잖아.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말 뒤에 right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이 크리스틴도 표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보람이 있나 봅니다. 케빈은요, 오늘의 공연으로 뮤지컬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대요. Totally changed my mind. 우리 뮤지컬 하면 좀 어렵거나 그쵸?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보니까 뮤지컬 공연 자체도 물론 좋았겠지만 메인 액터, 주인공 남자 배우한테 마음이 있었네요. He was such a good singer. 노래 너무 잘하더라. 이미 지금 눈이 보세요. 반짝반짝. 그죠? 뮤지컬 할 때 보니까요. 케빈이요. 크리스틴 눈이 그렇게 twinkling, 반짝반짝. 뭔가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나 봅니다. 맞아, 맞아. 크리스틴도 인정하죠. 나 그 남자에게 완전 반했어. 완전 반했어. 오늘의 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him 입니다. 이 표현은요, I, 나는 have, 갖고 있다 라는 뜻이죠. A crush는 홀딱 반함이라는 뜻을 그 자체로 갖고 있고요. on은 누구누구 또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him,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함을 가졌다 이런 뜻이니까 나 완전 반했어 라는 뜻이 되겠죠. 함께 말해 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자, 강조할 부분 강조해서요. I have a crush on him. 나 완전 반했어. 남자 주연 배우 너무 멋있어. If only I could meet a guy like that even for a day. 무슨 뜻이요? 저런 남자랑 하루만 만나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좋은가 봐요. 자, 이렇게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소망, 바람을 나타내는 말 if only 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I wish와도 비슷한 뜻이에요. If only we lived closer. 우리가 서로 가까이 산다면 좋을 텐데. 또는 If only I knew her name. 그녀의 이름이라도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실과는 반대되는 어떤 사실을 가정하고 또 바라는 때 사용하는 표현이

0: if only입니다. 정말 하루만 딱 사귀어보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케빈이 웃으면서요. 아, Kristen, snap out of it. 꿈 깨. 라고 꿈을 와장창 깨 놓네요. 이렇게 꿈 깨, 정신 차려. 라는 말이 snap out of it 또는 get real, 현실적이 되어라. dream on, 그래, 꿈 계속 꿔. 이건 약간 비꼬는 느낌이죠. you wish, 그랬으면 좋겠지?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보시다 보면은요, 내 입에 딱 맞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나의 꿈 깨 표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back to reality, please. 제발 현실로 돌아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꿈을 계속 꾸려나 봐요. 아니, 왜안 돼? A fan meeting a star.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안 되는지 알려줄까? 저기를 잘 봐. Look over there. 크리스틴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주연 배우가 사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저 사람들이 다 너랑 똑같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찬스가 있겠어? 라고 했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There's an autograph session? 뭐야? 사인회가 있었다는 말이야? 이미 사인회에 이제 마음이 또 뺏겼어요. 사인이라고 할때 우리 사인 영어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호 이런 뜻이고요. 유명인의 사인, 우리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의 사인을 받을 때는 autograph, 그리고 계약서 같은 데 서명할 때는 signatur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가서 빨리 사인 받아야 되겠다. 케빈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려가는 크리스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완전 반했어.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에 빠졌어. I'm in love. I'm in lov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앞 카페에 새로운 알바생이 왔는데 엄청 잘생겼대요. 실제로 보니까 만화에서 튀어나온 줄. 나 사랑에 빠졌어. 어떡해요? I'm in love. I'm in love. 그런가 하면 눈을 못 떼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 can't take my eyes off him. I can't take my eyes off him.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반에 진짜 다정하고 잘생긴 애가 있거든요. 자꾸만 눈이 가요. 눈을 못 떼겠어. 어떡해요? I can't take my eyes off him. I can't take my eyes off him. Great.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배웠죠? I have a crush on him. 홀딱 반했다. 사랑에 빠졌다. I'm in love.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뒀다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해.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요 우리 중요한 단어들의 발음 같이 학습을 할 건데요. 정말 많이 쓰는데 조금 헷갈리는 발음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음성으로만 들어도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Pull. You push.

0: and I'll pull. Pool. There's a swimming pool. Pole. A car hit a telephone pole.
1: Okay, 여러분 어때요?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잘 들은 것 같나요? 한번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구분 잘 했나요? 자, 어때요? 다 비슷하게 좀 생긴 단어들인데 오늘 이 세 가지 단어의 발음 차이를 확실하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당연히 여러분 이 세 단어들은요. 스펠링도 다르고 발음도 어때요? 다 all different. 다 다르겠죠? 맞아요.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복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어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당길 때 쓰는 표현인데 이 단어 발음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꿀팁을 주자면 우리의 입은 풀, 풀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입 모양은 풀이라고 하고 말을 할 때는 펄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은 은데 말은 내 속 마음은 펄이라고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펄, 펄 같은 발음이 돼요. 이게 한글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데 약간 그래서 펄처럼 들릴 때도 있고 풀로 들릴 때도 있거든요. 예문 한번 볼까요? 네가 밀면 내가 pull, 당길게. You push and I'll pull. 나는 으로 입모양 만들고 pull 말하는 거죠. pull. 그러면 이 발음에 정말 가까워집니다. 오케이, 연습 이따가 한번 많이 많이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거는 쉬워요. 정확하게 자 pull 이렇게 우 발음을 해주면 되거든요. pull, 우 이렇게 발음해주면 돼요. 입모양 오리처럼 이렇게 쫙 내밀고요. 입술 우 발음 pull. 이거는 우를 길게 끌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건 수영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수영장이 있어. There's a swimming pool. Swimming이라는 이 말이 없어도 pool 자체만 해도 수영장이 될 수 있어요. There's a swimming pool. Okay, 마지막 단어는요. 이번엔 스펠링이 바뀌었어요. P-O-L-E. 이건요, 우리 pole이죠. 이것도 은근히 pole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오 발음 해주면 돼요. pole, 어떤 대, 봉 같은 거 말하죠. 그래서 전봇대 예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전봇대를 telephone pole이라고 하는데요. A car hit a telephone pole. 이건 pole이 아니에요. pole. 한 차가 전봇대를 이렇게 친 거예요. 한 차가 전봇대를 쳤어. A car hit a telephone pole. Okay? 자, 어때요, 여러분? pull, pull, pole. 이렇게 발음 다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우리 이 발음 연습하러 가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우리 지금부터 오늘 배운 표현들 발음 연습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할 준비 됐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당기다 라는 뜻이고요. 풀처럼 입모양 만들고 펄이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펄, 펄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약간 풀 또는 펄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펄. 자, 듣고 따라해주세요. 펄. 한 번 더요. 펄. Very good. 자, 그 다음은 수영장이죠. 이거는 오리처럼 입술 쭉 내밀고요. 갑니다.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Pool. Very good. 어렵지 않죠, 이건? 한 번 더요. Pool. Great. 마지막 단어도

어렵지 않은데 가끔씩 이것도 실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서 완전히 오우 발음 내주면 돼요. 우리 한국말 할 때처럼 폴이라고 포우입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포우. Very good. 봉이나 대를 가리키는 단어. One more time. 포우. Great job. 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밀고 내가 당길게 라는 거죠. push랑 반대요. 이제 pull 우리 발음해 볼 거예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You push and I'll pull. And I'll, great. 한번 더요. You push and I'll pull. And I'll pull, great. 자, 두 번째 문장. 수영장이 있어. pool. 이렇게 갈게요. There's a swimming pool. Swimming pool. Great. 한 번 더. There's a swimming pool. Swimming pool. Good job.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 차가 전봇대를 쳤어. pool 갈게요. A car hit a telephone pole. Telephone pole. Great. 한번 더요. A car hit a telephone pole. Telephone pole. Very good.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이세 단어 좀 헷갈렸다면 오늘로써 확실하게 발음 차이 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또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one more time 연습하겠습니다. Let's do it one last time.

0: telephone pole. A car hit a telephone pole.
1: 네, 어때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세 단어 발음 이제 헷갈릴 일 없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Hobby. H-O-B-B-Y. Hobby. Hobby. Movie. M-O-V-I-E. Movie. Movie. Dance. D-A-N-C-E. Dance. Dance.
0: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Today's topic is, wow, hobbies, 취미예요. 여러분, 취미 있나요? Do you have a hobby? 참고로 우리가 주제를 설명할 때는 hobby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hobbies라고 말해요. Now, 여러분의 hobby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hobby는 hobby, 취미예요.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저는 I like to play piano, I like to read books, I have so many hobbies. 그 다음은 movie, 영화예요. 와, 영화도 참 좋은 hobby 중에 하나죠.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 dance, 춤 또는 춤을 추다예요. 여러분, do you like to dance? 춤추는 거 좋아하나요? Danc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취미, hobby. 자, 발음 정확하게 해볼까요? Hobby. Good job. 영화, movie. 자, 가운데 V가 있죠? 앞니를 입술에 닿게 해보세요. Movie. That's right. 춤 또는 춤을 추다. Dance. One more time, danc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Hobby. Hobby. Movie. Movie. Dance. Dance.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영어를 연습해봐요. What is your hobby? 너의 취미는 뭐니? 친구들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Okay, now let's say it together. 우리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영어로 말해볼까요? What is your hobby? Very good.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with me? 나랑 영화 볼래? 친구들, 나랑 무엇을 할래? 또는 나랑 무엇을 하고 싶니?

0: 이거를 영어로 Do you want to 무엇 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때는 watch a movie, 영화를 보고 싶니? 영화 볼래?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말해봐요.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with me? Yes, of course. I love movies. Okay, next. She likes to dance all day. 그녀는 온종일 춤추는 것을 좋아해. Wow, you're very energetic. 굉장히 힘이 넘치는데요. 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요. She likes to 아니면 I like to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She likes to dance all d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hobbies.
1: Photo. P-H-O-T-O. Photo. Photo. Kite. K-I-T-E. Kite. Kite. Game. G-A-M-E. Game. Game.
0: Okay, our next word is photo. 사진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do you like taking photos?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 다음은 kite. 연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바람이 훨훨 불 때 우리는 kite를 날릴 수가 있죠. kite. Next is game. Game 또는 시합이란 뜻이에요. We all like games, don't we? 우리 모두가 게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사진, photo. 친구들, 포토가 아니라 photo예요. T 발음은 안 나요. 그리고 O 소리를 두 번 내야 돼요. photo. Good job. 연, kite. 자, I 소리로 다시 한번 내볼까요? kite. 바로 그거예요. 게임, 시합. game. One more time. gam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photo. photo. kite. kite. game. game.
0: 예문을 더 한번 배워볼까요? Can you take a photo? 사진 좀 찍어줄래요? 친구들, 우리가 traveling, 여행 갈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 많이 있잖아요. 친구들, can you take a photo of me? 자, of me를 붙이면 저 좀 찍어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Can you take a photo? 잘했어요. Next. He flew a kite at the park. 그는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Oh, that must be very fun. I love flying kites. 자, fly a kite는 연을 날리다라는 뜻인데요. 과거형으로는요, flew a kite로 바뀌어요. It's your turn. Let's practice. He flew a kite at the park. That was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children played games after school.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게임을 했다. 여러분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쵸? 자, children, 아이들은 played games. 게임을 했다. 꼭 play를 써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he children played games after school. Wow, you guys are great! 너무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Hobby. Hobby. Movie. Movie. Dance. Dance. Photo. Photo. Kite. Kite. Game. Game.
0: 친구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it 8. H. Let's go. Phonics chant H. H, H, H. H. Hot.
1: Huh.
0: Hot. H. Hat.
1: Huh. Hat.
0: H. Happy.
1: Huh. Happy.
0: H. Hamburger.
1: Huh. Hamburger.
0: H. Hospital.
1: Huh. Hospital.
0: H. Hill.
1: Huh. Hill.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Sunny와 함께 이 소리 친구를 만나볼까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 바로 H예요. H. H. 네, 근데 이렇게 H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H, Big H라고 해요. 그리고

0: 작은 소문자 H, small H가 있어요. Big H, small H. 네, 두 개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H이에요. 그럼 H에서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잘 들어봐요. 흐. 네,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말해볼까요? 흐. 흐. 흐. Very good. 자, 그럼 흐로 시작하는 단어 써니와 함께 만나볼게요. 이 단어는요, 여름 날씨에 굉장히 덥죠? 더운, 네, 더운 영어로 hot, hot, hot. Excellent. 우리가 hot 한 날씨에 모자를 쓰죠? 모자, 영어로는요, hat, hat, hat. 잘했어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재밌게 놀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고 행복하죠? 행복한, 영어로는요, happy, happy, happy.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 단어는요, 햄버거예요. 햄버거에도 흐 소리가 나죠? hamburger, hamburger, hamburger. Great job. 또 흐로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어디로 가죠? 네, 병원 가죠.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병원, 영어로는요, hospital, hospital, hospital. 너무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작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작은 언덕, 영어로 hill, hill, hill.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와, 이렇게 흐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써니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H. H, H, H. H, hot.
2: H, hot.
1: H, hat.
2: H, hat.
1: H, happy.
2: H, happy.
1: H, hamburger.
2: H, hamburger.
1: H, hospital.
2: H, hospital.
1: H, hill.
0: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로 친한 친구 로그와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로그!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배운 여덟 번째 알파벳은요, 바로 H이었어요. 로그, 우리가 큰 대문자 H, Big H로 배웠어요. 로그, Big H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3: Big H.
0: 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문자 H는요, 우리는 small H라고 배웠는데요. Logan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3: Small H.
0: 네, small H. 그리고 H는요, 흐, 흐, 흐 소리가 났어요. Logan, H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3: 흐,
0: 흐, 흐, 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흐, 흐, hot로 배웠는데요. 로건, 흐, 흐, hot 발음해 주세요.
3: 흐, 흐, hot, 흐, 흐, hot, 흐, 흐, hot.
0: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 영어로 흐, 흐, hat 이었는데요. 로건, 흐, 흐, hat 발음해 주세요.
3: 흐,

0: 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happy 였죠? happy 발음해 주세요.
1: happy, happy, happy.
0: Excellent. 다음은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햄버거. 햄버거는요, hamburger였어요. Logan, hamburger. 따라해 주세요.
1: hamburger, hamburger, hamburger.
0: That's right. 그 다음은요, hospital였어요. 세번 말해 주세요.
1: hospital, hospital, hospital.
0: 다음 단어, 우리가 작은 언덕은 hill이라고 배웠어요. Logan, hill 발음해 주세요.
1: hill, hill, hill.
0: Excellent! 와, H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Logan과 함께 H 소리 나는 단어로 신나게 노래를 불러볼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H. H, H, H.
3: H, hot.
2: H, hat.
3: H, hat.
2: H, happy.
3: H, happy.
2: H, hamburger. H, hospital.
3: H, hospital.
2: H, hill.
3: H, hill.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3. Wednesday. What is it? I can write about things around me.
0: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자, 어떤 표현들을 써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Oh, look! It's a dollhouse! 인형의 집이네요, 그쵸? 여러 방들이 있어요. There's a kitchen, a bedroom, a living room, and a study room. 자,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또 다양한 공간에 여러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는 연습해 볼게요. 자, this is 뭐뭐. 이건 뭐뭐예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his가 이것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this is my bedroom 이라고 하면 이건 나의 침실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그쵸? bed가 침대고 room이 방이니까 bedroom이 침실이라는 뜻이죠. 자, there is 뭐뭐, there are 뭐뭐. 요거는 뭐뭐가 있어요 라는 뜻인데 is 뒤에는 단수, 즉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 there are 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어요. 침대는 하나, 보통 방에 있죠. 그래서 there is

bed. 여기서 on은 하나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There are a bed and animal toys. 침대 하나에 뭐 여러 개의 동물 인형들이 있다.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are를 써줘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얘기하지만 바로 뒤에 붙는 게 a bed처럼 하나이다. 그럴 때는 there is라고 원어민들도 보통 그렇게 생활 영어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are가 맞다. 이렇게 원칙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테이블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ny fruits are on the table. 자, 많은 과일들이 테이블 위에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fruit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수, 복수가 둘다 원래는 fruit예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fruit에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like,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like to 뭐뭐는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요라는 뜻이죠. I like to play라고 하면 난 노는 걸 좋아해요. 누구와 함께? With my sister. 자, 나의 뭐 여동생 혹은 언니 누나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0: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동물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뭐였죠? 아까 뭐뭐 토이즈, 동물 인형들에 나왔었는데 바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맞아요. animal이었죠? 자, a로 시작하니까 a가 올 거고요. any, n, i, any, more. m, a, l. very good. 잘했어요. 이렇게 스펠링도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어요. there is 다음에 이제 의자 하나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뭘까요, 여러분? there is 의자는 chair죠? A chair.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is 뭐뭐라는 표현 써보시면 돼요. Very good, everyone.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toy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도구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호주예요. 호주에서 인기 있는 놀이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That's right. Boomerangs. 맞아요. 부메랑이에요. They were first used for hunting.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이 사냥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Now they are popular in sports and as toys. 지금은 놀이용 장난감이나 스포츠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Boomerangs are popular toys in Australia.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What's this? That's right. It's 공죽. 맞아요. 공죽입니다. It's a Chinese yo-yo. 공죽은 중국의 요요인데요. Each of your hands hold a stick. You move the stick. The yo-yo moves.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연결된 줄로 요요를 돌려요. Gongjuks are popular toys in China. Let's look at the next one.
3: 어느 지역일까요? 맞아요. 아프리카예요.
2: What's this? That's right. It's Mankala.
3: 맞아요. Mankala입니다.
2: Mankala is a game that first started in Africa.
3: Mankala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놀이예요.
2: There are two big cups and 12 small cups.
3: 두 개의 큰 홈과 열 두 개의 작은 홈이 있어요.
2: The goal of the game is to collect the most stones.
3: 큰 홈에 더 많이 구슬을 모으기 위한 게임이에요.
2: Mankala started in Africa. Let's look at one more.
3: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일본이에요. 이번에는 일본의 놀이 도구를 알아볼까요?
2: What's this? That's right. Kendama.
3: 맞아요. Kendama입니다.
2: It's a traditional wooden toy.
3: 나무로 만든 일본 전통 놀이 기구인데요.
2: A ball is attached to a string.
3: 공이 줄로 달려 있는데요.
2: You try to get the ball in a cup.
3: 줄을 당겨

0: 전체에 공을 끼우면 노는 도구예요. Kendamas are traditional Japanese toys. It was fun looking at different toy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기구들을 보는 것은 재미있었어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2: 놀이도구와 나라 또는 지역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3: Boomerang Australia
2: 2번
3: Kendama Japan
2: 3번
3: Mancala Africa
4: 자, 그럼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아, 자, 여기는 아까 인형집의 공부방이에요. 그럼 공부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뭐뭐예요? This is 뭐뭐였죠. 자, 나의 공부방은 My study room이라고 쓰면 돼요. This is my study room. Good job.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 있는 거는 there is 뭐뭐라고 한다고 했죠? 일단 책상은 하나 있네요, 그렇죠? There is a desk. 꼭 넣으셔야 돼요. There is a desk. 또 뭐가 있냐? 아하, 책장. There is a bookshelf. Bookshelf가 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There are로 바뀌어야 되죠. 자, 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라고 할 때는 many books라고 하면 되죠. There are many books. 여러분 쓰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책상 위를 보니까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여러 개가 있네요. Pencils and erasers are 자, 책상 위에라는 표현이 오면 되겠죠. 아까 식탁 위에 했었는데 on the table 이 경우는 on my desk. 물론 on the desk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책상일 때는 on my desk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나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할 때는 I like to read a book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와 함께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아까 with를 썼었죠. With my friend. 나의 친구와 함께.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쭉 한번 복습해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This is my study room. There is a desk. There is a bookshelf. There are many books. Pencils and erasers are on my desk. I like to read a book with my friend. 잘했어요. 많이 연습해주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핑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핑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things around me.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해서 writing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writing 연습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Wednesday School life.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 맞죠? 자,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아하니 할아버지, grandfather, 그리고 손자가 보입니다. 손자는 영어로 grandson이라고 해요. 손주, 그쵸? 남자아이니까 grandson.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 자동차에 있네요. 자동차는 빵빵 car이죠. car. They are in a car. 지금 빨간색 차네요. 멋져요. They're in a red car. 오케이. 근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아? 저기 지도가 보이죠? I see a map. Do you see a map there too? Yeah. 자, 지금 지도 안에 보니까는 school가 있고요. park가 있습니다. school은 학교, park는 바로 공원이지요. I think they're on their way to school. 지금 학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아이디어를 더 얻어볼게요. 빠바밤. 우리가 배웠던 단어 나왔습니다. 학교는 영어로 school. school. 그냥 school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school. o가 두 개니까 길게 우 소리를 내줍니다. okay? school. school. school. no. school. okay.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해볼게요. 자, 영어를 어떻게 했지? 쌤이랑 배웠는데. 짜자잔. do you like school? Do you like school? 하면은 너 학교 좋아해? 라고 하는 뜻이죠.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가 학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Do you like school? 하시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볼게요. wher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where는 어디에 란 뜻이에요. where. 그리고 화살표에 지금 보니까는 학교에 화살표가 슝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왠지 어디에 학교가 있니? 너 학교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하시는 것 같죠? 짜자잔! Where is your school? 너 학교가 어디야? Where is your school? 이것도 우리 배운 표현입니다. 기억나기를 바래 우리 친구들. 자, where is your school? Where는 어디에 란 뜻인가 꼭 기억하기야. 자, 또 볼게요. 오, time 나왔어요. time, time. 시간이란 뜻이죠? time, time. 우리 배웠던 문장 중에 너 학교 몇 시에 시작해?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쌤이랑 어떻게 하더라? 짜자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지? 자, start는 시작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하면은 너의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니? 언제 시작하니?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one more ti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학교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쉬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쉬는 시간. 이것도 쌤이랑 배웠어. 이거 발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R-E-C-E-S-S인데. recess, recess. 좋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보통 우리가 break time, 휴식 시간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recess라고도 하는 거 꼭 기억해 둬요. 알았지? break time, recess. 똑같지만 꼭 두 개 다 기억해야 돼. 자, recess, recess. 자, 쉬는 시간에 대한 단어, 쉬는 시간에 대한 문장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때요? 자, 너 쉬는 시간 동안에는 뭐 하니? 너 쉬는 시간에 뭐 해? 라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쌤이랑 배웠습니다. 짜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during은 동안에, 뭐뭐 동안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니? 자, recess 단어 나왔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자면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쌤이랑 배웠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자, recess, 쉬는 시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럼 퀴즈 한번 해볼게요. 퀴즈, 퀴즈, 퀴즈. Number one. 빼뱀, you like school? 나왔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Are, be, do. 다시 볼게요. Are you like school? 또는 Do you like school? 자, 선생님 3초 줄게요. I'll give you 3 seconds. 1, 2, 3. 정답은 do입니다. do가 들어가야지 너 학교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죠. 만약에 are you like school? 하면은 너 학교 갔니? 라는 뜻입니다. 이성어요. 그쵸? Do you like school? 너 학교 좋아하니? 라는 뜻인 거 기억해. 자, number 2 가보겠습니다. Number 2. I play with my friends at 빠바밤. 자,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모모 동안에 놉니다. 아,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이게 말 여기 생각 풍선 보니까 왠지 쉬는 시간 동안에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 쉬는 시간 영어로 뭐였지? 자, A. recess, B. homework. 자, 3 seconds. Ready? 3, 2, 1. 빼뱀. 자, 쉬는 시간, break time이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단어는 recess이었습니다. recess. I play with my friends at recess. 그쵸? 나는 내 친구들과 숙제에서 놀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recess. homework는 숙제라는 뜻이죠. 그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quiz time이었습니다.
2: Singing time.

0: 쌤이랑 역할극 한번 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지금 여기 보니까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보이죠? A grandfather and a grandson.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해보는데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Okay? 자, 쌤이 시작할게. Do you like school? Do you like school? 자, 무슨 뜻이죠?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Do you like school? 그랬더니 남자의 표정을 보니까는 학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 학교 좋아해요. 영어로 Yes, I like 학교, school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B, 시작! Yes, I like school.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이 Where is your school? 라고 해볼게요. Where는 어디에란 뜻이고 school는 학교죠. 그래서 너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해보겠습니다. Where is your school? Where is your school?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지금 학교 옆에 P-A-R-K, park가 보이네요. 공원 근처에 있죠. 공원 가까이에. 자, 뭐뭐 가까이에 영어로 near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near the, 뭐 근처에 있어요? park 넣어줘볼게요. 공원 근처에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It's near the park. 좋아요. It's near the park. It's near the park. 좋아요. 자, 또 볼게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Time은 시간, 그리고 school는 학교, start는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학교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해볼게요. 잘 들어봐.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기 그림 보니까는 학교가 시계가 지금 8시 반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It starts at 8시 반이라고 할 텐데 8시 반을 영어로 8:30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It starts at 8:30.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작! It starts at 8:30.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할게요. 자, during은 뭐뭐 동안에란 뜻이고 recess는 그치, 얘들아 잘했어요. 휴식 시간,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너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니?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남자의 저 생각 풍선을 보니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쌤이 그 놀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줬는데 기억나요? 그쵸? Red light, green light 기억나요? 빨간불, 초록불? 자,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해볼게요. I like playing red light, green ligh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따라해볼게요.
1: School. Do you like school? Where? Where is your school? Ti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Recess.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나는 나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우리 배웠죠?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내일은 또 즐겁게, 더 재밌게 응원할게요. Bye bye, butterfly.

Okay.

니콜 선생님, 엄마가 동생에게 줄넘기를 가르쳐주라고 하셔서 며칠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동생이 열심히 하질 않아요. 투덜투덜 슬렁슬렁. 아, 정말 엄마한테 확 일러바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 것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만화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저런,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 오늘 배운 표현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땡땡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일러주려고.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또는 그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표현하는 문장들 배워볼게요. Working not hard. She's not working hard. She's not working hard. 자, 오늘은요 친구들, 문장의 주인공이 지난 시간처럼 그, he, 그녀, she예요. 그런데 그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녀는 뭐뭐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녀는 뭐뭐 하고 있지 않아, 그는 뭐뭐 하고 있지 않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우선 문장의 주인공이 그녀는 이에요. 그녀는 그러면 she's가 되겠죠. 그리고 하고 있지 않아, 이 안타라는 말이 중요해요. 문장의 뜻이 확 달라지니까 먼저 말해줘요. not,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working. working은요, 이 work에다가 ing 붙인 거죠. work는 어른이라면 뭐 일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work한다 그러면 공부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오늘은 일하다로 해볼게요. work는 일하다인데 ing 붙였으니까 working, 일하고 있는. she's not working 하면은 그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안 끝났어. hard. hard는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그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아, 이럴 때 she's not working hard.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hard, answering, cleaning. 오늘도 함께 단어 쓰고 뜻도 알아보고요. 또 발음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hard. hard예요. 이 hard는요, 힘든, 어려운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열심히 라는 뜻도 있어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해, 누가 열심히 노력을 해 이렇게 말할 때 열심히 라는 말이 hard예요. 에다가 AR이 만나면 R, 그리고 D는 D 다 붙이면 hard, 열심히

두 번째 단어는 answering. answering 이에요. ing 보니까 우리 친구들 아 그러면 answer 까지가 동작이구나 이젠 알 수 있죠. answer 이라는 것은 정답을 말하다 또는 답을 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의 답을 즉 전화를 받다 라는 뜻도 answer 쓸 수 있어요. 이렇게

answer에다가 ing 대답하고 있는 전화를 받고 있는 answering. 자, 다음 단어는 길어서 지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 단어는 cleaning이에요. cleaning. 마찬가지로 clean까지가 청소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ing 붙였으니까 청소하고 있는, 깨끗이 치우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cool. ea 만나서 e 그리고 n clean 그리고 e 짧게 ng가 만나서 응 다 붙여볼게요. cleaning, cleaning, cleaning 청소하고 있는, 깨끗이 하고 있는.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아 라는 문장이에요. 그녀는 이러이러해를 먼저 말해줘야 되겠죠. She is 붙여서 she's. She's 다음에는 아니야, not,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래요. work에다가 ing, working.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말을 더 이렇게 길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열심히 붙여서 hard. She's not working hard. 요렇게 문장 완성해 봤어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She's not working hard. She's not working hard. She's not working hard. 친구들도 팀 과제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옆에서 하지 않고 노는 친구들 있죠. 그럴 때 she's not working hard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녀는 대답하고 있지 않아, 또는 우리가 전화 같은 거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아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대답하다 라는 말이 answer 이거든요. She's not answering. ing 붙여줘야 되겠죠. 그녀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 또는 answer the phone이 전화 받는 거거든요. 전화를 받지 않아. 그럴 때도 she's not answering 할 수 있겠네요. 같이 말해볼게요. She's not answering. She's not answering. 좋아요. 이번에는 he로 바꿔볼게요. 그는 청소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는 이니까 he is 붙여서 his. 그는 이러이러해요. 아니다, not 청소. 맞아요. 청소하다는 clean인데 청소하고 있는 이니까 cleaning 다 붙여서 he's not cleaning. He's not cleaning. 마지막 문장이요. 그는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아. 오늘의 제일 긴 문장이에요. 그는 자기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He's not 숙제하다. 숙제하다는 do homework잖아요. 그런데 do 맞아요. ing 해줘야 되겠죠. He's not doing homework. 또는 그의 자기 숙제라는 뜻으로 his homework까지 해주면 문장이 더 근사해지죠. 같이 말해볼게요. He's not doing his homework. He's not doing his homework. 기니까 한 번만 더. He's not doing his homework. 휴,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chant 불러봐요. Let's chant! She's not working hard. She's not working hard. She's not answering. She's not answering. He's not cleaning. He's not cleaning. He's not doing his homework. He's not doing his homework. She's not working hard. She's not answering. He's not cleaning.
He's not doing his homework.

예이. 그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런 문장들 쓸 수 있는 또 상황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말해봐요. 선생님, 다 같이 청소하는데 쟤만 청소 안 하고 있어요. He's not cleaning.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네. She's not answering. 그래서 말이야,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저 직원은 항상 일 안 하더라. She's not working hard. 자, 이제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He's not cleaning. He's not cleaning. 틀린 부분 하나 있어요. 바르게 고쳐보세요. He's not cleaning. 확인해 볼게요. He 부분이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요? 맞아요. 그는 이러이러해요. He와 is를 합쳤죠. He is not cleaning 이라고 써야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문장을 완성하는 옳은 단어를 고르세요. He's not doing her 아니면 his homework. 문장을 완성하려면 둘 중에 어떤 단어를 넣어줘야 될까요? 그는 자기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답은 3, 2, 1, his. 맞아요. He가 문장의 주인공이죠. 그의 자기의 숙제니까 his가 되겠네요. Her은 문장의 주인공이 she라면 her homewor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정답은 his. 문장과 그림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A, B 문장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친구들 보면서 문장과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 연결해 보세요.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같이 볼게요. A, can you read? She's not working hard예요. 그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그림?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죠. 위에 있는 그림으로 연결. B, she's not answering. 그녀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전화에 답을 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래 그림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그녀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나타내는 문장 함께 배워봤어요. 복습하기 약속.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도 약속.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여자라면 she's not 동작ing. 그 사람이 남자라면 he's not 동작ing.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휘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깨끗까지만 하면 청소하다라는 것이 되고 cleaning 하면 청소라는 뜻이 돼요. So 이 친구는 지금 he's cleaning something, isn't he? Cleaning. Cleaning sounds like king, ring, and sing. 우리 자주 하는 단어 트리오죠. King, 왕, ring, 반지, and sing, 노래하다. Alright, so let's read the words out. Cleaning, king, ring, and sing. Once more. Cleaning, king, ring, and sing. Cleaning, 청소. Let's sing it. Cleaning, 청소, cleaning, 청소, cleaning, 청소. Cleaning sounds like king. Cleaning sounds like ring. Cleaning sounds like sing. King, ring, sing, and cleaning. Cleaning, 청소하다. Let's do it one more time. Cleaning, 청소, cleaning, 청소, cleaning, 청소. Cleaning sounds like king. Cleaning sounds like ring. Cleaning sounds like sing. King, ring, sing, cleaning. Cleaning, 청소. 청소하다는 clean 같이만 하거나 아니면 do the cleaning 이렇게 합치면 청소하다도 되고요. Alright, let's use those two magic words and many more to see, come up with, figure out what today's magic sentences are. Let's go. Usually, with, help, cleaning, the, I, parents, what, my, with. Let's shuffle it up. Abracadabra, done. Help your parents with what?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cleaning. With what?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cleaning. Let's take a closer look. Right, magic sentence number one. With what? 앞에 이제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with what이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도와주는데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걸 도와드리는데 라는 뜻으로 with what가 되고요. Help with what. I usually 보통 help my parents 부모님 도와드려 with the cleaning. 청소하시는 거를 도와드려. 그러니까 부모님 막 청소하시면은 뭐 저라면 소랑아 이것 좀 방에 갖다도 아니면 이것 좀 여기 청소기 좀 밀어봐봐 이런 거가 다 청소를 도와주는 거에 들어가잖아요.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cleaning. Okay. 그럼 이번에는 청소하는 걸 도와드려가 아니라 좀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So, 청소하는 것 중에 이거 진공청소기 돌리는 것도 청소하는 거죠. Vacuuming이라고 해요. Vacuum cleaner가 진공청소기이기 때문에 vacuuming.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vacuuming. Vacuuming.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vacuuming.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부모님 요리하는 거를 도와드려. 옆에서 뭐 감자도 깎고 등등등. Cooking이죠, 요리는.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cooking.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cooking. And the third one. 세탁기 돌리는 거, 세탁하는 거 도와드려. 뭐 세탁기에 물건을 이렇게 옷을 넣거나 빼거나 개거나 등등 다. Laundry. 세탁물을 laundry라고 해요.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laundry.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laundry. Alright, let's see the alternatives for today. Help your parents with what? 대신에 help your parents with what?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with what? 해도 되고 길게 풀 문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And the second one, I usually help my parents with the cleaning. 대신에 you can say this. I usually help them with the cleaning. My parents 대신에 그들, them을 넣은 거죠. 이미 부모님 얘기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Alright guys, let's move on to today's song.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추얼.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요. 옛날 얘기해줄게요. 자, 옛날에 정말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나서 딱 봤더니, 저기에서, 선생님, 옛날 사귀던 남자친구가 걸어오지 뭐예요. 아, 깜짝이야. 자,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띵! 전 남자친구 우연히 마주쳤어. 그쵸? 뭐 계획한 거 아닌데 그냥 우연히 말 그대로. 자, 과연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것도 궁금하다. 그렇죠?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우리는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자,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봐요. 짜란! Oh! Happen to!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친구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와, 보니까 잠깐만, 이거 뭐예요? 큰 배. 그쵸? 근데 배가 바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들어오다 못해. 어이! 여기 해변 모래사장 위에까지 보니까 우연히 있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원래는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이 여기 꽉 여기까지 차 있었어. 그래서 배를 여기다 놨는데 지금 물이 빠져나갔을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되었나 봅니다. 자, 우연히 뭐뭐하다 라고 하는 말 happen to 정말 정말 잘 쓰여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Happen to. Very good. And next.
1: 아이고, bump into.
0: 나왔다. 친구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1: 어머,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0: 맞아요. 자, 이렇게 우연히 누구랑 뿅 마주쳤을 때 우리는 bump into 뒤에 사람 붙여주면 돼요. bump into someone 이렇게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bump into. Very good. And next.
1: 자, pretend.
0: 이렇게 나오는데요. 친구들, 잘 보세요. 요
1: 동물? 곰돌인가요? 호랑인가요? 잘 보세요. 보면 얼굴은 곰돌이의 얼굴을 하고 막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지만 잘 보면 아이고 호랑이가 곰돌이 가면 쓰고 지금 곰돌이인 척하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자, 뭐뭐인 척하다 라고 할 때 우리 쓰는 단어 pretend 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Pretend. Very good. And next. handkerchief 라는 단어.
1: 여러분 좀 길죠?
0: 선생님 단어가 왜 이렇게 길어요? 길긴 하지만 여러 번 발음해보면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친구들.
1: 자, 뭐예요? 이거. 여러분 혹시 있어요?
0: 맞아요.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샤이니는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가끔 여행 갈 때 그래도 갖고 가요. 자,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handkerchie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발음하면 handkerchief. 그렇게 됩니다.
1: 자, 여러분 정말 정말 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봐요.

0: It's my ex-boyfriend. Who?
1: Did you say hi?
0: No, I didn't. I pretended I didn't see him.
2: 네, 친구들 잘 들어보셨나요? 와,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봅니다. 뿅! 자, A가 이제 어떤 여자아이인 거죠?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0: 야,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2: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여기 빨간 글씨 보이세요? 아, 우리 배웠던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즉, 나는 우연히 뭐했다?
0: bump into
2: 우연히 마주쳤다 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0: my ex-boyfriend
2: 라고 하는데 자, 친구들 boyfriend 하면 남자친구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x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어. 즉, 옛날 남자친구 우연히 마주쳤다! 라는 말입니다. 어이구야!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말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다 그리고 bump into 확 마주치다 라고 하는 거 다 기억하면서 천천히 따라서 말해보세요.
0: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1: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2: Very good. 잘했어요. 자, 친구들. happened to 라고 하는 거, 우연히 뭐뭐하다 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보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이게 알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말이죠.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라는 말입니다.
0: Oh, I happen to know the truth.
1: I happen to know the truth. I happen to know the truth.
0: I happen to know the truth.
2: Very good. 우리 truth,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나왔었죠? Next.
3: Oh,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가려고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래저래 걷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0: Oh, we happen to be there.
1: We happen to be there.
0: We happen to be there.
1: We happen to be there.
2: Very good. And next.
3: 잠깐만. 어머, 너 우니? 어머, 웬일이야? 야,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손수건이 있다야! 하면서 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원래 손수건 갖고 다니는 사람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넣어줬어. 어우! 어쩌다 보니 내가 손수건이 있네? 여기!
2: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0: Oh! I happen to have a handkerchief.
1: I happen to have a handkerchief.
0: I happen to have a handkerchief.
2: 어쩌다 보니 나는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happen to 다음에 동사원형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옛날 남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어. 라는 말을 듣고
0: B says, did you say hi?
2: 너 그러면 say hi.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Hi라고 말하다, 즉 인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 그러면 인사했어? 라는 말이죠. 따라해 볼게요.
1: Did you say hi?
0: Did you say hi?
2: Did you say hi?
0: Did you say hi?
2: Very good. 자, 인사했냐? 라고 물었더니 A가
0: Oh, no, I didn't.
2: 아니, 인사 안 했지. 왠지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자, 뭐라고 하냐면
0: I pretended I didn't see him.
2: 이라고요. 자, 친구들, pretend 기억나세요? 뭐만? 척하다 라는 거잖아요. 호랑이 몸인데 여기 곰돌이 얼굴을 쓰고 있는 곰돌이인 척하는 그 사진 기억하시죠? 나 그냥 뭐한 척했냐면 I didn't see him. 내가 그를 못 본 척 했어. 실제로 이렇게 반치면서 그냥 못 본 척 했다라는 말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자, 따라서 말해봐요.
1: No, I didn't. I pretended I didn't see him.
2: No, I didn't. I pretended I didn't see him.
1: No, I didn't. I pretended I didn't see him.
2: No, I didn't. I pretended I didn't see him.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3: Oh, 나 어쩌다 보니까 나 옛날 남자친구 우연히 마주쳤어.
1: Speak.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3: 너 그래서 인사했어?
1: Speak. Did you say hi?
3: 아니, 안 했지. 어이, 그냥 못 본 척 했어.
1: Speak. No, I didn't. I pretended I didn't see him.
0: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과연 몇 개를 맞출 수 있을지 여러분 다 맞춰주세요. 문제 갑니다.
2: Okay, question number one.
3: 아, 나 우연히 전 남자친구랑 마주쳤어. 자,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3, 2, 1, 3.
0: Time's up.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That's right.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0: Ooh.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해보죠.
1: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0: Very good. And next.
3: 나는 어쩌다 보니 진실을 알게 되었어.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찌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
0: 둘 중에 과연 뭐가 정답일까? 3, 2, 1, 3.
3: 자, 여러분, 정답 뭐예요? 자, happen 다음에 그냥 동사원형 아니고 바로 to 동사원형. 우!
0: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봐요.
1: Oh, I happen to know the truth.
4: I happen to know the truth.
2: I happen to know the truth.
0: Very good.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손수건인 것 같아요. 3, 2, 1, 3. 바로 정답은 조금 긴 단어. Woo, handkerchief.
1: Very good.
3: 네, 친구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딱히 막 의도한 건 아닌데, 아이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때
0: happen to 쓸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happen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3: 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길 가다 보니까 내 옛날 남자친구랑 마주쳤지 뭐야.
1: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3: 그쵸,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들이라면
1: I happen to bump into my ex-boyfriend.
0: Girlfriend.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장이 조금 길지만 연습 많이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 것이 될 겁니다.
2: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절이라는 게 뭔지, 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등위절이라는 걸 볼 겁니다. 등위절이라는 말은 안 익숙한데 and, or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자, 이 친구들을 활용한 문장을 많이 많이 만나볼 건데요. 어떤 친구들일지 사진과 함께 같이 볼까요? 어이구, 선생님이랑 학생이 있습니다. You a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nd가 보이고요. 앞과 뒤에 문장 구조 잘 봐주세요. 다음 사진 볼게요. 뭔가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핸드폰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데 Should I call you or will you call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or이라는 친구 앞, 뒤로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어머나, 되게 신나는 약간 여자분들의 파티 같은 느낌인데요. We watched a movie and ate d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and가 쓰였는데 이번엔 and 뒤에 주어가 안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 잘 한번 유추해 보시고요.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위절. 말은 거창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에게 매우 매우 익숙한 and, or 이 친구들이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등위절이라는 거 용어에 대한 해설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등은 우리 수학 시간에 등호라고 해서 equal, 우리 두 개, 는 표시 배우죠. 그 등자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위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다, 두 개가 서로 대등하다, 두 개가 막 누가 하나가 엄마고 누구 하나가 딸이고 이런 게 없어요. 두 개가 서로 문법적으로 대등하다 해서 이름이 등위절입니다. 한자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절이 문법상 대등한 관계다. 즉,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요게 바로 등위절이고요. 자, 대꾸법 스타일이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약간 대꾸법이라는 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약간 라임이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랩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앞과 뒤에 패턴이 마치 식구와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등위절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등위절의 특징 마저 조금 나열해보면요. 앞과 뒤가 대등하다. 즉, 앞과 뒤에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도 주어 동사가 다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가 다 있고 앞과 뒤에 문장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써도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I a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데 사이에 and만 넣은 거죠. 이게 바로 등위절의 특징이고요. 자, 아주 중요한 특징이 같은 건 생략, 다른 건 형태 맞춰서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여러 개를 치고 싶어요, 선생님은. 따다다다닥닥. 이렇게. 자, 등위절은요, 앞과 뒤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거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 없죠. 지원이는 배고파요. 지원이 꿈은요. 지원이는 뭐 하고 싶고요. 지원이는 지원이는 하면은 너무 싫잖아. 그죠? 자, 같은 거는 굳이 계속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형태를 맞춰줍니다. 과거 시제 썼다면 과거 시제, ing를 썼다면 ing,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맞춰주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He works during the night. 그는 밤 동안 일하고 sleeps during the day. 낮 동안 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He라는 주어가 지금 and 노란색 기점으로 보세요. Works during the night 한 다음에 바로 sleeps 나왔죠. He가 빠졌네, and 뒤에. 어차피 똑같이 그에 대한 얘기잖아요. He니까. He라는 주어는 같기 때문에 and 뒤에선 생략한 거고요. 그는 밤 동안은 일을 하고요. 그는 낮 동안 잠을 자요. 그는을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 생략. Works와 sleeps는 형태를 맞춘 겁니다. 왜? 둘 다 he라는 동일한 주어를 가지고 있고 둘 다 현재 시제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 등위절의 접속사 중학교 땐 총 4개를 배웁니다. and, but, or, so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and, or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볼 거예요. 자, 요거 해석해 볼게요.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입니다. And I'm a teacher. 나는 선생입니다. 자, 앞과 뒤가 대등한 문장입니다.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and를 띄고 둘 다 period, period 마침표를 찍으면 그냥 각각 문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 얘 같은 경우 해석하면 Should I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Or 혹은 Will you call me? 당신이 나에게 전화를 할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앞과 뒤가 대등합니다. or 빼고 Should I call you? Will you call me? 독립된 문장으로 각각 사용이 가능하고요. 둘 다 의문문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어순을 갖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과 뒤가 대등하게 같은 건 생략, 다른 건 형태를 맞춘다는 겁니다. 지금 앞과 뒤가 둘 다 의문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Should I? Will you? 이런 식으로 조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 요 순서로 쓴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그 대꾸법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뭔가 Should I call? Will you call? 약간 이렇게 반복이 되는 라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게 등위절의 특징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 We watched a movie. 우리는 영화를 하나 봤고 And ate dinner. 그리고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we라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뒤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We watched a movie. 우리는 영화를 봤고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한국어에서도. 우리는 영화를 봤고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을 두 번 쓰지 않은 거고요. 과거 시제라는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watched, ate 두 가지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볼 건데요. 파란색과 노란색 중 어떤 걸 더 좋아하니? 자, 뭐뭐, 오, 뭐뭐, 요거랑 요거 중에 혹은인데? 들어갈 말은? 그쵸? or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my와 Kathy는 그들의 영어 선생님을 안다라는 문장인데요. 둘 다죠? 그러니까? an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grammar였고요. 이제는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1: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Should I call you or will you call me? Should I call you or will you call me? We watched a movie and ate dinner. We watched a movie and ate dinner.
0: 자, 등위절은요, 앞과 뒤가 대등한 만큼 잘 끊어서 읽고 잘 끊어서 듣는 게 중요한데요.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주어들이 강조가 될 겁니다.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너는 학생이고 나는 교사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0: 자, 여기서도 should I or will you 이렇게 should I or will you call me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할까? 내가 나에게 전화를 할래? 두 번 듣겠습니다.
1: Should I call you or will you call me? Should I call you or will you call me?
0: We watched and ate.

0: We watched and ate. 이 부분. 우리는 영화를 봤고 저녁을 먹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We watched a movie and ate dinner. We watched a movie and ate dinner.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 am a teacher. Should I call you or will you call me? Should I call you or will you call me? We watched a movie and ate dinner. We watched a movie and ate dinner.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너는 소년이고 나는 소녀이다. 내가 너에게 가야 할까? 내가 여기로 올래? 우리는 체육관에 갔고 저녁을 먹었다. 자, 똑같이 비동사를 사용한 앞과 뒤 대등한 등위절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You are a boy. 이렇게 썼고, 나는 소녀이다. I am a girl. 이렇게 썼죠. 자, and를 뺀다면 둘다 독립된 문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등위절의 특징. 자, and는 뭐뭐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are a boy. And I am a girl. Great. 붙여서. You are a boy and I am a girl. Wonderful. 좋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자, 내가 너에게 갈까, 가야 할까? 내가 여기로 올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should I? 그 다음에 will you? 이렇게 되어 있고요. go가 가다고 come이 오다니까 이렇게 동사를 바꿔서 썼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or 자, 혹은이니까 이둘 중에 골라라라는 뜻의 등위 접속사이고요. 자, 앞과 뒤에 조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 순서에 맞게끔 등위절 느낌, 대꾸법 느낌 나왔죠? Should I go to you? Or will you come here? 한번 더. Should I go to you? Or will you come here? 이번엔 붙여서 해볼게요. Should I go to you or will you come here? 마지막. Should I go to you or will you come here? Okay, very good.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체육관에 갔고 저녁을 먹었다인데요. 자, 여기는 포인트가 주어가 생략된 거죠. 지금 한국어 해석도 보면 우리는 체육관에 갔고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는을 두번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만 썼죠. 왜? 굳이 같은 주어를 두번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영어도 보시면 we went to the gym. we는 한 번만 쓰고 and ate dinner.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다음에 went Eight, 요렇게 과거 시제로 앞과 뒤에 같은 것들, 다른 것들, 요렇게 같은 건 생략, 다른 건 형태를 맞춰줬습니다. 읽어보죠. We went to the gym and ate dinner. 붙여서요. We went to the gym and ate dinner. One more time. We went to the gym and ate dinner. Wonderful.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The worker asked me. 그 직원, 점원이 나에게 물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 a blue 혹은 a purple sweater 하면은 뭔가 스웨터인데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그런 것들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물어봤다. 정답은요. 파란색 혹은 보라색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or 넣으시면 되겠고요. However, 그러나 I had a hard time. 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고르는 것에 between, 뭐 사이에? 파란색이랑 보라색 스웨터들 사이에서 고르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자, 파란색과 보라색이니까 의미상? 엔드가 맞겠죠. 뭔가 의미상으로는 확실히 엔드랑 오른 익숙하니까 쉬워요. 자,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My mom liked the purple one. 나의 어머니는 보라색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내 여동생은 파란색을 좋아했다. 자, 그리고가 핵심일 텐데 그리고는 뭘 넣으면 되죠? and를 넣으면 되죠. and My sister liked the blue on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and를 넣었고요. liked, 둘 다 과거 시제에 잘 지켜준 게 또 핵심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고요.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The worker asked me if I wanted a blue or purple sweater. However, I had a hard time choosing between the blue and the purple sweaters. My mom liked the purple one, and my sister liked the blue one.
0: 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등위절에 대해 배웠고요. 등위절이라는 건 두 절이 문법상 대등한 관계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대꾸법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게 등위절의 특징이었고요. 앞과 뒤가 대등하기 때문에 같은 건 생략하고 다른 건 형태를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예문 같은 경우에는 and 앞뒤로 he라는 주어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works, slips는 형태를 맞춰준 것이겠죠. 자, 등위절 접속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and, but, or, so 이렇게 네 개인데 오늘은 and랑 or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위절 첫 번째 시간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위절 나머지 접속사들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0: 라는 거 기억하시죠? 뉴욕의 날씨니까 여러분들이 예측을 좀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들릴 거를 뉴욕이 언제 들릴지 잘 들었다가 그때 날씨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sunny, 2번은 cloudy, 흐린 날씨, 3번은 snowy, 눈이 오는 거, 4번 rainy, 비가 내리는 거, 마지막은 windy, 바람이 부는 날씨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보죠. Listen up.
1: Good evening. Here's the world weather report for Friday, October 29th. Tokyo will have sunny skies and high temperatures. In Shanghai, it will be cloudy and the air quality will be bad. In Berlin, the fog will be heavy all day. New York will have its first snow of the year, so be careful of the slippery roads. Thank you.
0: 자, 뉴욕의 날씨 잘 골라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들으면서 빈칸도 채워보고요. 다시 한번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Good evening. Here's the world weather report for Friday, October 29th.
0: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표현 들으셨나요? October 29th 이렇게 얘기했죠. 빈칸은 October, 몇 월이죠?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 29일 금요일에 세계 날씨 예보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한번 들어볼 거고요. 빈칸 세 군데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들어볼게요.
1: Tokyo will have sunny skies and high temperatures.
0: 자, 첫 번째는 Tokyo will have sunny skies. 들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high temperatures 였습니다. 자, 그래서 도쿄의 날씨는 우리가 중요한 뭐 우리는 뉴욕을 잘 들으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쿄의 날씨는 we have sunny skies 맑은 하늘과 그리고 high temperatures 그러면 높은 온도잖아 temperature가 그러니까 날씨가 맑고 기온도 높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계속 들어보죠.
1: In Shanghai, it will be cloudy. And the air quality will be bad.
0: 자, 첫 번째 빈칸 들으셨나요? In Shanghai, it will be cloudy. 그랬고요. And the air quality will be bad.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빈칸은 cloudy. 무슨 뜻? 구름이 낀. 이러니까 흐린 날씨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빈칸은 the air quality. 라고 들렸어요. 그래서 공기의 질이, 요게 이제 질이라는 뜻이죠. 공기의 질이 will be bad, 나쁘겠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직도 뉴욕은 나오지 않았죠.
1: In Berlin.
0: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우리 베를린의 날씨 들어볼까요?
1: The fog will be heavy all day.
0: 자, 빈칸 뭐였죠? 한 단어로 the fog 들으셨죠? The fog. 이건 안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will be heavy. 안개가 heavy 할 거라는 건 결국은 안개, 짙은 안개가 낄 거다. All day, 하루 종일,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이 나오네요.
1: New York will have its first snow of the year.
0: New York will have its first snow of the year. 그래서 뉴욕은요, 올해 첫 눈이 예상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 So be careful of the slippery roads.
0: 자, 이거 한 번 더 들어보죠. Be careful of the slippery roads 라고 했는데요.
1: The fog will be Be careful of the slippery roads.
0: 그쵸. 자, 우리가 뭐뭐를 조심하다 라는 세 단어는 be careful 전치사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over 명사. 그럼 명사를 조심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미끄러운 이란 단어였는데요. 우리 귀로 어떻게 들렸지? 그쵸. slippery 라고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미끄러운 이란 형용사니까 몰랐던 친구들 스펠링과 이 발음과 내기에 어떻게 들리는지 전부 다 기억해 주시고 첫 눈이 예상되니까 미끄러운 도로를 주의하세요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1: Thank you.
0: 자, 그러니까 우리 뉴욕의 날씨는 눈이 내릴 겁니다. 어떤 그림을 골라주면 되죠? 3번의 그림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본격적으로 비교하면서 총정리해보죠.

자, 우리 날씨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더운, 정말 더운 이거 배워봤잖아. 어떤 거였죠? Boiling hot 이란 표현도 있었고요. It's scorching hot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끓는 듯이 덥다, 타는 듯이 덥다, 더워 죽겠다 뭐 이런 표현을 배워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 무더운 여름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장마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장마철은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할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좀 흔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마도 rainy season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흔히 쓰이는 또 다른 단어로는 바로 monsoon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monsoon이라고만 말해도 되고 뭐 뒤에 season, period라는 걸 붙여도 되는데요. 이 monsoon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우기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우리 뭐 그냥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여름의 날씨가 동남아시아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장마철도 다 monsoon이라는 단어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rainy season will start next week. 그러면 장마철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혹시 또 일기예보에서 들을 수 들을 법한 그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The monsoon season starts early this year. 올해는 장마철이 일찍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The rainy season 또는 monsoon 또는 monsoon season이라는 두 단어 기억해주고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넘어와 볼게요. 우리 투부정사와 동명사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 생긴 거 보면 공통점이 있긴 있죠? 둘다 뿌리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동사에 있다. 네,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만들어주고요.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주는데, 각각 동사의 품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변형한 거였습니다. 공통점은 명사 역할이라는 거지. 얘는 명사 역할만 하고,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됐지만, 어쨌든 명사 역할이라는 공통 범주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모두 명사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중요하고 그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주어, 보어 말고요. 이 목적어 자리, 이 자리를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예문 속에서 이 주어와 보어 자리는 사실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선수 교체를 해도 된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 To play soccer is fun. 축구하는 건 재밌어. Playing soccer is fun. 둘다 가능합니다. 보어 자리 마찬가지로 My dream is to meet famous movie star. 내 꿈은 유명한 영화 배우를 만나는 거야. 또는 My dream is meeting famous movie star. 둘다 되거든요. 어법적으로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이 목적어 자리만큼은 차이가 있다.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선호하고요.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기에 있는 것처럼 enjoy ing,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죠? 동명사는 주로 현재 또는 과거의 느낌의 동사들과 짝꿍이 되면서 enjoy ing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decided to,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라는 뜻이었는데,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동사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짝꿍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쭉 배웠어요. want, hope, plan, decide, agree 얘는 뭐 동의하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promise, 약속하다, expect, 예상하다, wish, 바라다 전부 다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to를 쓰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나 과거 지향적, 즉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뭐 finish, stop, give up, quit 같은 중단 동사들, mind 꺼리다, 뭐 put off, postpone 연기하다, avoid 피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들, 그다음에 practice 연습하다, enjoy 즐기다, keep 계속해서 뭐뭐하다, consider 뭐뭐하는 걸 고려하다까지 전부 다 ing만 오니까 이 동사들은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안 외워지는 건좀 외울 필요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그럼 둘다 오는 동사들은 없느냐? 사실 있고요. 의미 차이가 없는 애들 여섯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데요. Like, love. 근데 이제 뜻만 보면 또 여섯 개도 아니다. 이뜻 같은 뜻이잖아, 결국.

like lov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continue 계속하다. 그다음에 start begin 시작하다. 얘네들은 to와 ing를 둘 다 써도 되고 의미 차이도 없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거겠죠. to 부정사 동명사가 둘 다 오긴 하는데 의미가 달라. 문제 내기 딱 좋지 않니? 그쵸?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근데 외우기는 좀 쉬워요. 기억하기 쉬운 게 to가 미래지향적인 것 그리고ing는 현재동 과거지향적인 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remember to 그럼 무슨 뜻이겠니? 미래지향적이니까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 이겠고요. ing는 이미 한 것을 기억하다. forget 마찬가지 앞으로 할 것을 잊어버리다. ing는 이미 했던 걸 잊어버리다. stop to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 하던 것을 멈추다입니다. try to 하려고 시도하다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야. 복습이야 얘들아. 기억나야 돼요. 자 마지막은 regret입니다. 후회하다 라는 뜻인데요. regret ing를 써야 과거에 한 일을 우리가 보통 후회하죠. 그 다음에 regret to를 쓰게 되면 뭐뭐 해서 유감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지금 기억 잘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요 파트에 가서 공부하고 와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고르세요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동사가 딱 보여요. 그럼 이 자리는 주어 자리구나. breakfast, 아침 식사를 뭐 skip 보이시죠? 이제 거르다 라는 뜻인데요. 거르는 것은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여러분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 절대 안 되고요. to 부정사 가능합니다. 동명사도 가능한데? 맞죠? 나머지는 안 돼. 이게 뭐니 이거? 이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이 두 개인데요. 2번과 3번 둘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짜진 두 문장이 같은 뜻이 아닌 거래요.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동사 부분 빨리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hate you, hate ing. 좀 전에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되고 뜻도 같은 애들, 그치? 그녀는 hate to eat vegetables, hates eating vegetables. 야채를 먹는 걸 싫어합니다. 이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begin to, begin ing. 마찬가지 begin도 둘 다 올 수 있고 to 부정사, 동명사 의미 차이도 없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자, 3번에 continue to, 뭐 continue to도 되고 ing도 되는데요. to를 쓴 것뿐이고 계속해서 뭐뭐 하다니까 그가 계속해서 웃었어요. 그들이. 근데 밑에 keep ing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얘도 계속해서 뭐뭐하던데? 근데 얘는 동명사만 씁니다. 어찌됐든 의미는 같다는 거. 계속해서 웃었다. 이런 뜻이지. 자, 4번에 try to try ing는 좀 전에 봤는데요. 둘 다 되지만 뜻은 달랐어. 첫 번째 문장의 뜻이 I try to open the door. 그럼 내가 그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거든? 그래서 열었을까? 글쎄 그거는 물음표죠. 어쨌든 시도했다 정도까지만 정보를 주는 건데 두 번째 문장은 I tried opening the door. 그럼 내가 시험 삼아 문을 한번 열어봤다예요. 이건 연 거야. 확실히. 한번 열어봤다. 연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feel like ing 이거 하고 싶다 want to와 같은 의미라고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네요. So, I don't feel like 또는 I don't want to watch movies. 나 영화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둘 다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3번은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들은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가 들어왔을 때는 뒤에 있고요. 이야기하던 걸 멈추었다. 자, 아까 우리가 stop도 to도 되고 ing도 됐거든? 근데 stop to는 하기 위해 멈추다였고요. stop ing를 써야 현재 하고 있던 걸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stop 뒤에 ing 형태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되죠. 자, 그럼 정답 몇 번?
5번이네요. Stopped talking 이라고 해야 이야기하던 걸 멈췄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 자, 요거를 활용해서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세요 했는데요. 나는 창문을 닫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remember 라고 하는 동사는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는 동사였는데요. remember to 미래지향적이니까 할 것을 기억하다야. remember ing가 이미 했던 걸 기억하다입니다. 그럼 이거 해석이 아, 나 창문을 닫지 않았나 봐. 이게 기억이 난 거야. 창문 내가 안 닫았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 이 말이 되므로 우리 과거 지향적인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I remember not closing the windows. 그쵸? 여기다가 to를 써버리게 되면 난 창문을 닫을 것을, 닫아야 할 것을 기억한다. 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not은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는 공원에서 그녀를 만날 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우리 forget 동사도 to도 되고 ing도 됐었죠. forget to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다. forget ing는 이미 내가 했던 일을 잊어버리다.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요. 해석을 잘 보니까 공원에서 그녀를 만날 것을, 이거는 미래잖아, 그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형태는 투부정사의 형태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He forgot to meet her in the park. 이렇게 써야 공원에서 그녀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가 잊어버린 거야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투부정사와 동명사 비교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였니? 목적어 자리에 동사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 나눠줬었고요. 자, 투만 써도 되는 동사, ing만 써야 되는 동사, 그리고 둘 다 쓰는데 의미가 같은 동사, 둘 다 쓰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우리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 아마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꼭 다시 한번 동사 보면서 복습해 주시고 우리 오늘 같이 문제 푼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또 우리 배웠던 문법, 중요한 문법 총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vocabulary clear 세 번째 시간이고요.

0: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그리고 우리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정말로 많이 보이는 단어, 필수 어휘의 어원을 함께 볼게요. 자, 이번 시간 다룰 어근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fare라고 하는데, fare의 이 어원의 의미를 보면요, carry, 무언가를 옮기다 혹은 무언가를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fare이 들어있는 다섯 개의 단어를 재미있는 문장으로 같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transfer라는 단어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공항에 가다 보면 얘들아, 표지판 같은 곳에 뭔가 connection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transfer라고 적혀 있는 그런 표지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의미 자체가 fer의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trans라고 하면요, across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가로질러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있죠? 그래서 가로질러서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옮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옮기다, 다시 말해 먼 장소로 옮기다 혹은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길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교통수단에서 무언가 갈아타는 것, 그래서 환승이라는 의미도 있고, 만약에 공항에서 트랜스퍼가 있으면 내가 갈아탈 때, 뭔가 경유지로 갈때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은요, 이렇게 어떤 벌이 하나의 꽃에서 다른 꽃으로 꿀을 옮길 때, 이런 꽃가루로 옮길 때쓸수 있는 문장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transfer라고 하면 옮기다, 혹은 이동하다, 혹은 환승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문장에서 볼게요. Bees transfer pollen from flowers. 자, bee는 이런 벌이죠. 벌들이 transfer, 옮깁니다.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fur, 뭔가 옮기다, 운반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pollen이란 단어를 볼게요. pollen이란 단어는 꽃가루라는 뜻인데요. 의외로 독해 지문에 종종 나오는 단어예요. 꼭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들이 꽃가루들을 옮깁니다. 어디에서요? From flowers. 꽃들로부터 옮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쪽에서 저쪽으로 운반하다, 옮기다라는 걸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 문장 우리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Bees transfer pollen from flowers.
0: 네, 자, transfer 단어, 폴렌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 defer라는 단어예요. 얘들아, 혹시 이 단어 보니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defer. defer. 맞아요. 우리 형용사로 많이 보이는 different라는 단어.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어떤 뿌리라고 볼수 있는 defer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원래 d라고 하면요, this, 뭔가 떨어져, 멀리 떨어져란 의미가 있고요. 다시 이 fare라고 하면 carry, 옮기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떨어져서 옮기다라는 것은 함께 이렇게 뭉뚱그려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따로따로 옮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무언가를 운반할 때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함께 담게 되지만, 당연히 다른 어떤 종목이라면, 뭔가 다른 종류들이라면 따로따로 포장해서 옮기잖아요. 자, 거기에서 우리 알수 있다시피 서로 다른, 뭔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거라면 함께 운반하겠지만 따로따로 운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예를 든건 이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할 때짐쌀 때도 어떻게 하죠? 당연히 같은 것끼리 묶고 다른 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defer 뜻은 뭐다? 다르다 혹은 의견을 달리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문장으로 볼게요. 여기 예시에 보면 이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과들은 다 초록색인데 하나만 다르죠. 뭔가 하나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이 문장 같이 볼게요. This apple differs from usual ones. 이 사과는 differs, 다릅니다. 달라요. 자, 뭐랑 달라요? usual ones, 일반적인 것들과는 달라요. 자, 참고로 얘들아, one을 잠깐 볼게요. 우리 보통 one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할때 숫자 원도 있으면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원이 가리키는 건 같은 종류의 사과를 말하는 거여서, 일반적인 사과들, 일반적인 사과들이랑 이 사과는요, differs, 다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서로 다르게 다른 것들을 옮기는 거.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1: This apple differs from usual ones.
0: 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형용사 different가 이 diff에서 왔구나라는 부분 체크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발음해보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 apple differs from usual ones. Okay, very good. 다음 단어는 이겁니다. 자, 이 offer라는 단어는요, 왜 우리말에서도 뭐 직장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뭔가, 야, 너 어떤 일자리 오퍼 받았다? 너 어떤 오퍼가 있었어? 오퍼가 있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자, 일단 이 단어의 기본적인 어원을 볼게요. 앞에 있는 이 of라는 것은요, 실은 어떠어떠한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다시 한번 for는 뭐다? carry, 옮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of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뭔가 take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가져가게 되면 물건을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혹은 의견을 가져가면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offer, offer라는 단어. OF 이 부분, 그다음에 offer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무언가 제안하다 혹은 뭔가 권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이 부분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I offered her a solution. 자, 나는 offered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녀에게 a solution 어떤 해결책을 제공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여자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죠. 여기에서 뭔가 전구 같이 보이는데 이 전구는 일종의 솔루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뭔가 가져가다. 그래서 무언가를 제공하다 혹은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일단 시제가 과거 시제로 쓰였네요. 그래서 I offered her a solu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사형식 구조로 쓰여서 내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그렇죠, 솔루션을 제공했다. 전형적인 사형식 구조로 쓰였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우리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1: I offered her a solution.
0: 네, 굉장히 짧았었는데요. I offered her a solution이라고 해서 발음 쪽으로도 I offered her가 아니라 I offered her. I offered her, I offered her로 자연스럽게 연음인 현상이 일어났네요. 이분 여러분, 소리 내서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refer라는 단어인데요. 자, re라고 하면은 영어에서 뭔가 다시란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이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건데요. re란 의미가 again의 뜻이 있어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다시 가지고 온다? 자, 이 말을 인용하다라고 볼수 있죠. 자, 인용하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다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로 refer, 우리말로는 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 가리키는 거, 그래서 참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인용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refer의 명사 형태를 볼게요. 자, 명사 형태는 referral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사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쌤이 직접 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왔어요. 자,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볼게요. She referred to the dictionary for the proper word. 자, 여기에서 그녀는 referred 했습니다. 자, 뭘 했습니까? 그렇죠. To the dictionary를 볼게요. 여기에서 어떤 collocation의 연관 관계를 볼게요. 자, 흔히 colloc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언어에서 단어들의 조합을 말해요. 이 단어는 특히나 이 단어랑 마치 짝꿍처럼 잘 들어맞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collocation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word니까 뭔가 적합한 단어를 위해서 뭐 했대요? 아, 사전을, 얘들아, 뭐 했겠어요? 사전을 인용했습니다. 적합한 단어를 찾으려고 사전을 인용했어요. 그런 말과 혹은 적합한 단어를 위해서 사전을 뭔가 참조했어요. 뭔가 참고했어요. 이두개 중에서 의미는 그렇죠. 무언가 참고했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eferred는 어떤 뜻으로? 맞아요. 참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ictionary라는 단어는 사전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 dict라는 말, 얘들아, 라틴어로 말이란 뜻이 있어서 이런 말들을 나타낸 단어들의 집합체, 이런 사전을 dictionary라고 하죠. 다시 한번, refer는 기본적으로 다시 가지고 오다, 무언가를 언급하다, 무언가를 참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자, 이 문장 우리 원어민 소리로 소리내서 발음해 볼게요.
1: She referred to the dictionary for the proper word.
0: 네, 자, 여기에서도 referred to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the 사운드와 t 사운드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요. She referred to로 들렸죠. 굳이 나눠서 referred to the가 아니라 she referred to the dictionary for the proper word.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발음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 단어는, 얘들아,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요. 실제 듣기 평가, 그리고 독해, 그리고 회화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올바른 강세는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prefer가 아니고요. 강세가 뒤에 있어서 prefer 이렇게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명사 형태를 볼게요. 명사 형태는 preference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강세의 이동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을 계속해서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자, 내가 계속해서 뭔가 강세 혹은 리듬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말하고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다른 차이는 이 영어가 강세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약, 이런 식으로 강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요, 아무리 이 알파벳 자체의 소리를 분명하게 하더라도 강세를 잘못 이야기하면은 원어민들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강세는 일단 뒤쪽에 있구나, prefer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실은, 얘들아, 동사예요. 자, 동사로 prefer. 하지만 명사 형태로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명사로 쓸 때는 강세가요, 앞에 있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기 때문에 preference 같이 해볼게요. prefer 명사는 preference 이렇게 강세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듣기 평가에서 이 단어를 놓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더라고. 선생님이 실은 10년 넘게, 얘들아,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하고 상담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랬을 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했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prefer라는 단어는요, 앞에 pre라는 접사가 미리 혹은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fair 다시 car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운반해 놓는 거예요. 미리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들아, 맛있는 게 여러 개가 놓여 있을 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오죠. 그걸 떠올리시면 되고, 좋아하는 걸 미리 가지고 오는 것, 다시 말해 선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efer라고 하면 무언가를 더 좋아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preference. What about the meaning of the word preference? 뭘까요? 그렇죠. preference는 선호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선호도. 그래서 What's your preference? 그렇다면 너의 선호도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prefer의 명사 형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이건 오렌지고요. 근데 옆에 있는 것은 빨간색 사과입니다. 자, 이둘 중에서 남자는 아무래도 오렌지를 더 좋아하나 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오렌지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사과보다 오렌지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 우리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prefer라는 단어 확실히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 단어의 품사는 동사라는 것. I prefer, 문장 볼게요. I prefer an orange to an apple. 자, 여기에서 보면은 prefer, 그리고 뒤에 자기가 더 좋아하는 대상을 이렇게 먼저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이것보다 이거, 이거랑 이거.

0: 거를 비교할 때 보통 비교급을 쓰지 않나요? 아, 맞아요. 비교급 표현도 있죠. 그래서 뭔가 less than 혹은 more than이라고 할 때, 비교 대상을 얘기할 때는 우리 tha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매우 특이하게 이 prefer라는 단어는요,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 이게 하나의 규칙이에요. 뭔가 특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어법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prefer an orange to 대신에 than이라고 써놓고, 밑줄 그어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는 당연히 뭐다? 아,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이하게 prefer는 뭐랑 짝꿍이다? prefer A to B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대상을 먼저 써주시고요. 비교하는 대상을 뒤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렌지를 뭐보다? 그렇죠. 사과보다 더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 prefer an orange to an apple.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 I prefer an orange to an apple.
0: 네, 정말로 강세가 자연스럽게 prefer 이렇게 뒤에 들렸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오케이, okay, very good. 자, 이제 지난 시간 OX 퀴즈 정답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그 전에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fair라는 것은 뭐다? 아,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우리가 transfer. 그래서 transfer라고 하면 옮기다, 환승하다,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두 번째 단어는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defer라는 단어도 같이 봤었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 한 방향으로 내가 뭔가 민다면 그런 것을 제공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방향을 나타내는 of에서 와서요, offer라는 단어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사전 기억나죠? 무언가를 다시 언급해서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인용하다 혹은 참조하다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자, 그 마지막 봤던 단어, 선생님이 강조했던 단어, prefer라는 단어 또한 뭐다? 그렇죠. pre는 먼저란 뜻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그리고 비교 대상을 두개 했을 때뭘 쓴다? 비교 대상을 얘기를 할 때는 than 대신에 prefer A to B를 쓴다더라, 전치사 to를 쓴다더라라는 이 부분 잘 보이나요? 자, 보이나요? 맞아요. 전치사 to를 쓴다라는 거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 OX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어근의 MIT의 의미는 뭐였죠, 얘들아? 뭔가 transmit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요. 자, meet의 의미는 무언가를 보내다라는 send의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게시판에 잘 쓰고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고요. 오늘의 OS 퀴즈 나갑니다. 자, 어근 fer의 의미는 자, 이 부분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fer에 관련된 어근을 함께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만화를 보면서 다양한 유용 표현, 재미있는 expression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1: The wind feels nice.
2: Yeah, it's great to get some fresh air, and it's so scenic.
1: Christine.
3: I'm so sad.
2: Why? What's going on?
3: I broke up with the girl I met on a blind date.
2: Oh, I'm sorry to hear that. Don't feel so bad. I'm sure you'll meet your soulmate one day.
3: I will, right? I feel better already. Fighting!
2: Fighting? You're fighting her? But why?
3: Not that fighting. I mean, we can get over this. Fighting!
2: You mean cheer up? Remember the song by Twice? Cheer up, baby. Cheer up, baby.
3: You're good at dancing and you're good at singing. So talented. Thanks for cheering me up.
2: Oh, my pleasure. You can always talk to me about anything.
3: I can count on you. Hey, did you know eating fried chicken by the Han River is the best thing in the world? It's my dream.
2: They deliver? Call them up right this minute.
3: Food is the best.
0: All right, everyone. 만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 케빈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한강인 것 같은데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함께 있습니다. 케빈이 The wind feels nice. 바람 느낌이 좋네. 그러자 크리스틴도 Yeah, it's great to get some fresh air and it's so scenic. 정말 맑은 공기도 좋고 여기 정말 너무 이쁘다. 그런데 케빈 눈망울이 크리스틴 I'm so sad. 크리스틴 나 너무 슬퍼. 그러자 놀래죠 크리스틴이. Wh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자, 오늘의 핵심 표현. What's going on? 무슨 일이니? 라는 뜻이죠.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꼭 외워주세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그러자 케빈은 울죠.
3: I broke up with the girl I met on a blind date. 내 소개팅 blind date에서 만난 여자랑 헤어졌어.
0: 그러자 크리스틴이 I'm sorry to hear that. 어쩌니? Don't feel so bad. 기운내. I'm sure you'll meet your soulmate one day. 너 언젠가는 너의 soulmate를 꼭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또 방금 또 힘이 또 나네요. I will, right? 그렇지. I feel better already. 나 이제 기분 좋아졌어. Fighting! 그러자 크리스틴이 Fighting? You're fighting her? But why? 그 여자분이랑 싸우게? 근데 왜? 그러자 케빈은 not that fighting. 그 fighting이 아니라 I mean we can get over this.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Fighting. 그런 뜻이야. Fighting. Oh, you mean cheer up. Cheer up이란 뜻이구나. Remember the song by Twice? Twice 노래 기억나? Cheer up, baby.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자, 그렇죠. 여러분, fighting은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자, fighting이 아닌 외국에서는 cheer up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Cheer up! Cheer up, baby! Cheer up, baby! 네. 그러자 케빈도 You're good at dancing and you're good at singing. So talented. 넌 정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탤런트가 대단해. Thanks for cheering me up. 나에게 힘을 줘서 고마워. 라고 케빈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넷 주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아웃 시리즈 이어갈 건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I'm having a hard time filling out this form. 나 이 서식을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Don't worry, we'll figure it out together.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알아내보자.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고마워. 나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고 하잖아요. 혹은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뭐 신고서 같은 것들 작성할 때가 많아요. 서류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공적인 것들과 관련된 거 작성할 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있을 만한 상황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두 표현은 figure out과 fill out인데요. F로 시작해서 out으로 끝나는 이 두 친구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figure out부터 살펴볼게요. 자, figure out 같은 경우는요. figure이라는 단어가 뭔가 선생님, figure? 저 선생님 figure는 잘 모르는데 피겨 스케이팅은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피겨 스케이팅, 우리 되게 유명한 선수들 되게 많은 곳이죠. 뭔가 이렇게 모양을 촥 만들면서 예술적으로 촥 타는 게 피겨 스케이팅이잖아요. 그 figure가 여기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figure의 의미는 첫 번째로 뭐 숫자, 수치, 아니면 어떤 인물, 뭐 형태, 뭐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뜻들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뭔가 어쨌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수치이거나 인물이거나 한데 요거를 out, 이게 뭔가 다 뜯어봐가지고 따락! 결과를 따락! 내놓는 그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out의 의미를 설명할 때 나가는 것도 되고 요 범위를 나가는 것도 되고 요렇게 나가는 것도 되면서 완전히 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요 figure out은 완전히에 가까운 out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인물, 이 수치에 대해서 내가 막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알아내다도 되겠고요. figure의 의미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숫자, 계산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요렇게 나왔어요. Don't worry, we'll figure it out. 우리가 그거를 같이 알아낼 거야.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find out 같은 것도 우리 배웠었죠. 알아내는 걸로. find out과 figure out. 뭔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둘 다 알아내다 라는 뜻인데 figure out은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내고 뭔가 이 포맷에 대한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이런 게 훨씬 강합니다. find out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도 쓸 수 있고요. 혹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find out을 쓸 수는 있겠네요. 여튼 그 둘 사이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도 많이 교과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I can't figure out how to do this. 나는 알아낼 수가 없어. 모르겠다. 그거죠. How to do this.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I can't figure out.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So figure out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 뭔가 figure의 의미가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서식들, 복잡한 엑셀, 막 이렇게 수학,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의 figure out을 자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계산하다의 의미인데요. Let's figure out. 우리 계산해보자. How much it'll cost.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지 계산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fill out인데요. 우리 fill이라는 단어는 figure보단 조금 더 익숙하다, 그쵸? fill은 채우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어디 식당 가가지고 저 이거 리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 리필이 다시 채우다거든요. Refill. 그래서 어쨌건 fill은 채우다인데, 자 뭔가 서식에 빈칸이 많으니까 그걸 다라라라라라라라 다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죠. 그게 그 서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ill out의 뜻이 작성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out도 완전히라는 의미에 가깝겠죠?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해보면, 나이 form, 이 서식을, 이 신청서 같은 거, 서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굉장히 많은 서류들에서 맨 윗칸에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 서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많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행기 같은 거 타면요. 비행기 타서 어떤 다른 나라에 내릴 때 뭔가 신고서 같은 거 작성하거든요. 그때도 요 멘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작성하다라는 뜻이구나. 전부 다 fill 하라는 거구나. 전부 채우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figure out, 알아내다. 혹은 figure의 수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다 가능하고요. fill out, 전부 다 채워라! 작성하다라는 의미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한번 우리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 어떤 퀴즈가 내 문제가 또 나올지 1번부터 볼게요. 내가 그걸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다. 자, 알아내다가 포인트입니다. 알아내다. 그쵸, 그쵸. 방금 전까지 봤던 figure things out. 요렇게 지금 썼죠. 요렇게 figure와 out 사이에 아까는 figure it out. 이라고 썼잖아요. 사이에 figure things out 써도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figure out 뒤쪽에다가 붙여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a relief that you were able to figure things out. It's a relief that you were able to figure things out.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봅니다. 그 탐정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몇 시간 만에 알아냈다. 유능한 탐정들인가 봐요. 자, 알아냈다는 게 중요하죠. 알아냈다, 과거니까. 그치, figured out. 늘 항상 우리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 할 때는 시제, 수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앞에 지금 detective라는 단어가

0: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과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내 변호사가 날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 작성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채우는 거죠, 계약서 항목들을. Fill out. 그쵸, 과거 시제까지 챙겨서 filled out 하시면 되고요. 뒤에 on my behalf가 날 대신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오늘 배운 거두개다 들어갑니다. 두개 뭐였죠? 그쵸? 첫 번째 게 figure out일 거고, 두 번째 게 fill out입니다. 그래요. 오늘 배웠던 거 이렇게 선생님이 한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야, 저 요거, 어쨌건 우리 문제 풀어봤던 거잘 복습하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맞춰볼게요.
1: I'm having a hard time filling out this form. Don't worry, we'll figure it out together.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F로 시작해서 out으로 끝나는 두 단어 살펴봤습니다. Figure out, 알아내다, 계산하다. Fill out, 작성하다. 이렇게 의미가 있었죠. 자, 이때 out은 둘다 공통적으로 뭔가 완전히 전부, 이렇게 전부 다 끝낸 그 아웃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지요. 안녕!

0: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Hobby. H-O-B-B-Y. Hobby. Hobby. Movie.

0: dance.
1: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Today's topic is, wow, hobbies, 취미예요. 여러분, 취미 있나요? Do you have a hobby? 참고로 우리가 주제를 설명할 때는 hobby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hobbies라고 말해요. Now, 여러분의 hobby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hobby는 hobby, 취미예요.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저는 I like to play piano, I like to read books, I have so many hobbies. 그 다음은 movie, 영화예요. 와, 영화도 참 좋은 hobby 중에 하나죠.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 dance, 춤 또는 춤을 추다예요. 여러분, do you like to dance? 춤추는 거 좋아하나요? Danc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취미, hobby. 자, 어 발음 정확하게 해볼까요? Hobby. Good job. 영화, movie. 자, 가운데 V가 있죠? 앞니를 입술에 닿게 해보세요. Movie. That's right. 춤 또는 춤을 추다. Dance. One more time, danc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Hobby, hobby. Movie, movie. Dance, dance.
1: 이제 예문으로 같이 영어를 연습해봐요. What is your hobby? 너의 취미는 뭐니? 친구들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Okay, now let's say it together. 우리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영어로 말해볼까요? What is your hobby? Very good.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with me? 나랑 영화 볼래? 친구들, 나랑 무엇무엇을 할래? 또는 나랑 무엇무엇을 하고 싶니? 이거를 영어로 Do you want to 무엇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때는 watch a movie, 영화를 보고 싶니? 영화 볼래?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말해봐요.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with me? Yes, of course. I love movies. Okay, next. She likes to dance all day. 그녀는 온종일 춤추는 것을 좋아해. Wow, you're very energetic. 굉장히 힘이 넘치는데요. 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요. She likes to 아니면 I like to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She likes to dance all d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hobbies.
0: Photo. P-H-O-T-O. Photo. Photo. Kite. K-I-T-E. Kite. Kite. Game. G-A-M-E. Game. Game.
1: Okay, our next word is photo. 사진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do you like taking photos?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 다음은 kite. 연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바람이 훨훨 불 때 우리는 kite를 날릴 수가 있죠. Kite. Next is game. Game 또는 시합이란 뜻이에요. We all like games, don't we? 우리 모두가 게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사진, photo. 친구들, 포토가 아니라 photo예요. T 발음은 안 나요. 그리고 O 소리를 두 번 내야 돼요. Photo. Good job. 연, kite. 자, I 소리로 다시 한번 내볼까요? kite. 바로 그거예요. 게임, 시합. game. One more time. gam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photo.

0: photo. Kite, kite. Game, game.
1: 예문을 더 한번 배워볼까요? Can you take a photo? 사진 좀 찍어줄래요? 친구들, 우리가 traveling, 여행 갈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 많이 있잖아요. 친구들, can you take a photo of me? 자, of me를 붙이면 저 좀 찍어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Can you take a photo? 잘했어요. Next. He flew a kite at the park. 그는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Oh, that must be very fun. I love flying kites. 자, fly a kite는 연을 날리다라는 뜻인데요. 과거형으로는요, flew a kite로 바뀌어요. It's your turn. Let's practice. He flew a kite at the park. That was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children played games after school.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게임을 했다. 여러분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쵸? 자, children, 아이들은 played games. 게임을 했다. 꼭 play를 써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he children played games after school. Wow, you guys are great! 너무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Hobby, hobby. Movie, movie. Dance, dance. Photo, photo. Kite, kite. Game, game.
1: 친구들,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매일매일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milk was kept in the fridge.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었다. 우리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먼저 수동태의 부정문부터 배워볼게요. 자, 우리 비동사가 들어있으면 부정문 만들 때 not을 어디에다가 붙이기로 했죠? 비동사 뒤에 붙입니다. 수동태도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인 형태로 쓰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비동사 뒤에 not이 온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동태의 부정문도 똑같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not,

PP 형태로 적어주면 수동태의 부정문 끝이에요. 자, 현재 시제일 때는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am are is라고 써주고 그 뒤에 not 붙인 후에 PP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일 때는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적어주죠. was, were, not, PP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The door is closed. 문이 닫혔다. BPP를 써서 수동태로 나타내 줬네요.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되니까 is not이라고 적어줄 건데, 우리 is not은 줄여서 isn't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the door is not closed 혹은 the door isn't clos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The letters are delivered on Sundays. 편지들은 일요일마다 배달된다라는 문장입니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 are 뒤에 not을 붙여야겠죠. are not이 될 텐데 are not 줄여서 aren'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The letters are not delivered on Sundays 또는 the letters aren't delivered on Sundays. 편지들은 일요일마다 배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 시제 수동태 보겠습니다. I was invited to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비동사 과거형 was 뒤에 not을 붙여서 I was not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was not 줄여서 wasn't라고 해도 되죠. 나는 그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the tickets were sold on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표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되었다라는 뜻이죠.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were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The tickets were not sold online. 혹은 were not을 줄여서 weren't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표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퀴즈. The robot is controlled by humans. 그 로봇은 인간에 의해 통제된다라는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기로 했죠. is not controlled 혹은 isn't 이렇게 줄였어도 괜찮습니다. The robot is not 혹은 isn't controlled by humans. 그 로봇은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2번. The lights were turned on. 불들이 turn on 하면 무엇무엇을 켜다라는 뜻인데요. 비동사에 turn의 PP 형태를 써서 수동태로 썼습니다. 불들은 켜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비동사 과거형 were 뒤에 not을 붙여서 the lights were not turned on 또는 were not을 줄여서 weren't turned on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 3번. The letter was delivered on Monday. 그 편지는 월요일에 배달되었다라는 문장인데요. was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죠. The letter was not delivered on Monday. 혹은 was not을 줄여서 wasn'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편지는 월요일에 배달되지 않았다 부정문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의문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 나머지 과거 분사 PP와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현재 시제일 때는 am, are, is, 비동사의 현재형 적어주고, 주어, PP,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일 때는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써준 다음에 주어, PP, 그리고 나머지 문장 적어주면 돼요.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Yes, 주어, am, are, is. 또는 No, 주어, am not, aren't, isn't. 현재 시제일 때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yes, 주어, was, were. 또는 no, 주어, wasn't, weren'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Is the homework checked every Friday?
의문문의 어순을 잘 봐주세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 주어가 the homework입니다. The homework, 단수 명사라서 비동사는 is를 써준 거죠. 그리고 check의 PP 형태, checked를

적어줬습니다. 숙제는 매주 금요일에 확인되니? 라는 뜻이고요. 대답할 때는요. 우리 대답할 때는 대명사를 사용하죠. The homework 대신에 it이라고 사용해줬습니다. Yes, it is. No, it isn't. 응, 금요일에 확인돼. 아니, 금요일에 확인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문이에요. Are the doors locked? are 비동사, 주어는 the doors, 복수명사라서 비동사 are를 적어준 거죠. locked, lock의 PP 형태가 쓰였습니다. 문들이 잠겨있니? Yes, they are. 응, 잠겨있어. No, they aren't. 아니, 잠겨있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과거 시제 가볼까요? Was the bridge built in 2010? 이라고 했는데요. The bridge. 다리는 단수명사죠. 단수명사라서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적어줬습니다. Was the bridge PP, build의 PP형 built를 써줬죠. 그 다리는 2010년에 지어졌니? 라는 뜻이고요. Yes, it was. 2010년에 지어졌어. No, it wasn't. 아니, 2010년에 지어지지 않았어입니다. 마지막, were the lights fixed last week? were 비동사 과거형 써줬고요. 주어는 the lights 복수명사라서 were를 써준 거죠. fixed, fix의 PP 형태 적어줬습니다. 불들이 지난주에 고쳐졌나요? 대답, yes, they were. 네, 고쳐졌어요. no, they weren't. 아니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럼 퀴즈.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올바른 의문문을 완성하세요. 우리 수동태 의문문 어떻게 쓰기로 했죠? 비동사, 주어, PP 이 어순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비동사 is가 보여요. is 써주고 주어는 the computer, 그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PP 형태, fixed 이렇게 적어주면 끝. 그 컴퓨터는 수리되었니?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Taken were the photos on Friday. 이 단어들을 배열해 볼 거예요. 일단 비동사의 과거형 were 가장 먼저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주어는 the photos,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PP 형태 taken 적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장의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Were the photos taken on Friday? Take의 PP 형태 taken이라고 쓰죠? 그 사진들은 금요일에 찍어졌니? 라는 뜻입니다. 3번, written the report was by Tom. 자, 가장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적어줄게요. 그 다음 주어는요, the report, 그 보고서예요. 그리고 write의 PP 형태인 written 적어주고 by Tom, 나머지 부분은 문장의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보고서는 Tom에 의해 쓰였니?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동사, 주어, PP 형태로 비동사, 수동태의 의문문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the milk was kept in the fridge.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되니까, the milk was not 또는 wasn't kept in the fridge. 그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지 않았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강 학교생활 영단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3개 단어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 배우게 될 단어를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책을 읽는 친구, 음악을 듣는 친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즐기는 활동이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enjoy, 즐기다 입니다. 이 단어에 있는 joy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이 n을 붙여서 즐기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된 거예요. enjoy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 번씩 따라 써봅시다. enjoy E-N-J-O-Y 읽을 때는요, enjoy, 네,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핵심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예문, I enjoy playing soccer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laying soccer 이라는 것은 축구를 하는 것이죠. 나는 축구하는 것을 뭐 한다? enjoy, 즐긴다 가 되겠죠? 이렇게 enjoy 뒤에는 자신이 즐겨하는 활동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볼게요. I enjoy reading books. reading books는 책을 읽는 것이죠. 나는 책 읽는 것을 뭐 한다? enjoy, 즐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enjoy, 즐기다 잘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interested,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I-N-T-E-R-E-S-T-E-D 인데요. 좀 길죠? 이럴 때는 우리 두 부분으로 끊어서 한번 발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단어의 경우 R을 기준으로 한번 끊어봅시다. 앞부분은 inter 이렇게 발음하고요. 뒷부분은 rested 합쳐보세요. Interested. 자,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interested라는 단어는 관심이 있거나 흥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정확한 스펠링으로 한번 쓰기 연습해 볼까요? Interested. I-N-T-E-R-E-S-T-E-D 읽을 때는 interested 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쓰인 핵심 문장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직접 한번 넣어봐요. I'm interested in music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음악에 무엇이 있다? 관심이 있다 가 되겠죠? I'm interested in 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nterested와 함께 알아두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I'm interested in animals 라고 했네요. 나는 동물에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가 되겠죠? I'm interested in animals 하면 나는 동물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어 interested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단어 favorite으로 넘어가 볼게요. favorite은 매우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favorite, F-A-V-O-R-I-T-E. 자, 읽을 때는 favorite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의미는 매우 좋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같이 살펴볼 텐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첫 번째,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season이라고 했습니다. My favorite season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우 좋아하는 계절이 됩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절도 이렇게 넣어서 말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야 라고 하려면,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번에는 favorite subject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과목이 되겠죠.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다.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관심사와 관련된 세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금방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단어들도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고 또 문장으로 활용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계속 영어 동사를 일기로 쓰다 보면은 영어가 쑥쑥 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자,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Put. Put. 놓다, 밀어넣다, 혹은 들어가게 하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put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다양한 의미로 많이 쓰는 동사인데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put, put. 발음이 정말 짧죠?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동사 put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그 혹은 그녀, he or she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puts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puts, puts. 좋습니다. 자, 문장으로는 he puts, 그는 놓다. she puts, 그녀는 놓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다음은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으면서 putting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조금 t 발음이 부드러워져요. putting 같이 해볼까요? putting, putting. 네, 좋아요. I am putting. 나는 놓고 있는 중이다. 놓고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은 똑같이 put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발음도 똑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put, put, he put. 과거형으로 놨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문장을 봐가면서 뜻을 추리해야겠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 put. 첫 번째 문장이죠. 나는 놓다. My bag down. put 와 down이 같은 문장에 함께 들어가면 내려놓는 거죠.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I put my bag down. 같이 해볼까요? I put my bag down. I put my bag dow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She puts. 3인칭 단수니까 puts가 되겠죠?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다. 하지만 여기서 영어 표현으로 직역으로 쓰지 않고 식사를 중단하다, 그만 먹는다 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여요.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식사를 그만하다, 중단하다 라는 뜻이죠. 같이 해볼게요. She puts the fork down. She puts the fork down.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putting. 진행형이죠. 나는 놓는 중이죠. My foot down. 발을 내려놓는 중이지만 사실 이 뜻은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라는 뜻이에요. I am putting my foot down.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발을 한번 쾅 구르죠.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I am putting my foot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조금 특이한 영어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 put. 과거형이지만 똑같죠? put예요. His arms in the air. 손을 들다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in the air. 공중에 들다라는 뜻도 써요. He put his arms in the air. 그는 손을 들었다. 같이 해볼게요. He put his arms in the air. He put his arms in the air. 좋아요. 이렇게 오늘의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를 보면서 복습해볼까요? 놓다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put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puts, put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putting, putting. 과거일 때는 put, put. 로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네,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I blank my bag dow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이죠? I put my bag down.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같이 해볼까요? I put my bag down. I put my bag dow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식사를 중단하다.

0: be blank the fork dow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he니까 puts 3인칭 단수가 오겠죠?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식사를 중단하다. 같이 해볼게요. She puts the fork down. She puts the fork down. 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I am blank my foot dow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진행형인 putting이죠. I am putting my foot down.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같이 해볼게요. I am putting my foot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He blank his arms in the ai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과거형도 똑같죠? put입니다. He put his arms in the air.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같이 해볼까요? He put his arms in the air. He put his arms in the air.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끝났고요. 그러면 직접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He put his arms in the air.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I put my bag down.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식사를 중단하다. I am putting my foot down.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He put his arms in the air. I put my bag down. She puts the fork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자, 이제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1: He put his arms in the air. I put my bag down. She puts the fork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0: 자, 오늘은 평소에도 정말 다양한 의미를 쓰이는 put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The putting your fork down, putting my foot down 이렇게 독특한 영어 표현도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직접 일기에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Oh, Christine. Snap out of it. Huh? Back to reality, please.
1: It could be reality. I think it's possible. A fan meeting a star.
0: Do you want to know why it can't happen? Look over there. I think all those people are thinking what you are thinking.
1: Huh? There's an autograph session? I didn't know about that. Oh, I'd better get in line.
0: Huh? Christine, I didn't finish what I was saying.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뭔가를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매력적이고 멋지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잘 가꾼 사람들도 멋있고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크리스틴이요. 뮤지컬을 딱 보고 나서 주연 배우한테 홀딱 반했어요. 이 홀딱 반한 크리스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곳이 있었으니 어딜까요? 오늘 카툰 보면서요. 영어도 배우고 또 크리스틴의 마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케빈 반응 보세요. Oh, that was fantastic. 환상적이었대요. 뮤지컬 공연이 정말 좋았나 봅니다. 크리스틴도 표를 구한 스스로 만족했는지 Pretty good, right? 꽤 괜찮았지? 라고 자신감, 만족감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내가 한 말 뒤에 그렇지 하고 붙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 바로 right입니다. 뭔가를 말한 다음에 right이라고 붙이면 뭐뭐야, 그렇지? 뭐뭐야,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데요. That's him, right? 저기, 그 아이 맞지? 또는 You know each other, right? 너희들 서로 알잖아.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말 뒤에 right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이 크리스틴도 표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보람이 있나 봅니다. 케빈은요, 이 오늘의 공연으로 뮤지컬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대요. Totally changed my mind. 우리 뮤지컬은 좀 어렵거나 그쵸,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보니까 뮤지컬 공연 자체도 물론 좋았겠지만 메인 액터, 주인공 남자 배우한테 마음이 있었네요. He was such a good singer. 노래 너무 잘하더라. 이미 지금 눈이 보세요. 반짝반짝. 그죠? 뮤지컬 할 때 보니까요. 케빈이요. 크리스틴 눈이 그렇게 twinkling, 반짝반짝. 뭔가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나 봅니다. 맞아, 맞아. 크리스틴도 인정하죠. 나 그 남자에게 완전 반했어. 완전 반했어. 오늘의 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him 입니다. 이 표현은요, I, 나는 have, 갖고 있다 라는 뜻이죠. A crush는 홀딱 반함이라는 뜻을 그 자체로 갖고 있고요. on은 누구누구 또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him,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함을 가졌다 이런 뜻이니까 나 완전 반했어 라는 뜻이 되겠죠. 함께 말해 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자, 강조할 부분 강조해서요. I have a crush on him. 나 완전 반했어. 남자 주연 배우 너무 멋있어. If only I could meet a guy like that even for a day. 무슨 뜻이요? 저런 남자랑 하루만 만나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좋은가 봐요. 자, 이렇게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소망, 바람을 나타내는 말 if only 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I wish와도 비슷한 뜻이에요. If only we lived closer. 아, 우리가 서로 가까이 산다면 좋을 텐데. 또는 If only I knew her name. 그녀의 이름이라도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실과는 반대되는 어떤 사실을 가정하고 또 바라는 때 사용하는 표현이 if only 입니다. 아, 정말 하루만 딱 사귀어보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그 케빈이 웃으면서요. 아, Kristen, snap out of it. 꿈 깨! 라고 꿈을 와장창 깨놓네요. 이렇게 꿈 깨! 정신 차려! 라는 말이 snap out of it 또는 get real, 현실적이 되어라. Dream on, 그래, 꿈 계속 꿔. 이건 약간 비꼬는 느낌이죠. You wish, 그랬으면 좋겠지?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보시다 보면은요, 내 입에 딱 맞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나의 꿈깨 표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back to reality, please. 제발 현실로 돌아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꿈을 계속 꾸려나 봐요. 아니, 왜 안 돼? A fan meeting a star.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안 되는지 알려줄까? 저기를 잘 봐. Look over there. 크리스틴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주연 배우가 사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저 사람들이 다 너랑 똑같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chance가 있겠어? 라고 했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There's an autograph session? 뭐야, 사인회가 있었다는 말이야? 이미 사인회에 이제 마음이 또 뺏겼어요. 사인이라고 할 때 우리 sign 영어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호 이런 뜻이고요. 유명인의 사인, 우리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의 사인을 받을 때는 autograph, 그리고 계약서 같은 데 서명할 때는 signatur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가서 빨리 사인 받아야 되겠다. 케빈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려가는 크리스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완전 반했어.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에 빠졌어. I'm in love. I'm in lov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앞 카페에 새로운 알바생이 왔는데 엄청 잘생겼대요. 실제로 보니까 만화에서 튀어나온 줄. 나 사랑에 빠졌어. 어떡해요? I'm in love. I'm in love. 그런가 하면 눈을 못 떼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 can't take my eyes off him. I can't take my eyes off him.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반에 진짜 다정하고 잘생긴 애가 있거든요. 자꾸만 눈이 가요. 눈을 못 떼겠어. 어떡해요? I can't take my eyes off him. I can't take my eyes off him. Great.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배웠죠? I have a crush on him. 홀딱 반했다. 사랑에 빠졌다. I'm in love.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뒀다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0: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2: I have breakfast at 7.
1: That's very early.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2: I go to school at 8.
1: Why do you leave so early?
2: Because I walk to school.
0: 자,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What time? 붙여서 봐요. Breakfast. Early. Go to school. 붙여서 보고 leave. 이렇게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what time이에요. What. 무슨 time, 시간, 그러니까 몇 시니 물어볼 때 what time 물어볼 수 있죠. What time is i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몇 시에 너는 뭐뭐를 하니? 이렇게 이런 말 할 때도 우리 what time으로 문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breakfast. Breakfast. 이 A가 에 소리 나요. 그래서 breakfast. First, 강조는 앞에 breakfast, 두 박자. 아침에 먹는 아침 식사. Early, early. 발음이 어렵죠, 친구들? er에다가 li 붙여서 혀가 한 번 앞으로 early, early.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은 일찍 이런 뜻이고요. Go to school. 우리 go도 알고 to도 알고 school도 아는데 합쳐서 이건 학교 간다, 등교한다 라는 뜻으로 딱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트로 친구들 알아둬요. Go to school. 그런데 to는 의미가 중요한, 뜻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서 이럴 때는 좀 약하게 발음해서 go to school 해볼까요? Go to school. Go to school. to를 약하게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팁이다. Leave. leave. 우리 지난번에 leave가 놓고 가다, 뭐 두고 오다 이런 걸로 배웠잖아요. 물건 잃어버린 거 할 때.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 것도 leave라고 해요. leave, 떠나다, leave. 자, 대화 볼게요. 여자가 물어보네요.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그렇지. What time? 몇 시에 do you? 너는 have. 먹니? 무엇을? breakfast. 아침을. 너 몇 시에 아침 먹니?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그랬더니 I have breakfast at 7. 몇 시에 먹는다고요? 나는 7시에 아침 먹어. That's very early. 친구들은 어때요? 학교가 가까우면 좀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늦게 밥 먹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7시에 밥을 먹으려면 더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That's very early. 되게 빠른데?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몇 시에 가니? 몇 시에 학교에 가니?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I go to school at 8. 나 8시에 학교 가. 8시에 집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Why do you leave so early? 지난 시간에 배운 거 why? 왜 do you? 너는 leave so early. 왜 그렇게 일찍 떠나니? 즉 집을 나서니? 왜 이렇게 일찍 가? Because, 왜냐하면 I walk to school. 나는 학교에 걸어서 가거든. 아마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버스 타거나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시고 혼자 걸어가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아침도 일찍 먹고 집에서도 일찍 나선다. 이런 대화가 되겠네요. 우리 배웠던 거 why, because 이런 거 나오니까 더 재밌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앱으로 함께 확인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8. 88 눌러서 788 들어가 볼게요. 88, 788. 단어 잘 듣고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맞추고 또 뜻도 맞춰보기.
3: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0: 우와, 단어가 6개나 있어요.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순서대로 들으면 어렵지 않죠. 몇 시 아침 먹니?
3: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0: What time do you까지는 똑같죠.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너 몇 시에 학교 가니?
3: I have lunch at 12.
0: 그건 대답이 되겠네요. I have lunch. Lunch는 점심 식사. At 12. 12는 12니까 나는 12시에 점심을 먹어.

0: I get home at 3.
1: I get home. Get home은 집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나는 집에 온다. 몇 시에? At 3. 3시에 집에 와요.
0: That's very early.
1: That's very early. 아주 이른 시간인데, 좀 일찍인데.
0: That's very late.
1: 이건 반대말. That's very late. 그건 너무 늦는데. 어렵지 않죠, 친구들? 배운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볼수 있다. 자,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일찍 가요. 저는 8시에 학교를 가요. 네, 저는 걸어서 학교에 가요. 자, 우리 이제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A 들어가 볼게요. 우리 펭수와 어떤 대화를 오늘은
0: Do you
1: 나눌까?
0: go to school early?
1: 펭수가 물어보네요. Do you go to school early? 당신은 학교에 일찍 가나요? Do you니까 Yes, I do. 이렇게 말해도 되고 우리 배웠으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Yes, I go to school early.
0: You're diligent.
1: 부지런하대,
0: What
1: 친구들.
0: time do you go to school?
1: 당신은 몇 시에 학교에 가나요? 그러면 8시에 가요. 그러면 I go to school at 하고 시작. I go to school at 8. 8시에 가요.
0: Okay.
1: 이번에는
0: Do you walk to school?
1: 당신은 걸어서 학교에 가나요? 물어봤네요. 이건 우리 친구들 상황에 맞게 대답해봐요. 선생님은 네, 저는 걸어서 학교에 가요. 그대로 말해볼게요. Yes, I 걷는 거. Walk to school. Yes, I walk to school. 가까우니까
0: Oh, I think it's close to your house.
1: 걸어갈 수
0: That's lucky.
1: 있겠죠?
0: It was nice to
1: Nice
0: talking to
1: talking to
0: you.
1: you too.
0: Bye.
1: Bye.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 자, 그럼요, 친구들. 우리 이제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영어로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Get up. 일어나다. Have breakfast, lunch, dinner.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 Go to school. 학교 가다. Get home. 집에 오다. Go to sleep. 잠자리에 들다. 오, 우리 하루 일과가 다 들어있는데요. Get up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have는 먹다잖아요.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먹다. 그리고 go to school 학교 가는 건 배웠고요. Get home 집에 오는 걸 get home 이렇게 표현하고요. 잠자리에 들다는 go to sleep, go to slee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하루 일과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what time, 몇 시에 사용해서 하루 일과 묻고 답하기 배워봤죠. 배운 내용들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 꼭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M. Bella Davis. M. Maya meets Ms. Moore. M. Maya meets Ms. Moore. M.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업,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3. Wednesday. What is it? I can write about things around me.
0: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자, 어떤 표현들을 써서

0: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Oh, look! It's a dollhouse! 인형의 집이네요, 그쵸? 여러 방들이 있어요. There's a kitchen, a bedroom, a living room, and a study room. 자,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또 다양한 공간에 여러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는 연습해 볼게요. 자, this is 뭐뭐. 이건 뭐뭐예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his가 이것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this is my bedroom 이라고 하면 이건 나의 침실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그쵸? bed가 침대고 room이 방이니까 bedroom이 침실이라는 뜻이죠. 자, there is 뭐뭐, there are 뭐뭐. 요거는 뭐뭐가 있어요라는 뜻인데 is 뒤에는 단수, 즉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 there are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어요. 침대는 하나, 보통 방에 있죠. 그래서 there is a bed. 여기서 a는 하나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There are a bed and animal toys. 침대 하나에 뭐 여러 개의 동물 인형들이 있다.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are를 써줘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얘기하지만 바로 뒤에 붙는 게 a bed처럼 하나이다. 그럴 때는 there is라고 원어민들도 보통 그렇게 생활용어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are가 맞다. 이렇게 원칙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table 위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ny fruits are on the table. 자, 많은 과일들이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fruit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수, 복수가 둘 다 원래는 fruit예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fruit에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like,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like to 뭐뭐는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이죠. I like to play 라고 하면 난 노는 걸 좋아해요. 누구와 함께? With my sister. 자, 나의 뭐 여동생 혹은 언니 누나와 함께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언니랑 노는 걸 좋아해. 언니가 먼저 나오죠. 근데 영어는 뒤에 온다는 거, 이 순서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동물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뭐였죠? 아까 뭐뭐 toys, 동물 인형들에 나왔었는데 바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맞아요. animal이었죠? 자, a로 시작하니까 a가 올 거고요. any, ni, animal, m-a-l, very good, 잘했어요. 이렇게 스펠링도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어요. There is, 다음에 이제 의자 하나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뭘까요, 여러분? There is, 의자는 chair죠? A chair,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is 뭐뭐라는 표현 써보시면 돼요. Very good, everyone. Culture time.
1: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toy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도구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호주예요.

호주에서 인기 있는 놀이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That's right. Boomerangs. 맞아요. 부메랑이에요. They were first used for hunting.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이 사냥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Now they are popular in sports and as toys. 지금은 놀이용 장난감이나 스포츠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Boomerangs are popular toys in Australia.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What's this? That's right. It's 공죽. 맞아요. 공죽입니다. It's a Chinese yo-yo. 공죽은 중국의 요요인데요. Each of your hands hold a stick. You move the stick. The yo-yo moves.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연결된 줄로 요요를 돌려요. 공죽s are popular toys in China.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지역일까요? 맞아요. 아프리카예요. What's this? That's right. It's Mankala. 맞아요. Mankala입니다. Mankala is a game that first started in Africa. Mankala

0: 큰 홈에 더 많이 굿을 모으기 위한 게임이에요. Mancala started in Africa.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일본이에요. 이번에는 일본의 놀이 도구를 알아볼까요? What's this? That's right. 겐다마. 맞아요. 겐다마입니다. It's a traditional wooden toy. 나무로 만든 일본 전통 놀이 기구인데요. A ball is attached to a string. 공이 줄로 달려 있는데요. You try to get the ball in a cup. 줄을 당겨 본체에 공을 끼우면 노는 도구예요. Kendamas are traditional Japanese toys. It was fun looking at different toy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기구들을 보는 것은 재미있었어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놀이 도구와 나라 또는 지역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2: Boomerang. Australia.
1: 2번.
2: Kendama, Japan.
1: 3번.
2: Mancala, Africa.
3: 자, 그럼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아, 자, 여기는 아까 인형집의 공부방이에요. 그럼 공부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뭐뭐예요? This is 뭐뭐였죠? 자, 나의 공부방은 My study room이라고 쓰면 돼요. This is my study room. Good job.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 있는 거는 There is 뭐뭐라고 한다고 했죠? 일단 책상은 하나 있네요. 그렇죠? There is a desk. 꼭 넣으셔야 돼요. There is a desk. 또 뭐가 있냐? 아하, 책장. There is a bookshelf. Bookshelf가 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럴 때는 there are로 바뀌어야 되죠. 자, 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라고 할 때는 many books라고 하면 되죠. There are many books. 여러분 쓰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책상 위를 보니까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여러 개가 있네요. Pencils and erasers are 자, 책상 위에라는 표현이 오면 되겠죠? 아까 식탁 위에 했었는데 on the table 이 경우는 on my desk. 물론 on the desk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책상일 때는 on my desk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나책 읽는 거 좋아해요라고 할 때는 I like to read a book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누구와 함께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아까 with를 썼었죠. With my friend, 나의 친구와 함께.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쭉 한번 복습해 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This is my study room. There is a desk. There is a bookshelf. There are many books. Pencils and erasers are on my desk. I like to read a book with my friend. 잘했어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things around me.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쓸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해서 writing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writing 연습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Shining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Wednesday. School life.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 맞죠? 자,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아하니 할아버지, grandfather, 그리고 손자가 보입니다. 손자는 영어로 grandson이라고 해요. 손주, 그쵸? 남자 아이니까 grandson. Okay. 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 자동차에 있네요. 자동차는 빵빵 car이죠. Car. They are in a car. 지금 빨간색 차네요. 멋져요. They're in a red car. Okay. 근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아? 저기 지도가 보이죠? I see a map. Do you see a map there too? Yeah. 자, 지금 지도 안에 보니까는 school가 있고요. park가 있습니다. school는 학교, park는 바로 공원이지요. I think they're on their way to school. 지금 학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아이디어를 더 얻어볼게요. 빠바밤! 우리가 배웠던 단어 나왔습니다. 학교는 영어로 school. school. 그냥 스쿨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school. o가 두 개니까 길게 우 소리를 내줍니다. okay? school. school. 스쿨. no. school. okay.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해볼게요. 자, 영어를 어떻게 했지? 쌤이랑 배웠는데. 짜자잔. do you like school?

0: Do you like school? 하면은 너 학교 좋아해? 라고 하는 뜻이죠.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가 학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Do you like school? 하시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볼게요. Wher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Where는 어디에 란 뜻이에요. Where. 그리고 화살표에 지금 보니까는 학교에 화살표가 슝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왠지, 어디에 학교가 있니? 너 학교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하시는 것 같죠? 짜자잔! Where is your school? 너 학교가 어디야? Where is your school? 이것도 우리 배운 표현입니다. 기억나기를 바래, 우리 친구들. 자, Where is your school? Where는 어디에 란 뜻인가 꼭 기억하기야. 자, 또 볼게요. 오, time 나왔어요. Time. Time. 시간이란 뜻이죠? Time, time. 우리 배웠던 문장 중에 너 학교 몇 시에 시작해?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쌤이랑 어떻게 하더라? 짜자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지? 자, start는 시작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하면은 너의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니? 언제 시작하니?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one more ti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학교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쉬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쉬는 시간. 이것도 쌤이랑 배웠어. 이거 발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RECESS인데. Recess, recess. 좋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보통 우리가 break time, 휴식 시간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recess라고도 하는 거꼭 기억해 둬요. 알았지? break time, recess. 똑같지만 꼭두개다 기억해야 돼. 자, recess, recess. 자, 쉬는 시간에 대한 단어, 쉬는 시간에 대한 문장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때요? 자, 너 쉬는 시간 동안에는 뭐 하니? 너 쉬는 시간에 뭐 해? 라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쌤이랑 배웠습니다. 짜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during은 동안에, 뭐뭐 동안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니? 자, recess 단어 나왔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자면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쌤이랑 배웠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자, recess 쉬는 시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럼 퀴즈 한번 해볼게요. 퀴즈, 퀴즈, 퀴즈. Number one. 빼뱀. You like school? 나왔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Are, be, do. 다시 볼게요. Are you like school? 또는 Do you like school? 자, 선생님 3초 줄게요. I'll give you 3 seconds. 1, 2, 3. 정답은 do입니다. do가 들어가야지 너 학교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죠? 만약에 are you like school? 하면은 너 학교 갔니? 라는 뜻입니다. 이상해요. 그쵸? Do you like school? 너 학교 좋아하니? 라는 뜻인 거 기억해. 자, number 2 가보겠습니다. number 2. I play with my friends at 빠바밤. 자,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뭐뭐 동안에 놉니다. 아,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이게 말 여기 생각풍선 보니까 왠지 쉬는 시간 동안에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 쉬는 시간 영어로 뭐였지? 자, A. Recess. B. Homework. 자, 3 seconds. Ready? 3, 2, 1. 빼빼. 자, 쉬는 시간, break time이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단어는 recess였습니다. recess. I play with my friends at recess. 그쵸? 나는 내 친구들과 숙제에서 놀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recess. homework는 숙제라는 뜻이죠. 그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quiz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쌤이랑 역할극 한번 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지금 여기 보니까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보이죠? A grandfather and a grandson.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해보는데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Okay? 자, 쌤이 시작할게. Do you like school? Do you like school? 자, 무슨 뜻이죠? 너 학교 좋아하니? 라고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Do you like school? 그랬더니 남자의 표정을 보니까는 학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 학교 좋아해요. 영어로 Yes, I like 학교, school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B, 시작! Yes, I like school.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이 Where is your school? 라고 해볼게요. Where는 어디에란 뜻이고 school는 학교죠. 그래서 너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해보겠습니다. Where is your school? Where is your school?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지금 학교 옆에 P-A-R-K, park가 보이네요. 공원 근처에 있죠. 공원 가까이에. 자, 뭐뭐 가까이에 영어로 near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near the 뭐 근처에 있어요? park 넣어줘볼게요. 공원 근처에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It's near the park. 좋아요. It's near the park. It's near the park. 좋아요. 자, 또 볼게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Time은 시간, 그리고 school는 학교, start는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학교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해볼게요. 잘 들어봐. What time does school start?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기 그림 보니까는 학교가 시계가 지금 8시 반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It starts at 8시 반이라고 할 텐데 8시 반을 영어로 8:30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It starts at 8:30.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작! It starts at 8:30.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할게요. 자, during은 뭐뭐 동안에란 뜻이고 recess는 그치, 얘들아 잘했어요. 휴식 시간,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너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니?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남자의 저 생각풍선을 보니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쌤이 그 놀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줬는데 기억나요? 그쵸? Red light, green light 기억나요? 빨간불, 초록불? 자,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해볼게요. I like playing Red light, green ligh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따라해볼게요.
1: School. Do you like school? Where? Where is your school? Ti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Recess.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나는 나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우리 배웠죠?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내일은 또 즐겁게 더 재밌게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B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B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재미있고 또 놀라운 뉴스를 보면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은 뉴스를 봤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Wednesday. Did you see the news? I can talk about news I saw onlin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오, 우리 여자친구가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이 뉴스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 뉴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 뉴스 맞는데 뉴스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뉴스라고 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뉴스. 뉴스. 뉴스.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핸드폰에서 보는 뉴스, 새로운 소식들은 뉴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뉴스라고 적혀져 있는 글 바로 아래 Baby Panda Born at the Zoo 라고 써져 있죠? 이건 기사 제목인데 기사 제목은 영어로 headlin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headline. headline. headline. 네, 여기서 head는 머리, 제일 꼭대기를 뜻하고 line은 줄. 그래서 제일 기사 꼭대기에 써져 있는 줄이다. 그래서 기사 제목을 headline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기사 제목 바로 아래에 써져 있는 기사. 기사는 영어로 artic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article. article. article. 그리고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은 기자라고 하죠. 기자는 영어로 reporter. reporter, reporter. 여기서 report는 보도하다,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뒤에 er를 붙이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 그래서 보도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와, 이렇게 단어들을 배워보니

0: 그러니까 오늘의 대화 더 궁금해지네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Did you see the news?
2: No, what happened?
1: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2: Wow, really?
1: Yes, I read it onlin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Did you see? 땡땡.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인데요. 자, did you see에서 did는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때 많이 쓰는 단어죠. do의 과거형인 did. 그래서 did you see 하면 너는 봤니? 봤었니? 라고 과거에 무언가를 보았던 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did you see 한 다음에 뒤에 news 하면은 너 뉴스 봤어?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Did you see the news? 그러면 너 뉴스 봤니? 너 뉴스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그럼 이번엔 뉴스 말고 그 영상 봤니? 어떤 재밌는 영상 있는데 그 영상 너도 봤니? 라고 물어볼까요? Did you see the video가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Did you see the video? Did you see the video? Did you see the video? Very good. 그리고 내 핸드폰 봤어?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너 봤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Did you see my phone? Did you see my phone? Did you see my phone? Very good. 네, 너무 쉬운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표현은 It says 땡땡입니다. 자, 여기서 it는 우리가 아까 본뭐 기사, 뉴스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 소식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이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it, 그러면 그 기사 혹은 뉴스, says니까, 아, 그 기사가 말하길, 이 뉴스가 말하길, 혹은 이 안내문이 말하길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대라고 이 소식을 한번 전달해 볼까요? 그러면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born은 태어나다, 태어난 이란 뜻이니까 a baby panda was born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네, 그럼 우리 이 빈칸에 다른 표현들을 넣어서 또 다른 소식을 한번 전해볼까요? 아, 오늘 비가 온대요. 비가. 그러면 it says 한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할까요? It will rain today. 네, 미래형이니까 이제 오늘 일어날 거야 라고 미래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it will rain 오늘, toda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t says it will rain today. It says it will rain today. It says it will rain today. Very good. 아니면 식당이 문을 닫았대요. 식당이 문을 닫았대.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따라해보세요.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식당이 문을 닫았으니까 가지 마.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Very good. Now our last expression. I read it 땡땡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단어 read. 근데 이제 read는 읽다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읽었어. 그것을 어디서 읽었어라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펠링은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발음만 바뀝니다. read가 아니라 red. 네, 맞아요. 색깔 빨간색처럼 red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I read it 땡땡입니다. 그럼 우리 내가 그걸 온라인에서 읽었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온라인을 빈칸에 넣어서 I read it online. Repeat after m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네, 온라인에서 읽었어. 그럼 온라인 말고 내가 신문에서 읽었어.

0: 읽었어라고 말을 할까요? 그 기사,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어.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Very good. 그럼 우리 이제 그걸 책에서 읽었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I read it in a book라고 하면 되겠죠? I read it in a book. I read it in a book. I read it in a book. Very good. 우리 이런 표현들 성추쌤이랑 하니까 굉장히 쉽죠?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No, what happened? No, what happened?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Good job! 우리 이번에는 스피킹 연습하고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짜잔! Here's the picture. 여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재미있는 뉴스를 인터넷에서 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Baby panda born at the zoo. 네, 동물원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판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대화 내용을 들어볼게요. 뉴스 봤어? 라고 친구가 먼저 얘기합니다. 뉴스 봤어? 자, 그러면 땡땡 the news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3, 2, 1. 네, did you see?로 가야 되겠죠? 네, did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see? 너는 봤니? 뉴스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네, 정말 재밌고 또 놀라운 뉴스를 봤을 때 친구한테 Did you see the news?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니, 안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No, what happened? 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No, what happened? No, what happened? No, what happened?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럼 어떤 소식인지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땡땡.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대. 그럼 이 첫 번째 빈칸에 뭘 넣어야 할까요? 기억해 보세요. 3, 2, 1. It says. 네, 맞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 이 뉴스가 말하기를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Very good. 자, 이런 소식을 전달해 줬어요. 와, 그래서 와, 정말? 물어봅니다. Wow, really? Wow, really?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읽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yes, I 한 다음에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얘기했죠.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I read it 한 다음에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Online. 온라인에서 읽었으니까 online이라고 써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Yes, I read it online. Yes, I read it online. Yes, I read it online. Yeah.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는 소식을 접했을 때 친구들에게 Did you see the news? 라고 그 소식을 접했는지 물어보고 또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봤어요. Did you see the news? 이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재밌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2: ...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캅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나중에 커서 유명해져서 우주 대스타가 될 거예요. I wanna be a star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You better pay attention more closely. 우리 이 친구들은 특히나 더 오늘 수업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무엇이냐고요?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야겠죠?
1: Week 21. Types of interviews. Wednesday. Movie star interview. I know what to say in movie star interview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he vocabularies. 오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이나요? I see some cameras. 카메라가 보이고요. At the back, 뒤에는 I see a pirate ship. 해적선이 보입니다.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영화를 찍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는 movie입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 해적선도 보이고 지금 보니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영화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장르일까요? 맞아요. 바로 모험 관련된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험은 영어로 adventure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우가 영화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What does he have to do? 맞아요. 바로 연기를 해야겠죠? 우리 연기는 acting. 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인터뷰의 내용이 오가는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함께 들어볼게요.
2: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1: I act in adventure movies.
2: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1: I tend to forget my lines.
0: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배울 표현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at kind of do you act in?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act는 연기하다 라는 뜻이고요.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뒤에는 명사, 그리고 do you act in? 이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뭐뭐에서 연기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명사는 연기를 하는 뭐 영화가 될수 있고요, 뮤지컬이 될수 있고요, 공연이 될수 있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당신은 어떤 종류의 영화에서 연기하나요?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영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movies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영화에서 연기하나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One more time.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Good. 자, 이번엔 단어를 바꿔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뮤지컬에서 연기하나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뮤지컬입니다. Let's read. What kind of musical do you act in? What kind of musical do you act in? Last time 한번 더. What kind of musical do you act in? Good. 다음 표현입니다. What is difficult about? 자, 여러분, 여기서 difficult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어려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의 뜻은 뭐뭐에서 뭐뭐 할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여기서 about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갑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때 어려운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let's fill in the blank. 연기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연기라는 단어겠죠. 바로 acting입니다. Let's read. 연기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One more time.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자, 다른 단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무대에서 공연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on stage가 무대에서라는 표현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말은 공연할 때입니다. 자, 공연하다라는 동사는 perform인데요. 우리는 about 뒤에 동사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perform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무대에서 공연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What is difficult about performing on stage? What is difficult about performing on stage? One last time. What is difficult about performing on stage? Good.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 tend to, my lines. 자, 여러분, 여기서 lines라는 단어 어떤 뜻인가요? 아, 선, 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근데 오늘 인터뷰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연기자를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lines는 대사를 뜻합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은 I tend to입니다. I tend to를 좀더잘 봐주세요. I tend to 뒤에는 동사원형이 오고요. 이 표현의 뜻은 나는 무엇무엇을 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하는 편이다 라는 뜻이에요. Let's fill in the blank. 저는 제 대사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What is it? 맞아요. 잘 잊어버리는 이 부분을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무엇을 잊어버리다라는 동사.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Forget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저는 제 대사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I tend to forget my lines. I tend to forget my lines. One last time. I tend to forget my lines. Good. 단어를 바꿔볼게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볼때 웃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funny movies가 재밌는 영화이고요. 자, 뭐뭐 할 때를 의미하는 단어는 during입니다. 그러면 during 앞에 들어갈 이 단어, 어떤 단어죠? 웃는 편입니다. 웃다라는 동사 laugh를 넣어주면 됩니다. Let's read.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볼때 웃는 편이에요. I tend to laugh during funny movies. I tend to laugh

funny movies.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선생님하고 노래 부를 준비 됐나요? 듣지만 말고 들으면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Hit the music, please!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I tend to forget my lines. I tend to forget my lines. Good job, everybody!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자, 오늘 배웠던 dialogue 선생님하고 한 번 더 review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지금 영화를 찍는 이 세트장에서 지금 배우랑 인터뷰를 하는 상황입니다. What was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기억하나요? Let's find out. What kind of do you act in 였어요. 아, 먼저 질문부터 먼저 나갑니다. 자, 여러분, what kind of는 뭐뭐한 종류의 라는 뜻이고요. Do you act in은 어떤 의미였죠? 어디에서 연기를 합니까? 라는 뜻이었는데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맞아요. 바로 영화를 뜻하는 movie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영화에서 연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Let's read.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What kind of movies do you act in?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우리 역할이라는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Character. Character. 자, 여기서 character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읽어보면 What kind of character do you play? 자, 어떤 뜻일까요?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혹은 어떤 역할을 연기합니까? 라는 뜻인데요. 자, act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play를 썼어요. 우리 character라는 역할을 뜻하는 단어를 play랑 같이 쓰게 되면 이런 역할을 맡다 혹은 이런 역할을 연기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character do you play? What kind of character do you play? Good. 자, 우리 배우의 답변. I act in adventure movies. 아, 어떤 종류의 영화에 연기를 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모험 영화에 연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Let's read one more time. I act in adventure movies. I act in adventure movies. Good. 자, 다음 질문입니다. What is difficult about? 자, 여러분 여기서 difficult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어려운이었고요. 이 문장 속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What i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acting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뜻은 연기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Let's read.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What is difficult about acting? 자, 답변입니다. I tend to my lines. 저는 저의 대사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였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forget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봐요. I tend to forget my lines. I tend to forget my lines. 아니, 배우가 대사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준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movie star interview 대해서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떠한 인터뷰에 대한 표현들을 배우게 될지 우리 기대를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back to All in 1 저는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 오늘 새로운 머리 스타일 했잖아.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어요? 자, 선생님은 이 머리 스타일하고 우리 친구들 만날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쌤이랑 오늘도 기분 좋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뭐로? 짜잔! Wednesday입니다. 수요일이야. 벌써 이제 일주일이 반이다 갔다는 뜻이야.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Wednesday에는 무엇을 하지요? What do we do on Wednesday? 그렇지요. 오늘 듣기 하는 날이죠. 듣기는 영어로 listening. So, Wednesday is for listening.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듣기 해보자. 자, 이번 주의 주제가 뭐였더라? 빠밤. 자, week 23. Ice cream flavors. One more time. Ice cream flavors. 우리 이번 주 너무너무 기쁜 주제 아니니 얘들아?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 즐거워지는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flavors 하면 무슨 뜻이었지? 자, flavors는 맛이었죠. flavor, 맛. 그래서 아이스크림 flavors, 아이스크림 맛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뭐 맛있는 거 많았지. 뭐 초콜릿, 바닐라, 뭐 캐러멜 너무 맛있는 거 많지, 그치? 달달달달한 이번 주였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듣기 시작하기 전에 미션이 있죠. 오늘의 미션은 빠밤. How many flavors are there in this ice cream shop? 이건 무슨 뜻일까? 선생님 방금 얘기해줬지? Flavor는 맛이잖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스크림 샵에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몇 개의 아이스크림 맛이 있니? 궁금하다, 그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Welcome to All-in-One Ice Cream Store.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0: Today.
1: Hi, what flavors do you have?
0: We have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and mint chocolate chip.
1: Does mint chocolate chip taste like toothpaste?
0: It might taste that way to some people, but it's really good.
1: Oh, then I'll give it a try.
0: You got it. Do you want it in a cone or a bowl?
1: In a cone, please.
2: 자, 잘 들어보고 왔나요? 자, 쌤이랑 하나씩 다시 들어보자. 준비됐나요? 기증 끝!
0: Welcome to All-in-One Ice Cream Store.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1: One more time.
0: Welcome to All-in-One Ice Cream Store.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2: 자, 잘 들어봤나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 짜잔! 자, server라고 해요. server는 점원이란 뜻입니다. 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시는 점원이 말씀하세요. 자, welcome to all-in-one ice cream store. 자, 아이스크림 스토어 이름도 all-in-one이래요. 자, 그래서 welcome은요,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come to all-in-one ice cream store 하게 되면 all-in-one 아이스크림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는요,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라고 하네. 자, 여기에 get을 한번 볼게요. get, 짜잔. get는 얻다,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구해줄까요? 즉, 자연스럽게 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한번 따라해볼까? Welcome to All-in-One Ice cream store. 우리 친구들 시작. Welcome to all-in-one ice cream store. 잘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드릴까요?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시작.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잘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으니 무엇을 먹을까요? 자, 아이스크림을 먹겠죠. 자,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크리스가 뭐라고 하나?
1: Hi. What flavors do you have?
2: One more time.
1: Hi, what flavors do you have?
2: 들어봤나요? 자, 크리스가 빠밤. Hi, what flavors do you have? 라고 하네요. 자, flavors가 무슨 뜻이었지? 자, 맛들이었죠. 아이스크림의 맛들. 자, 그래서 what flavors do you have? 무슨 맛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지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Hi. What flavor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Hi. What flavors do you have? 무슨 맛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 그러죠. 자, 이번에는 서버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볼게.
0: We have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and mint chocolate chip.
2: One more time.
0: We have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and mint chocolate chip.
2: 잘 들어봤나요? 확인해볼까? 짜잔! We have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and mint chocolate chip 라고 하네요. 그럼 몇 가지의 맛이 있는 거야? 네 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자, 자, we have vanilla. vanilla가 무슨 맛이요? 맞습니다. 바닐라예요. 바닐라라고 발음하지 않고 vanilla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바닐라 맛과 그 다음에 chocolate, 초콜릿 맛이랑 strawberry, strawberry가 무슨 뜻이었지? 맞습니다. 딸기 맛이죠. 그 다음에 mint chocolate chip,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민트 초콜릿 칩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vanilla, we have vanilla, chocolate, chocolate, strawberry, strawberry, and mint chocolate chip. And mint chocolate chip. 잘했습니다. 자, 쌤이 뭘 고를 것 같아? 궁금하지 않나요?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뭐라고 물어보는지 잘 들어봐.
1: Does mint chocolate chip taste like toothpaste?
2: One more time.
1: Does mint chocolate chip taste like toothpaste?
2: 들었어요. 자, 선생님 뭐라고 물어보지? 긴장하면서 이 점원한테 물어봅니다. Does mint chocolate chip taste like toothpaste? 라고 물어봐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toothpaste. 선생님이랑 저번에 배운 단어지. toothpaste 뭐야, 얘들아? 기억나요? 치카 치카 치카 할 때 쓰는 치약입니다. 왜 민트 초코 싫어하는 친구들 중에 민트 초코는 치약 맛이나요? 왜 치약을 먹어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떨면서 근데 민트 초코 칩은 치약 맛이 나.

0: taste like toothpaste 하면은 치약 맛이 나는 이란 뜻입니다. 치약 맛이 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1: It might taste that way to some people, but it's really good.
0: Oh, one more time.
1: It might taste that way to some people, but it's really good.
0: 자, 확인해 볼게요. It might taste that way to some people, but it's really good. 이라고 합니다. 자, taste는 어떤 맛이 나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고요. 여기서 말하는 that way는 무슨 뜻일까? 그렇게, 그 방법으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자. 어떤 사람에게, some people에게는 그렇게 맛이 날 수도 있어. But, 하지만, it's really good. 정말 맛있어. 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거에 공감해요. 치약 맛이 조금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한테는 정말 맛있거든. 자, 한번 해볼게요. It might taste that way to some people, but it's really good. 친구들 잘해. It might taste that way to some people, but it's really good. 잘했습니다. Really 할 때 really 하는 거 기억나죠? 자, 그랬더니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궁금하지 않나요? 들어볼게요. Oh, then I'll give it a try. One more time. Oh, then I'll give it a try. 자, 쌤이 뭐라고 하나요? 크리스티가 Oh, then I'll give it a try. Oh, really good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볼까요? 시도해볼게요. 라 그러죠. try는 시도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Oh, then I'll give it a try. 따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Oh, then I'll give it a tr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올까요?
1: You got it. Do you want it in a cone or a bowl?
0: One more time.
1: You got it. Do you want it in a cone or a bowl?
0: 자, 확인해 볼게요. You got it. You got it. 하면 알았어 라는 뜻입니다. Do you want it in a cone or a bowl? 라 그러지요. 콘은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 콘입니다. 과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콘에다가 원하니 bowl, 그릇에다가 원하니? 라고 물어보죠. 자, 한번 해볼게요. You got it. You got it. Do you want it in a cone or a bowl? Do you want it in a cone or a bowl?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쌤은 어디에다 먹을까요? In a cone, please. One more time. In a cone, please. 자, in a cone, please. 아이스크림은 콘이 맛있는 것 같아. In a cone, please. 우리 친구들 잘해? In a cone, please.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릇이 좋아요. 그러면 In a bowl, please.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미션을 확인해 봐야겠지? How many flavors are there in this ice cream shop? 자,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몇 가지의 맛이 있었더라? 한번 들어볼까요?
1: We have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and mint chocolate chip.
0: 자, 몇 가지의 맛이 있나요? 따라라라, 선생님 손가락 얘기해 주지? 자, four flavors. 네 가지의 맛이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What is the flavor that this ice cream store doesn't have? 자,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없는 맛을 찾아보래. Vanilla? Salted caramel? 조금 짠 캐러멜 맛? Strawberry? 들어보자.
2: Hi, what flavors do you have?
1: We have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and mint chocolate chip.
0: 자, 바닐라는 있었고요. 스트로베리도 있었는데 캐러멜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캐러멜 없었죠? 자, 그 다음에는요. True or false가 나왔습니다. Chrissy orders her ice cream in a bowl. 자, Chrissy는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담아서 주문하나요? 볼까요?
1: Do you want it in a cone or a bowl?
2: In a cone, please.
0: In a cone, please. 라고 하지. 그래서 콘에다가 주문했으니까 이 문제는 false가 되겠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번엔 친구들이

독해의 힘, 레벨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줄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벌써 우리 27강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 여러분의 선생님은 아주아주 칭찬합니다. 남은 강의도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은 시간, 위치, 전치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전치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오늘 한번 선생님과 함께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볼까요?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They traveled around the world 22 years. 그들은 22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했다. 뭐뭐 동안입니다. A, by, B, for, C, near.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B의 for이죠. 우리 친구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요. for, 무엇무엇 동안 기억나죠? They traveled around the world for 22 years. 이렇게요. 그럼 22년 동안에 라는 뜻이 됩니다. A, by는 언제언제? 까지였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긴 한데 의미가 다릅니다. C, near. 이건 완전히 다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였죠? 어디 어디 가까이에. 따라서 정답은 B의 for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two. The journey, the couple had four children. 그 여정 동안 그 부부는 네 명의 아이들을 가졌다 입니다. A, for, B, next to, C, during.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C의 during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1번 문제랑 헷갈려서 for 찾아주신 건 아니죠. for은 동안이라는 뜻은 맞지만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the journey, 어떤 특정 행사나 기간이 나왔죠? 따라서 C의 during, 동안을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B의 next to는 장소를 나타내는 무엇무엇 옆에 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during the journey, the couple had four children 이라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three. And when someone breaks the pinata, everyone gets gifts, the tree. 그리고 누군가 그 피냐타를 깨뜨릴 때 모든 사람이 그 나무 옆에서 선물을 얻는다 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next to, B, over, C, under.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까요?

2, 1.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A의 next to 찾아주셨죠? 무엇무엇 옆에서 라는 뜻입니다. B, over는요? 그렇죠. over는 무엇무엇 위에 라는 뜻이고, C, under는 아래니까요. 정답은 나무 옆에서니까 next to the tree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습니다. 네, 오늘도요, 우리 유닛 9, 시간, 위치, 전치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어떤 게 있었죠? 기억나죠? 자, 새록새록 떠올라야 됩니다. 시간, 뭐뭐 동안에 혹은 언제까지를 나타내는 for, during, by, until 이런 거 있었고요. 위치는요, 위에, 아래, 옆에 등등 있었죠. near, over, under. 여러분 기억나죠?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지문, 세 번째 지문 읽어보면서, 그리고 step out 문제 풀면서 확실하게 정리해볼게요.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86쪽 step up. 세 번째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 보여요. 자, 이게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네, 이게 밥이고요. 위에 스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햄, 스팸 있죠? 그것을 이렇게 김으로 감싸 놓은 음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팸 무스비라고 부르는데요. 오, 오늘은 이런 맛있는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Obama became the president of the US in 2008. 자, 오바마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버락 오바마라고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가 2008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직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나요? 네, 좋습니다. 오바마는 became 하면 무엇무엇이 되었다입니다. become, 되다의 과거형이죠. became이요. 그는 되었어요. 무엇이? The President of the US. US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President,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언제? In 2008. 2008년에요. 네,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은요, 굉장히 연설을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었어요. Soon after he visited his hometown. Soon after, 여기 나와 있죠? 곧,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2008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머지않아. 그는 visited, ed가 붙어서 과거형이죠? visit, 방문했다가 됩니다. 방문했어요. 어디를? his hometown, 그의 고향을요. hometown 하면 우리가 고향을 뜻합니다. home은 어떤 집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을요. his visit. He enjoyed soul food near his grandma's house. 나왔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봐야겠죠? 뒤에 해석해 볼게요. His visit. 오, 선생님. visit. 방문하다인데 그의 방문하다? 자, 여기서 visit은요, 명사로 쓰였어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 방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의 방문이요. 그의 방문? 뭘까요? 뒤에를 보면, he enjoyed, 그는 enjoyed, 즐겼습니다. 과거형이죠. 무엇을? soul food를요. soul food는 여기 나와 있어요.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는 떡볶이가 soul food야. 난 치킨이 soul food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soul food, 영혼의 음식은 내가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을 뜻합니다. 그는 그의 소울푸드를 즐겼어요. 어디서? Near his grandma's house. 그의 grandma, 할머니 댁 near 근처에서가 되겠죠. 그의 할머니 댁 근처에서 그의 소울푸드를 즐겼습니다. 소울푸드가 뭐였을까요? It was spam musubi. 자, 여기서 나온 it은요, 앞에 나온 그의 소울푸드가 되겠죠. 그의 소울푸드, 그것은 spam 무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문 읽기 전에 봤던 사진 있죠? 밥 위에 스팸 있고 김으로 감싸진 거요? 그게 그의 소울푸드였대요.
네, 이 스팸 무스비는요, 우리 친구들, 보면 어떤 일본의 초밥이랑 모양이 비슷하죠? 네, 일본의 초밥의 모양을 따와서 하와이에서 만든, 하와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파는 음식입니다. It is easy to make. 그것은요, 즉, 앞에 나온 스팸 무스비가 되겠죠. 그것은 easy, 쉬워요. 뭐 하는 게 쉽냐? To make. 만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Just place spam on rice and wrap it with seaweed. Just. 그냥, 단지, place A on B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Place A on B 있죠? 여기서 spam이 A, rice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B 위에 A를 놓다예요. B, rice. 쌀 위에 스팸을 놓다. 이렇게 됩니다. Place on.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와요. 밥 위에 스팸을 놓으세요. And, 그리고 wrap it. wrap 하면 싸다, 포장하다인데요. 여기서는 싸다라고 해석할게요. 밥 위에 스팸을 놓고 싸세요. 무엇으로? with 하면 무엇무엇으로였죠? seaweed 하면 김, 해초입니다. 김으로 싸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밥 위에 스팸을 놓고 김으로 싸는 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만들기 쉽죠?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sounds yummy, right? 그것은 sound, 들립니다. Yummy 하면 맛있는요. 오, 굉장히 맛있게 들리죠? Right? 맞죠?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It sounds yummy. 맛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Some people think spam is a cheap food. Some, 어떤 사람들은요, think,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spam이 cheap 하면 값이 싼, 저렴한, 저렴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저 우리도요, 보통 뭐 소고기나 이런 굉장히 비싼 음식에 비해서 스팸 햄하면 값이 싸다, 저렴한 음식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But in Hawaii, people love it. 그러나 하와이에서는요, 자 우리 아까 나왔던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이 하와이였대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 하와이에 대한 애정이 아주 네,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도 방문해서 소울푸드도 먹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는 사람들이 love it. 그 eat, 여기서 eat은 앞에 나온 스팸을 가리키겠죠? 그 스팸을 아주 사랑합니다. By the way, spam is short for spiced ham. By the way 하면요, 이렇게 통째로 같이 외워둘게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by the way, 그건 그렇고, 네, 그런 뜻입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스팸이 뭐, 싸다는 인식도 있고, 하와이에선 좋아하고, 그건 그렇고. Spam은 is short for.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외워줘야 돼요. 비동사 short for 입니다. 여기서 비동사 is가 들어갔죠? Spam은 무엇무엇의 줄임말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의 줄임말이냐면요. spiced ham. 양념된 햄의 줄임말이다라는 뜻이에요. short, 우리가 짧은이란 뜻이잖아요. 짧게 줄였다라는 뜻이에요. spiced ham. 여기 있는 이 sp랑 am 합쳐서 spam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spiced ham, 양념된 햄을 줄여서 스팸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랑한 음식이었던 이 스팸 무습이요. 알고 보니까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쉬웠죠? 그냥 밥 위에 스팸 놓고 김으로 감싸주세요. 네,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지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볼게요. grammar point 딱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Near his grandma's house. 그의 할머니의 집 근처에서란 뜻이죠. 우리 이번 유닛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장소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에서인데 어디 근처에서. 그쵸? 근처에서 하면

near 어디 어디 장소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번 유닛에서 near 말고도 아주 중요한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우리 step out에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복습해 볼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문에 대한 문제 풀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입니다. 아까 빈칸에서 여기 있었어요. His visit, he enjoyed soul food near his grandma's house. 그의 방문?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방문? 동안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가 방문한 동안에 그는 그의 할머니 집 근처에서 소울푸드를 즐겼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럼 동안에를 찾아볼 건데, 1번, for, 무엇 무엇? 동안에. 맞죠? 자, 그럼 1번이 정답일까요? 바로 체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보면요. 뒤에 his visit예요. 그의 방문이요. for은 뒤에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야 되죠. for 2 weeks, for 3 days.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시간 동안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his visit, 그의 방문까지만 나왔으니까 for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동안에이지만 for은 뒤에, 그래서 정확히 얼마 동안에, 2시간인지 3일인지 그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자, 2번. near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였죠? 무엇 무엇 근처에서 아니고요. 3번. during 찾았죠. 정답이죠. During, 무엇무엇 동안에인데, during 뒤에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행사나 기간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his visit, 그가 방문한 행사죠. 따라서 during his visit 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or이 아니라 during이었어요. 1번의 정답, 3번에 체크해 주세요. 2번. 스팸 무수비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오바마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맞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 스팸 무수비, 그의 소울푸드였어요. 맞습니다. 2번, 오바마가 하와이에 들여왔다? 오바마가 그 스팸 무수비를 하와이로 들여온 음식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미 있었어요. 이미 일본에서 따와서 하와이에서 이미 유명한 음식이었어요. 오바마가 들여온 것은 아닙니다. 3번.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밥 위에 스팸 얹고 김으로 감싼 거. 맞습니다. 이번에 정답 2번 체크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 스텝 아 마지막 지문 살펴봤고요. 오늘의 지문도요, 아주 재밌고 또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 그래머 포인트까지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스텝 아 문제 풀어봅시다. 네, 교재 87쪽 스텝 아웃 문제 풀어봅시다.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괄호에서 알맞은 거 여러분 골라보세요. 첫 번째 문제. They traveled in Europe for after 2 weeks. 그들은 2주 동안 유럽에서 여행했다. 자, 여기 in Europe, 유럽에서가 있으니까요. 그는 2주 동안에를 찾으면 되겠죠. 2 weeks, 2주. for일까요? after일까요? 그렇죠. for이죠. 무엇무엇 동안에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뒤에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죠. 정확하게 얼마 동안, 이렇게요. 2주 동안이 됩니다. after는 얼마 얼마 후에. 를 뜻하죠. After 2 week 하면 2주 후인데 여기서는 동안이니까요. For 체크해 주세요. 2번 문제. The department store is open until near 9 p.m. 자, PM 하면요. 우리 친구들 저녁이에요. 저녁, 밤. 밤 9시까지 연다. is open. 연다니까 까지를 골라볼게요. Until일까요? Near일까요? 그렇죠. Until, 언제, 언제까지죠. 그런데 until은 까지긴 한데, 이 뒤에 나오는 시간까지 그 행위가 지속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Until,
9시까지

까지 문을 연다. 문을 연 상태가 이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따라서 until 써주면 되고요. near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어디 어디 근처에서. 아까 오바마가 his grandma's house, near his grandma's house. 그의 할머니 집 근처에서라고 썼었죠. 따라서 2번은 until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 The bookstore is near next to the building. 그 서점은 건물 옆에 있다. 자, 둘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맞는데요. 어디 어디 옆에 찾아볼까요? Near here, next to here. 그렇죠. Next to 하면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하죠. Next 하면 다음이란 뜻이니까 어디 바로 옆에 이런 걸 뜻합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 4번 문제 봅시다. People hang the pinata under until a tree.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피냐타를 걸어둔다. 자, 피냐타. 멕시코 전통 인형이죠? 그 피냐타를 나무 아래에 건대요. 아래에 골라볼까요? 그렇죠? 쉬웠죠? Under, 아래요. Until은 시간, 언제 언제까지니까. 자, 5번. By, during the journey, the couple had four children. 그 여정, journey, 여정 동안에 커플은 4명의 아이들을 가졌다입니다. 자, 그럼 동안에인데, by, 무슨 뜻이죠? 언제 언제까지죠? By 하면 언제까지니까 동안에는 during, 그리고 뒤에 특정한 행사나 혹은 기간이 나온다. 그 여정 동안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B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 표시하고 빠르게 고쳐 써볼게요. 1번 문제. The airplane flew for the clouds. 그 비행기는 for the clouds, 구름 위로 비행했다. 자, flew, 비행했다 맞는데요. 구름 위로, for, 맞나요? 아니죠. for, 체크하시고요. 무엇, 뭐, 위로, 뭐예요? 맞습니다. over. 무엇, 뭐, 위로, over the cloud 하면 됩니다. 2번. She waited here near midnight. 그녀는 자정까지 여기서 기다렸다. waited, 기다렸다, here, 여기서. 자, 그러면 자정까지, near, 뭐뭐까지 맞나요? 아니었죠. near은 장소를 나타내요. 근처에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near이 아니라 까지. 자, 무엇이죠? 맞습니다. until 기억나죠? until 언제 언제까지요. 그런데 until은 그때까지 이 행위가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녀는 자정까지 계속 기다린 거잖아요. 따라서 until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도 볼게요. They traveled around the world during 22 years. 그들은 22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했다. Traveled around the world. 동안에인데요. during. 자, 우리 친구들, 동안에는 맞는데 왜 틀렸어요? 그렇죠. 그 뒤에 22 years.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어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그럼 during이 아니라 뭐뭐 동안에를 나타내는 다른 전치사 for 써주시면 되겠죠? for 22 years. 이렇게요. 4번. There are nice hotels over the beach. 해변 가까이에 좋은 호텔들이 있다. There are nice hotels. 좋은 호텔들이 있다. 해변 가까이인데 over 맞나요? over은 어디 어디 위에였죠. 가까이에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N으로 시작하는 near. 그렇죠? Near the beach 하면 해변 가까이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전치사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뜻이 헷갈리죠. 그치만, 네, 교재에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거, 예문 같이 보시면은 기억이 쏙쏙 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복습하기로 약속합니다. 좋아요. 우리 그럼 이제 월드 게임 즐기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88쪽 월드 게임 펼쳐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해봅시다. A,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한 단어를 찾아봅시다. 하나씩 한번 그림 볼게요. 첫 번째 그림. 자,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화살표가?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막대기를 가리키고 있네요. 우리 막대기 영어로 무엇이었죠? Stick. 그렇죠? S-T-I-C-K. Stick. 막대기였고요. 2번. 무엇이죠? 이 음식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밥에 싸 먹으면 맛있는 김입니다. 김은 영어로 seaweed. 그렇죠? seaweed. 해초라는 뜻도 있어요. 김, seaweed. 3번. 오, 컵이 어떻게 됐어요? 컵이 부서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깨지다. break. 그렇죠? break. 컵이 깨졌어요. break. 써주시고요. 4번. 오, 우리 귀여운 여자친구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다, 덮다, 무엇이었죠? cover. 그쵸? cover. 가리다, 덮다, cover.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무엇이에요? 음식, 맛있는 음식인데, 자, 어떻게 되어 있죠? 모양이 무언가를 싸고 있어요. 싸고 있으니까 싸다, 포장하다, wrap. 기억나시죠? W-R-A-P, wrap, 싸다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있는 알파벳들 모아볼게요. 1번 S, 2번에 W, 3번에 E, 4번에 cover, 또 E입니다. 5번 P요. 자,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weep, sweep, 이거는 우리가 어떤 쓸다. 그렇죠? 쓸다, 쓰레받기로 쓸다 할때 sweep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주신 덕분에 숨은 단어 sweep까지 네,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잘하셨고요. 한 번만 더 복습하고 갈게요. 1번 막대기요. 다 같이 stick. 좋아요. 2번 김. 김 여러분 맛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seaweed. 그렇죠? 3번 깨지다. 다 같이 break. 좋아요. 그다음 4번 가리다, 덮다, 우리가 무언가를 커버한다라고 하죠. cover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싸다, wrap.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싸놓을 때 랩으로 싸놓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따라서 싸다, wrap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 잘했으니까요. B번도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해 봅시다. 여기 철자가 뒤죽박죽 엉망이 됐어요. 하나씩, 네, 한번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해 볼게요. 안에요. 어디 안에? 안에 하면 inside. 그렇죠? I, N, 그 다음 S, I, D, E. inside. 밖에는 outside. 이렇게 되죠? 2번. 마침내, 결국 이렇게 됐다. Finally, 기억나시죠? F로 시작합니다. Finally, L 두 개요. Finall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3번, 고향이요. 고향이니까 우리 집이 들어간 홈타운. 좋습니다. Home, 그 다음 town. 홈타운 적어주시고요. 4번, 값이 싸다, 저렴하다 할때 cheap라고 하죠. C로 시작하고요. cheap. C-H-E-A-P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cheap. 값이 싸다고 비싼 거. 반대말은 expensive도 있습니다. 여기선 싼이니까 cheap. 그 다음, 맛있는. It's very yummy. 이러죠. yummy. 우리 Y. U, 그 다음 M이 두개 들어가요. YUMMY, yummy 이렇게 합니다. 아주 맛있는 오늘 우리 친구들 저녁 먹으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Oh, it's yummy.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단어까지 잘 찾아봤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었다면 꼭 단어장에 정리해 주세요. 오늘의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시간, 위치, 전치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 이 전치사들을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버락 오바마는 어때요? 홈타운, 고향에서 스팸 무수비를 먹었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선생님 너무 궁금하니까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문법.

국회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단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치사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잊지 말고 복습해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유닛에서 선생님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웰컴 투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 네. 라고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살아가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Oh,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Lucky?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2: One pair of
1: 와,
2: glasses.
1: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2: You want it?
1: 이거
2: Yep.
1: 썼었잖아요,
2: You wanna
1: 내가.
2: buy?
1: No, no, no. Match with this
2: Match.
1: sunglass, 어울려.
2: Oh.
1: Match. 아, 이거 썼을 때, I look good?
2: Oh, do you look good?
1: Yeah.
2: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2: Yeah.
1: Sharp?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2: Like good.
1: Good.
2: Good, really good.
1: 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2: You want them?
1: Okay, I believe you. You
2: Yep.
1: say look good, so I will take it.
2: Oh,
1: Yeah.
2: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0: 네.
1: 네.
0: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0: 네.
1: 영어로 할래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그래도요, 우리 이거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1: 아,
0: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 그럼요.
0: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1: 에.
0: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때또 즐거움
1: 묘미.
0: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That's right. 그거 할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4: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4: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 i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One pair.
0: Okay.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0: 네.
1: 당했죠.
0: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쌍 남았어요. 잘안
1: 아,
0: 하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0: 네.
1: 맞죠.
0: 그래서 오늘 좀 힌트 드렸습니다.
1: 네.
0: 맞는지
1: 감사합니다.
0: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So,
1: Yes.
0: pair는 한 쌍, 혹은 뭐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뭐
1: 양말.
0: 바지든
1: 네.
0: 다 포함입니다.
1: 장갑.
0: Yes,
1: Yes.
0: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있어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남아있는 거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1: 완전 사야 될것 같은데요?
0: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1: 이거
0: 느낌.
1: 완전 내가 사면 솔드아웃인데?
0: 그러니까요.
1: 내가 당장 사야겠어.
0: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1: 네.
0: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 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 있다.
1: 네.
0: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1: We have two pair left.
0: Two pair?
1: two pairs
0: 그렇죠.
1: left.
0: 얘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1: 네.
0: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1: 아하.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a room left.
0: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예.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저라면 네.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1: only one room.
0: One room. 저라면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0: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left.
1: 네.
0: Of course.
1: 아.
0: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 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0: 바로 예약해버리게
1: 네.
0: 되네요.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1: Mm-hmm.
0: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1: Mm.
0: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0: 행운, 운이 네. 있는 이런 뜻이
1: 네.
0: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1: 아.
0: 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은.
1: 그렇죠.
0: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You're lucky. 이러면 너 운 좋은 줄 알아.
1: 오.
0: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0: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1: 네, 네, 네.
0: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0: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 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sunglasses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Sunglasses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이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Too young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이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Young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네. 젊어 보이나요? 근데 네.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잘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okay.
1: 예, too stupid.
0: 예. Stupid.
1: 아, no. Stupid.
0: 오케이.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그 stupid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맞아요.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하지만
1: 네.
0: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써서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스타일이에요.
0: 근데, 네, 근데 뭔가 샤프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실없는
1: 예. stupid.
0: S-I-L-L-Y.
1: 에,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느렸죠? 예.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silly.
1: 맞아요.
0: 실없게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에이. 거에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우 실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맞아요.
1: 이런 느낌.
0: Okay. So dorky, silly.
1: silly.
0: 좀 이래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했죠?
1: 저는 sunglasses 같은데
0: 맞아요.
1: 에이.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에이.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1: 어허.
0: 이렇게 쓴 거죠.
1: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1: 어.
0: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옷이든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1: 상태.
0: 혹은 뭐를 입으니까가 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네.
0: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1: 그래서
0: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1: shirt?
0: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쓰니까 이해하셨어요?
1: Yeah,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cute.
0: 일단 you look cute인데
1: you look
0: 그
1: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cardigan.
0: 그렇죠. In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힙합
1: loose
0: 바지 같은 거. 루스도 좋은데 baggy한 거 아세요?
1: 아, baggy pants.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베기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그렇죠.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어허.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베기 팬츠 유행일 때.
1: 아,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1: 또 요즘에도 everyday 베기 팬츠 입으시잖아요.
0: 이제는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 네. 그럼요. Respect.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0: in the cardigan.
1: Oh,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2: 자, 이번에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자, 다음 문장은요.
0: 네.
2: 어?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0: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2: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0: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어,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2: 어.
0: 세련되다.
2: 네.
0: 아.
2: 아, 이거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0: You look very...
2: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0: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2: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2: 그건 아니고요.
0: 우리는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2: 굉장히 그...
0: 예.
2: 퀸.
0: 아.
2: 퀸.
0: 이거 소문자예요?
2: 네.
0: 샤프.
2: 오케이.
0: 예, 샤프인가요?
2: 아니요.
0: 아니군요.
2: 네.
0: 샤프 할게요.
2: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오호,
2: 맞습니다.
0: Sharp.
2: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0: 그쵸?
2: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0: 맞아요.
2: 하죠.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0: 오.
2: edgy하다.
0: 오.
2: 근데 그거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0: 네.
2: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0: 어?
2: 네.
0: 아니요?
2: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0: 예.
2: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0: 와.
2: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0: 아하.
2: 네,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0: 오, 그래요?
2: 그럼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0: 네.
2: 여기는 좀 어둡게 된 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 것 같고 여기는 안 묻은 것 같고
0: 그럴 때 있어요.
2: 막 사방팔방일 때 있어요?
0: 네.
2: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 돼 있는 겁니다.
0: 나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2: Oh, you look very put together.
0: Yeah, yeah.
2: Your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Okay.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0: look
2: 썼어요.
0: 네.
2: Oh,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0: 예.
2: 중국에서.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아니라 못 썼어요.
0: on이네요.
2: on을 썼습니다.
0: 오.
2: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0: 완전 샤프해 보였어요.
2: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0: 아하.
2: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0: 네.
2: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0: 아, 여기서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인가 봐요.
2: 그렇죠.
0: Sunglasses look very sharp.
2: Sharp on you. 너에게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 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0: 네.
2: 건 아니에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어,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 보세요.
0: The hat
2: looks
0: cute.
2: Cute. 근데 너에게.
0: On you.
2: On you. 너에게 얹으니까.
0: Oh.
2: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0: The shirt look perfect.
2: Looks perfect.
0: Looks perfect.
2: 그에게.
0: On him.
2: Him. There you go.
0: Yeah.
2: 저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Yes.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 hat looks cute on you.
0: The hat looks cute on you.
2: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2: Mm-hmm.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0: 예.
2: 얘기했잖아요.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0: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라고 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 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1: 예.
0: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저한테.
1: 예.
0: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1: 역시.
0: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information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오, 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눈이 또
1: 네.
0: 확실하죠.
1: I trust your, I'll take that.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0: 네네.
1: Judgment예요. 예. judgment.
0: Okay.
1: Yes. 명사가
0: right.
1: 와야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스펠링을 예. 잘 한번 보세요. J-U-D-G-E-M-E-N-T.
1: Yes.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아, E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E가 탈락을 해요.
1: 아.
0: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1: 네.
0: J-U-D-G-E가 맞아요.
1: 에이.
0: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1: 이가
0: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1: 아, 그거
0: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1: 그렇구나.
0: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1: Judgment.
0: 훨씬 좋잖아요.
1: 오.
0: 자, 그리고 저 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1: 네.
0: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내가 걔네 챙길 거예요. 이런
1: 오.
0: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1: Yes.
0: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1: Mm-hmm.
0: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거 제가 할게요. 살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I'll take the red one.
1: Mm-hmm.
0: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1: I'll take it.
0: I'll take the red one.
1: I'll take the red one.
0: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1: Yes.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네,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0: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1: You look cute
0: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1: in that
0: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cardigan.
0: Here you go. 걔는,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1: He's dancing
0: Okay. 배기한 바지를 입고.
1: in baggy pants.
0: In baggy pants. 그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1: 네.
0: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I'll take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저 이걸로 살게요.
1: I'll take this.
0: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1: 네.
0: Okay?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그 빨간색으로 된거 할게요.
1: Oh, I'll take the red one.
0: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4: Great choice.
1: Yes.
4: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0: Yes.
1: Oh.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더울 때 너무 싫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0: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1: 와우.
0: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5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우는 강의로 진행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동명사 원이란 제목으로 주어와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대해서 배웠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다음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여러분, 가르치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자, 뭘 쓸 수 있죠? 가르치다 teach를 써서 teaching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동명사를 배우고 있지만 teaching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동명사 말고 to 부정사도 있어요. 그래서 to teach라고 해도 됩니다. 네, 다음이에요. 자, 그 다음 동사가 와야겠죠?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을 갖는 비동사 is를 써주고요. 다음으로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의 보어를 써줍니다. 뭐죠? The best way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우는 이라는 뜻이 가장 좋은 방법을 꾸며줄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To learn, 투부정사를 써주면 돼요.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온 way를 꾸며주고 있죠. 배우는 방법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완성된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Teaching is the best way to learn.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문법을 배우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이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르쳐 보세요. 그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도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웁니다. Step in에서 동명사 to라는 제목으로 목적어로 사용되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어서 Step Up에서 배운 문법 내용을 적용해 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Animals, 동물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Get Ready입니다. 교재 81쪽에 동명사 To라는 제목이 쓰여 있죠?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 유닛에서는 동명사가 주어와 보어로 쓰일 때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유닛에서는 목적어로 쓰일 때의 동명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잘 배워서 알고 있겠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말이에요. 다른 명사들처럼 목적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스텝빈에서 자세하게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빈 시작합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교재 82쪽 파트 A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트 A에 이렇게 쓰여 있죠?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해서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다른 말의 형태도 있었어요. 바로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쓸 수 있었습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명사로 해석될 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로서 문장에서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동사와 어떤 동사와 함께 쓰이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특히 투부정사를 배울 때 명사적 용법에서 투부정사를 꼭 목적어로 취하는 그런 단어들이,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Like, love, hope, want, plan 이런 동사들을 배웠죠. 네, 그 동사들 중에 like와 love는 동명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 외에도 hate, 미워하다란 뜻을 가지는 이 동사도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둘 다 취할 수 있습니다. Like, love, hate는 좋아하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네, 이 세 개의 단어를 묶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begin, start와 같이 시작, 출발을 의미하는 이 동사들도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예문 볼게요. The birds began moving to a warmer place.
그 새들은 시작했다. 이동하는 것을 어디로? 더 따뜻한 장소로. begin은 begin 시작하다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begin의 목적어로 moving 동사의 ing가 붙은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였죠?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목적어로 해석을 했죠. begin은 동명사뿐만 아니라 투부 정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The birds begin to move to a warmer place.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begin은 동명사, 투부 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self-check에서 더 많은 동사들을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 목적어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They like skating in the lake during winter. 그들은 좋아한다. 스케이팅 타는 것을 어디에서? 그 호수에서 겨울 동안에.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면 그들은 겨울 동안 그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을 했죠? like의 목적어로 skating.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이란 의미의 동명사가 왔습니다. 이처럼 lik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고요. 또 like는 투부 정사도 이렇게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두 문장의 의미는 같아요. They like to skate in the lake during winter. 네, 같은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2번도 볼게요. She hated waiting in line at the restaurant. 그녀는 싫어했다. 기다리는 것을 줄 서서 어디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그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었다란 뜻이에요. hated. 헤이트의 과거형이죠? 헤이트의 목적어로 waiting과 같이 동명사가 쓰였네요. 해석 어떻게 했죠? 기다리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헤이트는 동명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She hated to wait in line at the restaurant. 네, 이두 문장은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파트 A에서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like, hate, love, begin, start. 이렇게 다섯 개의 동사를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파트 B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동사들은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어요. 자, 어떤 동사들이 있나요? enjoy, 즐기다, avoid, 피하다, finish, 마치다, stop, 멈추다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He enjoys playing soccer with his classmates. 그는 즐긴다. 축구하는 것을. 누구와? 그의 반 친구들과. 네, 이런 뜻을 가지는 문장인데요. 자, enjoy, 즐기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playing, 동명사가 왔죠? 해석 어떻게 했어요? 축구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enjoy는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여기에 to play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playing 이렇게 ing 형태를 취해야 돼요. 다음으로 stop이 쓰인 경우도 볼게요. He stop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뜻이죠. stop의 목적으로 동명사 playing이 왔고요. 축구하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밑에 있는 문장과 같이 stop 다음에 to play, 투부정사가 쓰인 문장들도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문장 틀린 거 아닌가요? stop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고요. 이때 투부정사가 쓰인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라 to play가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란 뜻을 가지는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장.

문장을 해석을 하면 그는 멈춘다. 축구를 하기 위해. 축구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축구하기 위해는 스탑의 목적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두 문장은 비슷하게 쓰여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죠. 첫 번째는 축구하는 걸 멈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축구를 하기 위해 다른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셀프 체크로 가서 다른 예문들도 볼게요. The writer finished writing his novel last month. 그 작가는 마쳤다. 글쓰기를. 그의 소설 쓰는 것을 지난달에입니다. 네. finished. 마쳤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죠. finish의 목적으로 writing.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쓰는 것을 마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finish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to write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자, 다음 2번도 볼게요. She avoids eating sweets to lose weight. 그녀는 피한다. 먹는 것을. 달콤한 것을 먹는 것을 피한다.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란 뜻이거든요. 자, avoid의 목적으로 eating이 나왔죠. 먹는 것을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avoid는 eating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네, 꼭 확인하셔야 돼요. to ea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파트 B까지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finish, avoid, stop과 같은 동사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번에 파트 C인데요. 파트 C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그때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요. 파트 A에서도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파트 A에서는 동명사가 목적어이든 아니면 투부정사가 목적어이든 의미는 같았거든요. 근데 파트 C에서 보는 이 동사들은 의미가 달라져요. 자, 대표적으로 remember, forget, try가 있습니다. remember는 기억하다는 뜻이고요. forget은 잊다는 뜻이죠. 두 단어는 서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외워두셔야 돼요. remember와 forget이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뭐뭐 했던 것을 잊다란 뜻이 돼요. 이미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요.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해야 할 것을 잊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은 이미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일단 예문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try도 대표적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예요. try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런 시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두 말의 의미는 다르죠? 노력하는 건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니까 투부정사가 올 때는 노력하다라고 정확히 해석해야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He forgot paying for the meal. 그는 잊었다.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Forgot은 forget, 잊어버리다의 과거형 동사예요. 뒤에 pain과 같이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은 동명사가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죠? 지불했다는 것을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미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죠. 이미 한 일을 잊어버렸다 할 때는 ing, 동명사를 쓰고요. 반면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 볼게요. He forgot to pay for the meal. 그는 잊어버렸다. 음식값을 지불해야 할 것을. 이때 to pay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야 하는 것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문장은 음식값을 낸 거예요? 안낸 거예요? 안낸 거죠. 그 내야 할걸 잊어버렸으니까요. 비슷하게 쓰였지만 두 문장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다음으로 셀프 체크에서 try가 쓰인 경우를 알아볼게요. 1번. He tried making a cake for the first time. 그는 케이크를 한번 구워 보았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란 뜻이에요.
try 다음에

speaking 동명사가 왔죠? 이렇게 try ing가 되면 한번 해보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구워 보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반면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She tried to fix the broken window herself. 그녀는 부서진 창문을 그녀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했다. 네. 뭐뭐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파트 C는 try, remember, forget 같은 동사들을 살펴보았고요. 동명사가 올 때, 투부정사가 올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에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파트 D로 가볼게요. 파트 D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전치사가 무슨 뜻이죠? 앞전자, 둘치자, 말사자예요. 앞에 두는 말이라는 뜻으로 예로 뭐가 있죠? for, in, on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은 뭐 앞에 두나요? 명사 앞에 둡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오는 단어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중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수 있는 표현은 동명사밖에 없습니다.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없어요. 자, 그럼 동명사가 쓰이는 문장 읽어볼게요. We talked about saving energy. 우리는 이야기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아끼는 것에 관하여. About이 뭐뭐에 관해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죠. 뒤에 saving 이렇게 동명사가 왔습니다. 해석은 아끼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체크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에 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1번, by practicing every day, you can do better. 매일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 입니다. by 전치사 다음에 practicing 이렇게 동명사가 왔죠? 네. 이런 by 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해를 하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뭐뭐 함으로써란 뜻으로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2번이에요. Without saying anything, he went out. 아무것도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Without 전치사고요. 그 목적어 자리에 saying과 같이 동명사가 왔어요. Without ing 동명사는 뭐뭐 하지 않고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 우리 여러 번 배웠죠? 자, 이처럼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동명사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를 알아보았어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었죠? Like, love, hate, begin, start 등이 있었고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도 알아봤습니다. Enjoy, avoid, finish, stop 이런 동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stop 같은 경우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때 투부정사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란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동명사, 투부정사 어떤 것이 오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remember, forget, try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 보면서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투부정사가 올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명사적 용법이라도 전치사 다음엔 쓰일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명사 2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 다 같이 독해 문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스텝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 84쪽을 봐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animals, 동물입니다. 오늘 나올 동물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장. A wombat is an Australian animal. 웜뱃은 호주의 동물이다. 아, 오늘 주인공은 웜뱃이네요. 여러분, 웜뱃이 뭔지 아나요? 우리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작은 공같이 생긴 동물이래요. 또 이미지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동물인가요? Australian. 뭐죠? 호주의 동물이에요. It looks like a small bear.
그것은 뭐뭐처럼 생겼다, 뭐처럼

작은 곰처럼 생겼다. 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원뱃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is small animal is good at digging. 이 작은 애니멀은 동물은 잘한다. 땅 파는 것을. 네, 선생님이 is good at을 잘한다라고 해석을 했죠. 네,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Be good at ing 하면 뭐뭐 하기를 잘한다는 뜻이 됩니다. at이 전치사니까 뒤에 오는 표현은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문의 문장도 digging 이렇게 ing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파는 것, 땅 파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 원뱃의 습성으로 땅을 파는 걸 잘한다는 그런 사실을 전달해 주었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And it makes its home underground. 그리고 그것은 만든다. 그것의 집을 underground, 땅 속에 만든다. 네, 땅을 잘 파니까 집을 땅 속에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원뱃의 습성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문장 함께 볼게요. Then it marks its territory with its poop. 그러면 그것은 표시한다. 그것의 영역을 뭘로요? 그것의 배설물로. 네,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이 나오네요. Marks 하면 표시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Territory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뜻이 뭐죠? 영역, 영토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에겐 영역이 되겠죠? 네, 원뱃도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동물인데 뭘 사용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Poop, 배설물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대요. The funny thing is that the poop looks like cubes. The funny thing.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배설물이 cubes, 정육면체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네. 자, 지금 원뱃의 배설물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정육면체요. 이렇게 큐브 모양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죠? 영어로 큐브라고 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that 주어 동사절을 알아야지 잘 해석할 수 있어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명사처럼 뒷부분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말을 that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나요? 배설물이 정육각형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했죠. that 명사절은 우리가 이번 교재의 마지막 유닛에서 배울 겁니다. 자, 미리 알아두면 다음에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해 줄게요. But this is helpful. 그러나 이것은 도움이 된다. The shape keeps the poop from rolling away. 이 모양은 그 배설물이 굴러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The shape는 네, 정육각형 모양을 말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 이 구문에는 keep이 쓰였는데요. 이 keep 목적어 from ing라는 구문을 보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때 keep은 유지하다라는 뜻보다 막다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럼 다시 볼게요. 이 모양은 배설물이 굴러가 버리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둥근 모양보다 굴러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영역을 표시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1번 지문에서는 원뱃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원뱃에 관한 표를 완성해 봅시다. 네, 원뱃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표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라입니다. 원뱃은 어느 나라의 동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Australian animal이라고 나와 있었죠? 호주의 동물이에요. 자, Australian, 호주를 써야 되는데 이 앞에 쓰인 Australian은 호주의란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지 않고 호주 명사로 써야 돼요. Australia 이렇게 명사로 써야 됩니다. 네, 맞나요? Australia. 다음 생김새. 뭐를 닮았다고 했죠? It looks like a small bear. 작은 곰을 닮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small 다음에 bear를 쓰면 되겠죠. 네, 생김새도 완성했고요.
다음.

있는 집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나요? 땅 파기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t makes its home underground. 그것의 집을 땅 속에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집의 위치는 underground가 되겠습니다. U N D E R G R O U N D underground. 네, 이렇게 해서 원뱃의 정보를 표로 하나하나 정리해 봤어요. 다음으로 2번 가볼게요. 원뱃 poop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원뱃의 배설물에 대해서 나왔었죠? 1번, 그것으로 영역을 표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네, territory라는 단어가 나온 문장이 있었죠. 첫 번째 문장, then it marks its territory with its poop.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것의 배설물로 영역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진술이 되고요. 2번, 정육면체를 닮은 모양이다. 모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어디 있나요? The poop looks like cubes. 배설물은 정육면체처럼 생겼다. 네, 2번 진술도 맞는 말이에요. 3번, 여기저기로 잘 굴러다닌다. 맞나요? 여기저기로 잘 굴러다닌다? 네, 그런 내용은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었죠? The shape keeps the poop from rolling away. 그 모양은 배설물이 from rolling away, 굴러가 버리는 것을 keeps, 막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표현은 완전히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해 봐야겠죠? 이 글의 중심 생각,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원뱃이라는 호주의 동물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 wombat is an Australian animal with cube-shaped poop. 원뱃은 호주의 동물이다. 뭘 가지고 있는? 큐브 모양의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다른 습성들을 details,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 wombat looks like a small bear. 네, 원뱃은 뭐처럼 생겼다? 작은 곰처럼 생겼다. This small animal is good at digging. 이 작은 동물은 be good at ing, 뭐뭐하는 것을 잘한다. 파는 것을 잘한다라는 습성도 얘기해 줬고요. And makes its home underground. 그리고 만든다. 그것의 집을 땅속에 만든다.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짓는지도 나와 있었어요. It marks its territory with its poop. 그것은 그것의 영역을 뭘로 표시한다고요? 배설물로 표시한다. 또 마지막으로 the poop looks like cubes, so it doesn't roll away. 그 배설물은 정육면체처럼 생겼고, 그래서 it doesn't roll away, 굴러다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글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봤고요. 이제 grammar로 어떤 동명사가 사용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땅을 파내는 것을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be good at ing란 구문 배웠죠? 땅을 파다, 파다라는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야 돼요. 바로 digging입니다. is good at digging. 다음으로 무엇이 굴러가 버리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구문으로 익혔었죠? keep 목적어 from ing 하면 뭐뭐하는 것을 막아주다라는 뜻이 돼요. 자, 굴러가 버리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으니까 rolling away 이렇게 동명사로 전지사의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keeps from rolling away 이렇게 한번더 읽어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과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또 중요하게 설명한 문법 포인트가 있었어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자, 힌트는 뭐뭐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하고 뒤에 나온 주어 동사가 명사처럼 해석될 때 앞에 오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다른 친구나 가족들에게 가르쳐 보는 거 우리 하기로 했죠? 꼭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3강에서는요, 지난 2시간 동안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정리 복습을 하고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오늘 내용 살펴볼게요. 유닛 1 그리고 유닛 2에서 배웠던 내용들 메인북에서 랩업 해볼 거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메인북의 랩업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먼저 기수와 서술을 첫 번째 강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자, 기수와 서수가 무엇이었죠? 이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수는요, 수를 세거나 양을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1, 2, 3, 4, 5.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숫자가 바로 기수예요. 자, 그러면 서수가 무엇이었죠? 서수라는 건 순서를 나타내주는 숫자예요. 우리말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이 서수가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서수를 만들 때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얘네는 꼭 외우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는요, second, 그리고 세 번째는 third입니다. 이 다음부터, 즉, 네 번째부터는 기수 끝에 뭘 붙여서 나타내죠? 그렇죠. th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는 fourth, 다섯 번째는 fifth, 열 번째는요, tenth,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수 앞에는 보통 the를 붙여서 활용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 뭐라고 해요? 기수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가 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씩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면서 아, 이 숫자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꼭 별표하고 다시 한번 읽기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유닛 2에서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유닛 2에서는 다양한 숫자 표현들을 직접 읽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화번호 읽기 연습했던 것 기억나세요? 우리 전화번호는요, 숫자를 하나씩 읽어 주면 돼요. 그런데 숫자 0이 있으면 알파벳 O 이렇게 읽거나 0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하나만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2543901 얘는 영어로 읽는다면 254 하나씩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3901은 3901 혹은 39 01.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연도 한번 볼게요. 연도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자리씩 끊어서 읽어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817년은요, 두 자리씩 끊어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자, 1000년 이전의 숫자는요, 그냥 한 번에 읽어주세요. 얘는 817 이렇게 읽고요. 이렇게 1000 이후, 1000년 이후의 숫자들은 두 자릿씩 기본적으로 끊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 20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1920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금액 읽기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볼까요? 금액은요, 기본적인 숫자 읽기와 같고, 단위, dollar, cent를 넣어서 말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디가 달러고 어디가 센트였죠? 우리 소수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달러, 그리고 뒷부분은 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15달러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5. 그리고 얘는 3달러 50센트잖아요. 따라서 $3 and 50 cents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배수 표현하기. 쌤이 여기에 별표 할게요. 자, 배수 표현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배수사. 배수사가 뭐냐면 몇 배에 해당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몇 배를 먼저 쓰고 그 뒤에 as를 쓰면 몇 배만큼 더 뭐뭐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is three times as long as B 하면 지금 three times라고 했으니까 몇 배죠? 세 배예요. 세 배만큼 더 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쌤이 퀴즈 내드릴게요. 세 배만큼 더 무거운이라고 하려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ree times as heavy as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세 배만큼 더 키가 큰.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hree times as tall as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 배만큼 크기가 더 큰. 이건 three times as big as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중요한 건 배수사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as를 넣어서 표기해주면 됩니다. 자, 심어 표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배수사 뒤에 as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뒤에 다양한 명사 표현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wice the size 하면 두배 크기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몇 배의 크기 혹은 몇 배의 길이 하려면 the length가 되는 거고 몇 배의 높이 하려면 the height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A is three times the length of B라고 했어요. Length라는 건요, 길이죠. 세 배만큼 길이가 더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셨나요? 그럼 쌤이랑 같이 워크북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문제 푸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꼭 직접 스스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A번부터 시작할게요. 숫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써서 퍼즐을 완성하세요. 숫자를 쓸때 hyphen은 빼고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해요. 자, 가로, 세로, 십자 퍼즐이죠? 우리 가로라는 표현이랑 세로라는 표현부터 알아둘게요. 가로는 across, 그리고 세로는 down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1번, 가로 1번, 92라는 숫자를 영어로 읽어봅시다. 92는 영어로 92, 92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세로 2번 볼게요. 세로 2번은 29라고 했죠? 29는 20그 뒤에 9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29, 2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스펠링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에 37 나와 있는데요. 이 37은 30하고 7이니까 37, 37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가로 4번 볼까요? 64, 60이랑 4니까 64, 64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세로 5번 볼게요. 세로 5번에 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몇 10에 해당하는 숫자는 우리 끝에 TYT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 50은 50, 50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로 6번 갈게요. 42가 나와 있죠? 42, 42가 됩니다. 여기에 왜 FOUR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40라고 할 때는 U를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가로 7번 58 나와 있습니다. 58은 58이 되겠죠? 58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로 8번 갈게요. 81. 81은 81이 되겠네요. 81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어서 가로 9번입니다. 15는 어떻게 읽죠? 15는 50 아니고요. 15입니다. 15 넣어줄게요. 하나 더. 가로 10번, 23이라는 숫자는 우리 2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십자 퍼즐, 가로, 세로 퍼즐 완성해 보았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숫자에 해당하는 철자를 바르게 배열하여 쓰세요 라고 했어요. 철자가 다 나와 있는데 뒤죽 박죽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보고 알맞게 배열을 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0이 나와 있어요. 10은 영어로 10입니다. 따라서 TEN 이렇게 배열해요. 자, 그럼 20은 영어로 뭐였죠? 20은 20. 스펠링은 TWENTY의 순서로 배열을 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3번 30 나와 있어요. 30. 영어로 30. 30는 THIRTY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4번. 40 나와 있네요. 40은 영어로 40. 그래서 FORTY가 되겠고요. 이어서 50은요. 영어로 뭐예요? 50입니다. 그래서 FIFTY 이렇게 써주세요. 자, 60 볼게요. 60은 60T가 되겠죠. 그래서 SIXTY 넣어주시고요. 또 70은 70이니까 7T, SEVENTY의 순서로 넣어주세요. 자, 80입니다. 80은 80, EIGHTY의 순서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0입니다. 90은 9 뒤에 T를 붙여서 NINETY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단위 숫자는요, T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10만 10으로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입니다. 숫자에 해당하는 서수를 바르게 연결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서수 연습했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얘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fourth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fourth. four 뒤에 th를 붙여 주었어요. 자, 2번입니다. 일곱 번째 숫자죠? seventh. 따라서 seventh. 7 뒤에 th를 붙여 주면 돼요.
3번은 두 번째.

그러니까 바로 second로 연결합니다. 여기에는 왜 th가 안 붙죠? 우리 네 번째 숫자부터만 th를 붙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first, second, third로 따로 외우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eighth. A 뒤에 th를 붙여요. 자, 5번 아홉 번째니까 ninth가 되겠죠. 9 뒤에 th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first, 첫 번째는 first죠. 자, 이어서 열 번째예요. 열 번째는 10 뒤에 th를 붙이니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뒤에 th.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연결돼요? fifth가 되는데요. 이때 fifth가 아니라 fifth로 바뀐다는 점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six 뒤에 th 붙여서 sixth.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암기 third, third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숫자부터 th를 붙여서 서술을 만든다라는 점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D 가겠습니다. 순서 없이 나열된 서술을 보기와 같이 순서대로 나열하여 빈칸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나열하였는지 볼까요? 자, 보기를 보니까 first, first. 자,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읽는 방법을 왼쪽에 쓰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섞여 있는 이 숫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려면 어떤 숫자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30seconds라고 하였는데요. 얘는 몇 번째일까요?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seconds. 30하고 두 번째니까 32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first는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그리고 twelfth는 몇 번째일까요? 12 뒤에 th를 붙인 형태죠? 12. 그리고 28th는 20하고 뒤에 여덟 번째니까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0하고 첫 번째죠? 91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65th. 65th는 몇 번째예요, 여러분? 65번째가 되는 겁니다. 49th. 40하고 9니까 49th 이렇게 써주시고요. 53rd는요? 50하고 세 번째가 되겠죠. 50th는 몇 번째? 50번째입니다. 그리고 100th는 100가 100이죠. 100 뒤에 th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 볼까요? First 다음에는 12번째 12th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28, 28th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32번째 32nd가 나와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49번째 49th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쉰 50th가 되겠고요. 이어서 53번째 53rd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65는요, 65th가 되겠고요. 91번째는 91s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주셨나요?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닛 2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A입니다. 영어 표현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기에서 찾아쓰라고 했어요. 자, 보기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926라고 했어요. 얘는 무슨 숫자일까요?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900은 900이고요.
26는 26이니까

이 숫자는 926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604이라고 하였는데요. 600은 600, 그리고 4은 4니까 604라는 숫자를 넣어줍시다. 자, 이어서 1056라고 하였어요. 자, 이번엔 1000라고 했습니다. 얘는 1000이라는 숫자고요. 또 56는 56이니까 105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 자, 이번에는 1000이 아니라 2000이 되겠죠? 2009 써줄게요. 자, 5번입니다. 796. 자, 700은 700이고 96는 96이니까 796 써주면 되겠고요. 137은 100, 그리고 37이므로 137 이렇게 씁니다. 또 701은 700 그리고 1이니까 701이 되겠죠. 146는 100 그리고 46이니까 146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A번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오늘 아침과 점심에 먹은 칼로리 섭취량과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모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영어로 쓰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위에 칸에는 Today, December 12th. 오늘의 날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칸에는 Calorie Goal. 여러분, goal이라는 건 목표예요. 칼로리 섭취 목표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2081칼로리라고 써 있고요. 또 아침 식사로는 292칼로리라고 하였습니다. lunch는 점심이잖아요. 점심 식사 770칼로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exercises라고 했는데 운동이에요. 자, 운동으로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바탕으로 우리 질문에 한번 영어로 답해 볼게요. 1번, What's the date today? 자, 여러분, date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date는요, 날짜입니다. 날짜, 몇 월, 며칠 이런 거요. 자, 오늘의 날짜를 묻고 있으니까 우리 뭐라고 답해요? 오늘은 December 12th입니다. 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때 며칠에 해당하는 숫자는 우리 서수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이에요. My goal is to eat 이라고 했는데요. 나의 목표는 몇 칼로리를 하루에 먹는 거예요? 2081칼로리죠? 2000으로 시작하겠네요. 볼게요. 2081 이라고 하면 2081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I ate 빈칸 칼로리 for breakfast today. 자, 오늘 아침 식사로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쓰는 거예요. 자, 아침 식사 292칼로리 먹었습니다. 따라서 200으로 시작해야겠죠? 292 이렇게 넣어주면 292칼로리가 되겠습니다. 4번, 햄버거는 430칼로리니까 43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어서 감자튀김의 칼로리는 200. 콜라는 몇 칼로리예요? 140칼로리죠? 140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몇 분 동안 jump rope, 줄넘기를 했다 라는 말이죠. 자, 아침에 몇 분 동안 줄넘기를 해요? 40 minutes니까 4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C번입니다. 다음은 생일 파티 계획인데요. 알맞은 숫자를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니까요. date, 날짜가 나와 있고 초대하는 손님들이 나와 있고요. 또 어디서 열리는지 장소까지 나와 있고요. 또 아래에는 무엇을 살지 쇼핑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우리 날짜를 써주면 되겠죠? It's February 4th, 2025. 혹은 두 자리씩 끊어서 2025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How many guests will you invite? 자, invite라는 말 밑줄 초대하는 거예요.

물을 때 쓰는 거예요. 가격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케이크는 얼마예요? 25달러 95센트죠? 따라서 $25.95 이렇게 넣어주세요. 4번입니다. 어머니는 구입하셨어요. 샀어요. The animal cookies and hot dogs. 동물 쿠키랑 핫도그를 구입하셨대요.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10달러 그리고 49센트를 지불하셨으니까 $10.49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Dad bought a watermelon. 자, 아버지가 수박 하나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몇 달러예요? 수박은 $8니까 8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D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배수 표현을 고르고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기를 보니까 twice는 두 배고요. three times는 몇 배? 세 배예요. 그리고 ten times는 열 배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실의 길이가 부엌의 두 배이다. 자, 그러면 길이가 두 배이다, 밑줄. 자, 우리 주어진 표현은 length죠. 자, 이러한 표현을 쓸 때는 배수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명사를 써요. 그러면 twice the length of가 되고요. 두 배의 길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보다 10배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자, 10배 더 많은 책 밑줄. 10배 더 많은, 일단 뭐부터 나올까요? 몇 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10 times 써주고, as 구문을 씁니다. 10 times as many books as 하면 10배 더 많은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3번, 이것은 저것보다 3배 더 크다. 자, 3배 더 크다 밑줄. 3 times as large as 하면 3배 더 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이 밧줄이 저것에 비해 3배 더 길다 밑줄. 역시 3배에 해당하는 three times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as long as를 쓰면 세배더 길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5번이에요. 어른표는 학생표에 비해 세배 가격이었다. 자, 세배 가격이었다 밑줄. 세 배부터 나와야겠죠? three times 쓰고 the price of 하면요. 세 배의 가격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호수는 그 연못의 두 배만큼 깊다. 두 배만큼 깊다 밑줄. 여러분, 깊은 건요, 영어로 deep이에요. 두 배부터 쓰는 거죠? twice as deep as 하면 두 배만큼 더 깊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번 주 눈이 지난주 눈보다 두배더 많이 내릴 것이다. 두배더 많이 밑줄, 두배더 많이니까 twice부터 써줘요. twice as heavy as 하면 두배더 많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heavy라고 하면 눈이 많이 내리는 걸 의미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4강에서 만나요. 안녕!

자, 분사 재재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 이론 월요일날 배우셨고요. 읽기를 통해서 한번 반복하셨고 오늘은 재재 반복. 자, 그래서 분사를 활용해서 자, 문장을 직접 만들어보고 저희 퍼즐을 좀 맞추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문장 다섯 개 여러분들 만들어보실 거고요. 그 이후로는 자, 내용들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단단하게 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은 네 개의 덩어리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다섯 개의 덩어리로 구분이 될 텐데요. 일단 골격은 뭡니까? 바로 심장이 근육이다 이거예요. 자, 네 개의 덩어리인데 왜 이게 총 영어로는 다섯 개가 될까? 자, 근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보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총 다섯 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심장이 일단 뭐죠? The hearts가 되겠습니다. 근육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근육은 muscle 이잖아요. 자, 근데 비동사와 함께 쓰이니까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나머지 어구들은 뭐예요? 근육은 근육인데 어떤 근육이에요? 혈액을 많이 가진 근육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단어짜리면 형용사니까 앞에서 수식을 할 텐데 다량의 형의 그 혈액을 가지는 자 뭐예요? With lots of blo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전치사구니까 당연히 두 단어 이상인 것이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Muscle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은 또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래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요 혈액이 또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두 단어 이상이죠? 어디서 수식해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앞으로 하겠죠. 앞에 있는 혈액을 수식하려면 blood를 수식해야 되는데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녀석이 4번, 이게 5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근육이다가 2, 3번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글로 재배치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은 근육인데 다량의 혈액을 가진 근육이고 자, 그 혈액은 어떤 혈액이에요?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Heart is muscle 되고요. 자,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Lots of.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데 a lot of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은 수거입니다.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합니다. 많은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혈액을 가진 자 그런 근육이다. 심장 근육 맞는데요. 심장이 혈액을 펌핑해가지고 혈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혈액을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자, 근데 그 혈액은 어떤 거예요? 공급되는 거예요. 수동구조니까 이 아이는 자 부사구가 왔네요. 이렇게 세 단어짜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심장에 공급되는 다량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근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기 한번 해봅시다. The heart is a muscle. 어떤 muscle이에요? With lots of blood. 근데 blood 설명 좀 해주세요. Supplied to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파이퍼 씨는 자 그녀의 혜성 관찰 연구가 가까운 미래에 출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서도 골격은 뭐예요? 파이퍼가 기대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영문 어구들 중에서는 어때요? 파이퍼가 기대한다. 예상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녀가 예상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구누구가 뭐뭐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하나의 절이 돼야 되는데 나눠놨죠? 그 얘기는 뭐예요? expect라고 하는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일 거예요. 그러면 어수는 3번, 4번이 되는 것이고 퍼즐은 완벽하게 맞춰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가 뭐예요? 혜성 관찰 연구를 예상하는데요. 혜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제 우주 관련된 단어 배우시면서 comet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observe라고 하는

하는 단어, 자, 중등용 단어입니다. 관찰하다. 따라서 observation이라고 하면 관측, 관찰. 혜성 관측에 대한 연구. 좀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그냥 A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3번, 얘가 4번인데요. 자, 목적 보호 자리에서 분사가 쓰였는데 뭐가 쓰였어요? ED가 쓰였습니다. 왜?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는 의미상의 주어, 수로 관계라 그랬잖아요. 목적어가 뭐뭐 한다. 근데 연구가 스스로 출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원래는 expect가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던 동사니까 to be published가 되는 것이 맞지만, 목적 보호 자리에 to be와 be와 being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만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죠? In the near fu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간하다는 타동사지만, 자, 수동 구조를 갖춰야 되겠죠? 왜? 과거 분사니까요. 과거 분사는 출간된, 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가까운 미래에 출간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글부터 재구성해 볼까요? 주어 동사의 목적어, 목적 보호로 재구성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복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Miss Piper expects. 어떻습니까? Her comet's observation study published in the near future.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었죠? 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요. 자, 2번 마무리하고 저는 3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어휴, 네 덩어리밖에 안 되네요. 영문으로는 어때요?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네요. 그럼 이것도 또 비동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죠? 문장의 골격은 뭐예요? 이메일이 선호되는 수단이다. 근데 선호되는 수단이다가 아마 비동사 플러스 보호로 구성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2번과 3번이 함께 요 안에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메일이 어때요? 그쵸? 예. 선호되는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요게 3번이겠죠. 자,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mean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mean은 동사로 쓰이면 의미하다. 명사로 쓰이면 여러분들 수단의 뜻이 있죠. 그러면 의미의 뜻일 때는 뭐예요? 그때는 mean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듭니다. meaning이라고 해야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mean이 명사로 쓰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mean이 명사로 쓰일 때는 항상 s를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mean이라는 명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어요. means라는 명사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저 means의 복수형은 뭐예요? means예요. 그러니까 단수도 means, 복수도 means. 참 숭악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되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괴한 그런 단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억을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세요? 어가 나오면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means는 여러분들 단수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지금 배우고 있는 분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선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preferred means가 됩니다. prefer라고 하는 단어는 더 좋아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선호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메일이 선호되는 수단이에요. 라고 하는 내용이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는요. 이건 부사 아닙니까? 따라서 문장 맨 앞에 써도 되고 맨 뒤에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의사소통의라고 하는 건 요거잖아요. 수단은 수단인데 무엇의 수단이에요? 의사소통의 수단인 거예요. 저거는 이제 형용사 한 단어짜리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되겠죠. Preferred는 앞쪽에 있지만

of communication은 뒤로 갈 것입니다. Nowadays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1번에 앞에다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동사 앞에다 써도 돼요. 저거는. 1번과 2번 사이에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문장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글로 먼저 정리를 하면 이메일은 선호되는 수단이야. 근데 그 수단이 어떤 수단이에요? 의사소통의 수단이야. MA가 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MD가 문장 꼬랑지에 붙은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영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메일은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에 선호되는 수단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의 기억이 존재하는 그런 순간부터 아마 이메일이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조금 살았어요. 그때는요,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놀랬습니다.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제 손편지도 좀 쓰고 이랬었던, 아주 어렸을 때,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당연히 선호되는 의사소통의 수단 중 하나가 이제 되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자, 3번 내용 구성해 봤습니다. 자, 복기 한번 해 보실까요? Email is a preferred means of communication nowaday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자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nowadays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자 몇 덩어리예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둘, 셋, 넷, 다섯 덩어리네요. 자, 먼저 그러면 기둥부터 먼저 한번 세워봅시다. 자, 누가 뭐 했어요? 당신이요. 늘릴 수 있대요. 뭐를요? 수명을. 이게 문장의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목적어의 골격이에요. 나머지는 수식어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디에 넣을 거예요? 그런데 문장 맨 앞에 이게 굉장히 긴데요. 이 전체 덩어리가 따지고 보니까 어때요? 뭐뭐함으로써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지금 늘릴 수 있는지를 수식하니까 이거는 MD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긴 걸로 봐서 한 단어짜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문장 맨 앞으로 가든가 맨 뒤로 갈 건데 저는 지금 요 그냥 콤마가 여기 한글로도 있으니까 요거 문장 맨 앞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니까 자 이제 당신은 뭐예요? 요게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린다가 뭐예요? extend가 이렇게 길이 따위를 연장하고 늘리는 것이죠. 수명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조정을 하면 이게 1번이 되니까 이게 2번,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 이게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만 찾아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역할이 뭐예요? 수명은 수명인데 누구의 수명이에요? 제품의 수명이잖아요. 근데 제품의는 두 단어 이상일걸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life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life of the products로 가서 요거를 5번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재구성 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사구에 주어동사 목적어에 형용사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바이 이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바이 다음에 ing가 오면 100%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따르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지침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동사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거는 100% 분사인 것이고요. outline은 바깥쪽의 라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사로는 개요의 뜻도 있어요. 근데 동사로는 무엇무엇을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에? 바로 사용자 지침서에 자 사용자 설명서에 계략적으로 설명된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연장할 수 있다. 제품의 수명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복기 들어가겠습니다. By following the guidelines. 그 다음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그 guidelines가 어디에 있었어요? Outlined in the user man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 can extend. 뭐를요? The life of the product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0: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in 다음에 자, 이 this를 더라고 발음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문장의 어순에 따라서 자,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기할 수만 있다면 그 문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쓰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저 this를 더라고 했다 그래서 저를 심하게 비난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마무리 짓고요.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어때요? 자, 기본적으로 누가 뭐 했어요? 애들이 갖고 있다 이거를. 끝. 나머지 수식어구예요, 여러분들. 그럼 아래쪽에서도 어때요? 애들 있잖아요. children. 갖고 있다? 2번. 뭐를요? 이걸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수식어구들이 뭐예요? 개발도상국의 어린아이들이라잖아요. 두 단어 이상이겠네요.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여기 분사가 포함되어 있네요.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얘는 지금 MA고요. 따라서 1과 2 사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접근 기회인데 뭐에 대한 접근 기회예요?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라잖아요. 요거는 지금 당연히 3번 다음으로 여러분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한글을 여러분들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가 되겠고 교육에 대한 접근. 참고로 access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very limited access to edu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education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자,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돌아오셔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heart is a muscle with lots of blood supplied to it. Ms. Piper expects her comet observation study published in the near future. Email is a preferred means of communication nowadays. By following the guidelines outlined in this user manual, you can extend the life of the product.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very limited access to education.
0: Okay. 자, 세 번째 반복을 통해서 자, 분사와 관련된 내용들 좀더 숙달되고 자신감이 여러분들 좀 쌓여서 영어가 좀더 가벼워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링 스텝업의 별인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높이는 곳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재밌게 즐기다 보면 잘하게 된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드디어 시골지가 도시에 갔습니다. 도시쥐의 집은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 어쩌면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거든요. 꼭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It was very comfortable.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2: Hide!
1: The town mouse whispered.
2: Shh!
1: They scurried under a cup.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2: That was close,
1: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 아시죠? 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만 봐도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 시골지가 어디로 갔다고요? 타운마스, 도시지한테 놀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사촌이죠, 이 둘의 관계는요. 그래서 도시지는 살고 있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 in a grand house. 우리 피아노도 보면 그냥 피아노가 있고 grand piano,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이 연주에서는 아주 크고 웅장한. 그렇죠. 그래서 grand라는 것은 웅장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지는 웅장한 집에 살았습니다. In the middle of town. town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서, 아, 도시의 중심에서 웅장한 집에서 도시지가 살고 있었네요.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그런데 도시에 처음 가보는 시골지는 어떻겠습니까? 우와, 우와, 우와. 여기저기를 봐도 놀라겠죠. 모든 게 다 신기하겠죠. 도시에 처음 가봤잖아요. 도시지도 시골에 처음 가봤지만 시골지도 도시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놀랐겠죠. 시골지는 was amazed. 어땠다고요? 놀랐습니다. 그렇죠. amazed가 놀라게 하다이니까 amazed, was amazed이니까 놀라게 되었다. 즉 놀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는 어디 안에서겠어요? 당연히 도시집, 도시쥐의 집 안에서겠죠. 그래서 도시쥐 집 안에서 the town mouse, 도시쥐는 proudly, proudly showed off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 좀 보고, 아, 여기가 우리 집 거실이고, 아, 여기는 내가 자는 데고, 침대, 좀 푹신하게 괜찮지? 여기 보고, 아, 집은 넓고, 저기는, 저기 한참 가면 식사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한참 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번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His home, 그의 집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It was very comfortable. 어땠다고요? 그 집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영어 글쓰기 할 때 보면 혹은 말하기 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세 개의 영어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He was played soccer. 뭔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They were go to schoo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맞는지 틀린지 머릿속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He played soccer. 이것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일단 제가 세 개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맞습니다. 하나는 맞고요. 두 개는 틀렸습니다. 그건 바로,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시겠죠?

0: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영어는 가장 중요한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아, 이게 맞고 틀리고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영어는 하나의 마침표, 어떤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마침표만 딱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he라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was도 동사이고 played도 동사이죠. 이었다, 했다. 이렇게 이었다가 was이고요. played가 했다잖아요. 축구를 했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었다, 했다라는 이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they were go to school. 아, 이제 보이시죠? 이게 왜 이상한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다면 이게 왜 어색한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they라는 문장에 주어가 있는데, were이라는 이었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gotta라는 두 번째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and 같이 이렇게 뭔가 이어주는 말이 없어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좀 이상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 보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 안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동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바꿔보면, was를 빼고 he played soccer. 그냥 과거형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죠. 그는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도 한 개, 동사도 한 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일단 우선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 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도 맞는 줄 알았다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원인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바르게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다. 접속사 없이요. They went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걸 착각을 하게 되냐면, he is playing soccer now. 그는 지금 축구를 하는 중이다. 자, 근데 저기 보니까 is도 동사고 playing도 동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is도 있어 보이고 play라는 동사 앞에 is가 있고 그다음 또 play, ing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두개 is도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가 비동사와 ing 즉, 어떤 동사처럼 보이는 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같이 써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비동사는 be, 그 다음에 playing에서 ing, 그래서 be랑 ing랑 합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듭니다.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이거와는 좀 다르죠. 맞죠? 단순히 비동사와 동사 원형이라든가 비동사와 ed랑은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진행형 형태다. 진행 시제는 be, ing. 이렇게 특별히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헷갈리는데요. 보도록 할까요? The window was broken. 자, 이거 보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고, broken이라는 부서진이라는 이런 동사처럼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비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이것도 비동사랑 PP 형태. 3단 변화에서 끝에 PP 형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혹은 과거형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비동사랑 PP 형태 여기 있는데, 왜 이건 안 되고, 왜 이거는 돼요? 이건 되거든요. 이건 돼요. 왜 되냐 하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The window was broken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BPP라고 하죠. 뭐냐면, 창문이 뭔가, 아, 나, 예를 들어 여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막 살아가지고 나 깨져야지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알아서 깨진 게 아니라 창문은 가만히 있었는데 공이 날라와서 창문이 깨졌는, 예를 들자면 공이 날라온 거죠. 뭔가가 날라와서 창문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깨어졌다. 즉, 직접 무언가를 한게 아니라 하게 되었다, 당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BPP를 씁니다. 여기도 보면, 아, 그는 축구를 직접 했어요? 아니면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한, 축구함을 당했어요. 여기서는 그가 직접 축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played soccer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뭔가를 당했다면 BPP를 적어도 됩니다.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하나만 적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시제에 따라서 혹은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수동태 이런 것들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동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PP 형태거든요. 그래서 동사 플러스 PP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동사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It was very comfortabl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그렇죠. 도시지가 시골지처럼 또 보여줘야 되겠죠. 집에 투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지는 시작했습니다. began, 시작했죠. 무엇을 시작했냐면 a tour, 투어. 이제 보여주는 관광입니다. 관광.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 관광, 즉집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는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they, 이쥐두 마리는 spot이라는 게 어딘가에 딱 찍혀 있는 점, 점도 되거든요. 이 종이 같은 데 찍혀 있는 점도 되지만 여기서는 동사로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발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점을 콕 찍은 것처럼 눈으로 점을 콕 찍은 거잖아요. 발견 딱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A cat. 고양이를 발견했고요. 이 고양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prowling around. prowl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다.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they는 지금 쥐죠. 쥐가 고양이를 발견하면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ide, 숨어 숨어. The town mouse whispered. 도시쥐가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 쉿. They scurried under a cup.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scurry. 여기서는 컵 아래로 scurry 했답니다. 자, scurry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더라도 지금 어떡합니까? 고양이한테 걸리면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컵 아래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어요? 아니면 빠르게 가야 되겠어요? 빨리 숨어야죠. 그러니까 허둥지둥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curry라는 것은요.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scurry도 잊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breathe라는 것은 숨 쉬다, 호흡하다거든요. 감히 숨 쉬는 것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맞죠?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않다. dare to는 무슨 말이냐면 감히 뭐뭐 하다. 숨 쉬는 것도 감히 거의 하지 않은 채. 숨도 거의 참고, 숨도 거의 못쉰 채로 이렇게 컵 아래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Alas, 마침내 the cat stalked away. 자,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이 고양이가 stalked away. Stalk away라는 것은 바로 성큼성큼 걷다. Stalk이라는 것은 성큼성큼 걷다입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고양이가 that was close. 자, close라는 것은 뭐냐면 close는 가까운이라는 의미거든요. 가까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저건 가까웠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거나 거기에 딱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까지 가까웠다. 말 그대로 거리가 가까운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가까웠다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아슬아슬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사건까지, 아, 잡아먹히는 것까지 정말 가까이 왔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았다. 위험까지 정말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아슬아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Exclaim이라는 것은 외치다. The country mouse. 이 시골쥐가 외쳤습니다. Trembling.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했어. 오, trembling. 떨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Hide! The town mouse whispered. Shh! They scurried under a cup.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That was close,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rand. Grand.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Comfortable. Comfortable. It was very comfortable. Spot. Spot.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Breathe. Breathe.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Stalk. Stalk.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Exclaim. Exclaim. That was close,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cup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cup, 그 cup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poured juice into a cup. 그녀는 부었습니다. 무엇을 부었냐면 주스를 어디 안으로? 컵 안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 컵 맞습니다. 컵 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e cupped his hand to drink water이라고 돼 있네요. 그는 여기 보니까 ed가 붙어 있죠. 동사네. 컵이 동사도 돼. 컵 했다. 그냥 컵 했다를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는 컵 했다. 그의 손을 컵 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의 손으로 컵 했답니다. 즉, 아, 컵 모양으로 손을 만들다, 감싸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학창시절에 어땠냐면 막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거기에 보면 이 식수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수돗물인지 식수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라떼는 초등학교입니다. 거기서 막 이제 운동장에서 놀다가 땀 벌벌 흘리고요. 그리고 물 마시고 싶은데 아, 교실에 가서 가기에 너무 멀고 하니까 그냥 거기 있는 수돗물을 마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요렇게 물 틀어놓고요. 수도꼭지에서 요렇게 컵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서 요렇게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컵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혹은 뭔가 감싸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며칠 전에는 우리가 야구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오늘은 축구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현역 축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뭐 딱 정해져 있지요. 메시 아니면 호날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의 경우에 국가대항전에 나서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서 가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논란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단속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리바바, 이번에는 디디추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서구권에서는 그것 봐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이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토픽인데요.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시는 아실 거고요. 메시가 아르헨티나 선수니까요. 메시가 몸담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코파 아메리카는 대륙별 국가대항전 가운데 남미 대륙 컵을 코파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남미 대륙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우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럽 대륙의 국가대항전을 유로라고 하는 것처럼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들어보시죠.
1: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2: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0: 오늘 갑자기 화면 전환이 조금 이상해 보이시죠? 예, 이번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뉴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자,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하나씩 따져보죠.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라고 되어 있군요. Argentina, 우리말로 아르헨티나가 되겠는데요. 1993년 이후 최초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메이저 대회라고 하면 꼭 월드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전 세계 축구 최고의 컵은 월드컵입니다만 국가대항전으로 봤을 때 이제 유로도 있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코파 아메리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클럽마다 이 국가대항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축구 구단끼리 또 하는 뭐 유럽으로 따지자면 챔피언스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대항전으로는 아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1대 0이라고 할 때 1-0 이라고 해서 0을 nil 이라고 종종 읽습니다. 뭐 그 밖에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브라질을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뒀는데요. 바로 Copa America final이니까 결승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준결승전이라고 하면 semi-finals. 그땐 복수로 쓰죠. 왜냐면 두 경기니까. 그리고 quarter-finals. 4강전이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8강전, 16강전은 보통 Final 8, Final 16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맞고요.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그 다음에 중요하죠. For the national team. 그렇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마침내 지금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있는데 그 팀이 아니고 리그가 아니라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즉 국가대항전에서 최초의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자신의 축구 경력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공백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채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월드컵에만 4번 출전했지만 우승은 못했고요. 코파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미 대륙별 국가대항전에 5번 출전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겨우 따게 된 거거든요.

0: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큰 커리어에 있어서 약진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메시'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2: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0: 오늘 두 번째 토픽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라이드 서비스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의 앱 2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들어봅니다.
1: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2: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는 꼭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고 나면 독해도 청취도 쉬워집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Ride hailing.
2: Ride hailing.
1: To cite.
2: To cite.
1: Supervision.
2: Supervision.
1: To list.
2: To list.
0: 첫 번째 표현은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죠. Ride hailing이라고 해서 헤일링을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hail a taxi라고 하면 택시를 부르는 거니까요. 이것이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데 차량 호출이 사실은 의미는 조금 더 정확합니다만 이걸 좀 구분해서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택시 헤일링 앱이라고 하면 그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내가 보면 택시가 와요. 근데 이거는 택시가 아니라 민간 차량을 내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ride hailing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량을 진짜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ride hailing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o cite, 이유를 들다라고 할 때 종종 나오는 거죠. 이유를 들다. Supervision, 관리 혹은 감독 혹은 관리 감독 이럴 때 supervision, 위쪽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요. To list. 이때 리스트는 목록을 만들다가 아니고 상장하다. 즉 비상장사를 주식시장에 올리는, 즉 등재하기 때문에 to list, 상장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보면요.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복수 쓰게 되면 기관을 받는 게 좋아요. China's regulators라고 하면 중국의 규제하는 사람들 이러지 말고요. 중국 규제 당국은 이런 식으로 조직이나 기관으로 뭉텅그려서 보는 게 좀 깔끔합니다. 중국의 규제 당국이 order the removal, 그 다음에 of something from인데 이게 뒤에가 길어지니까 조금 뒤로 넘긴 거죠. 앱 스토어에서 디디 추싱이 소유하고 있는 2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차량 호출 서비스면 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차량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업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죠. 디디 추싱은 the country's largest ride hailing company,

0: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혹은 차량 호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을까요? 중국 정부가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collecting 수집하는 거잖아요. A vio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 위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든 겁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디디 추싱이 법 위반을 했다.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때 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The move comes after.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Something comes after, before, blah, blah, blah. 항상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나온 조치라는 거죠. 이번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 The Chinese government said 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었습니다.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라고 되어 있군요. 해외 명단이 오른 게 아니고 해외 상장을 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step up 끌어올리는 거죠. 강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괘씸죄를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외국, 뭐, 미국 그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곳에 상장한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삐를 재고 있고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상장 기업이라고 할 때, 상장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방송 1회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To go public이라고 하면 상장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기업에서부터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to go public, 상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사라고 한다면 public companies 혹은 publicly traded companies,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listed companies 이렇게 쓰면 다 상장사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꼭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2: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0: Today's parents. 자, 오늘 우리가 꼭 봤으면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은 요겁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맥락은 요렇거든요. To be under scrutiny. 요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Scrutiny라고 하는 것이 면밀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감시하는 거고요. 꼼꼼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를 받다 주시의 대상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함부로 못 움직일 만큼. 디디 추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보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 당국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앞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 당국에, 규제 당국 기억나시죠? Regulators, 끝입니다. 철저한 감시하에 있다, be under scrutiny.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죠? 문장만 길어 보이지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China's crackdown on Didi Global shows. 자, 이렇게 되는데요. crackdown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실 겁니다. 동사로는 띄워서 쓰죠. crackdown. 단속하다, 탄압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Didi 추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혹은 탄압은 shows.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 Chinese companies are still under intense scrutiny from regulators. 그렇죠? 철저한 조사인데 이걸 또 강조하겠다라고 할 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intense란 말입니다. So, be under intense scrutiny from somebody. 이렇게 아예 하나의 sentence처럼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China's crackdown on Didi Global shows Chinese companies are still under intense scrutiny from regulators.
2: China's crackdown on Didi Global shows Chinese companies are still under intense scrutiny from regulators.

0: 애플리케이션으로 최초 설립된 이래 개인 차량을 포함하는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말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택시를 호출하는 택시를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립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to found, to establish a firm, a company.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동사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Didi was founded in 2012.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Didi 출신은 201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뭐로요? As a taxi hailing app 혹은 service. 상관없어요. 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호출 앱으로 시작되었다가 and has since 이거 꼭 쓰셔야 돼요. 현재 완료로 중간에 since가 들어가면 그때 이래 지금까지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립된 이래라고 할때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And has since blank into other ride-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택시가 아니라 개인 차량을 포함하는 그 밖에 다른 차량 공유 옵션으로 사업을 확대해 갔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다 100%이 표현입니다. 동사 뭘까요? 그렇죠? expand란 단어를 씁니다. expanded into. 그래서 Didi was founded in 2012 as a taxi hailing app. 여기까지가 하나의 섹션이 되겠고요. 그때 이래 and has since expanded 어디로요? into other ride 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이렇게 쓰면 큰 문제가 없고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What is Didi Global? Didi was founded in 2012 as a taxi hailing app and has since expanded into other ride 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2: What is Didi Global? Didi was founded in 2012 as a taxi hailing app and has since expanded into other ride 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 들어보시죠.
1: Ride hailing.
2: Ride hailing.
1: To sight.
2: To sight.
1: Supervision.
2: Supervision.
1: To list.
2: To list.
1: To be under scrutiny.
2: To be under scrutin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기존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송에 쓰인 모든 자료는 MP3와 스케이트로 다운로드 할수 있게끔 목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이글래브코치 표준편 제27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글래브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모든 학생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제가 또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실력은요. 분명히 많이 늘었을 겁니다. 저희 또 끝까지 함께 가봐야 되겠죠. 오늘도 추가 문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싹싹싹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요. 또 한번 레벨업을 할 거고요. 이제 점점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못 따라오게 되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들요. 우리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게임 시크릿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 뭐 거의 뭐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 정답 보이시나요? 자, 보이는 친구들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안 보인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열공하시면요. 정답 보일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열공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교재 준비 딱 해주시고요. 우리는 추가 문법 36번째입니다. 야, 이게 1도 있었고 2도 있었는데 벌써 36까지 왔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잘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배, 비교급을 좀 응용한 그런 응용구문을 만나볼 겁니다. 뭐 응용구문만 보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요. 비교급, 최상급을 좀 응용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요거요, 지금 배수 표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배수 표현 별거 아니고요. 두 배, 세 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요, 쌤보다 뭐 두 배 더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두 배, 세 배를 영어로 표현하는 법은 고등학교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자, 두 배, 세 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느냐. 원급이랑 비교급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조금 이제 어렵게 나와 있지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얘가요, 무슨 무슨 타임즈라는 게요,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 말하는 건데, 옆에 좀 적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곱하기는요, 우리가 영어로 tw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두 배입니다. 그리고 세 배부터는요, 사실은 다 똑같은 게, 앞에다가 three, 요걸 지금 수사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숫자 나타내는 거. 3, 4, 5, 6, 7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times를 붙여주면 됩니다. 잠깐만 쓰고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3 times 이런 식으로. 4 times, 5 times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몇 배다 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사실 뒤에 막 좀 복잡하게 적혀져 있지만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급을 이용한 방법. as, 원급 as. 두 번째, 비교급 나타내, 비교급.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My grandmother는요, 우리 할머니는요 5 times 받습니다. 곱하기 5입니다. 그리고 뒤에 봐요. as 원급 as. 됐죠? 우리 할머니가요 is 5 times as old as I am 하면은 내 나보다 나이가 5배라는 겁니다. 이 old라는 면에서 5배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살이... 그럼 말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5살이다.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는 뭐 75세이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곱하기 5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y grandmother는요. 두 가지 방식이 된다고요. 5 times까지 똑같고요. older than 이런 식으로. 여기만 바뀌었죠. as, 원급 as나 비교급 than 쓰면요. 요렇게 배수 표현되고요. 이게 다예요. 놀랍게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수많은 고등학생들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곱하기 표현 요거 하나 익혀주시고요. 곱하기 2는 twice로 보통 쓰고요. 3배부터는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as 원급 as 비교급 된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연습 좀 해볼까요? 3 times래요. He earns, 그는요, earn 하면 돈 같은 걸 버는 거죠. 벌어요. 3 times, 세 배를 법니다. as, 원급 as인데 이렇게 명사가 살짝 들어갈 수도 있어요. as much money as I do 하면은 내가 버는 거보다요, 그가요, 돈을 세 배 더 번다라는 거잖아요. 되나요? 자, 그리고요, he earns 3 times, 세 배고요. more money than I do. 이렇게 써도 똑같고요. 이렇게 사이에 살짝 명사가 낄 수 있는 게 처음 보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twice는요, 곱하기 2거든요. 근데 그는 법니다. twice as much money as I do 하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두 배 더 번다라는 건데 얘는 괜찮은데요. twice는 more이랑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twice more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참고만 할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막 중요하게 강조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등학교 때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문법을 같이 한번 볼게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줄여서 더비더비라고 참 많이 부르는 문법인데요. 이해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더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한다라는 겁니다. 더 비교급을 썼죠. 주어 동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표현하면 이래요. The more, the better. 이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게다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더 많은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다다익선 이런 말 있죠. 사자성어 있죠. 더 많을수록 더 좋다. 그다음에 the sooner the better. 알겠죠? 이제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그다음에 주어 동사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도 붙을 수 있고요. 더 많은 vegetable 채소를 you eat. 네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healthier, 더 건강해져요, 네가요. 이때 이 case는 상태의 변화,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older we grow,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들수록 the wiser we become, 우리는 더 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잘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요, 잠깐만 팁을 드리면은 이 구조가 원래 얘가요, 여기 있던 겁니다. 얘가요, 요 동사 다음에 있던 애예요. 그런데 얘가 비교급이 되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여기 요 동사랑 요 애랑 연결이 돼요. grow old고요, become wise거든요.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은 이 구조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문장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비행기는 차보다 10배 더 빠르다. 그래, 이제 이런 게 돼야 돼요. 이런 게. 얘는 지금 힌트를 이렇게 딱 주고 있죠. 얘는 원급스라는 거고, 얘는 비교급스라는 거잖아요. 10배, 10 times입니다. 그리고 as fast as 가고요. 이게 핵심이죠. as 원급 as. 요거는 10 times 똑같고요. faster than만 가면 되는 거죠. 비교급 than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더비더비입니다. 정말 많이 쓴다고요. 고등학교 독해할 때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는 더 추워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The higher, 더 높이, you climb. 요거는 이제 등반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쵸? 산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colder it gets. 이때의 get이 원래 상태 변화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get cold 하면 추워지는 건데 얘가 앞으로 비교급 되면서 나가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날씨가 더더더더 추워진다. 요렇게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 봐서 좀 낯설다라는 친구들은요, A번 문제들 싹다 풀어보시면 충분히 또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자,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고등학교까지 많이 쓸수 있는 문법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가르칠 때 되게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배수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내용이 워낙 많아서 확 줄여놨는데요. 배수 표현, 요거 할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죠. 원급 이용하고, 비교급 이용하고. 그리고 더비더비입니다.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더 뭐뭐하면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한다. 이거 문장들 통해서 꼭 복습하시고요. 이제 다잘 기억하셨다가 고등학교로 또 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법 알아보러 갑니다. 자, 또 새로운 추가 문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267쪽이네요. 전치사 보충 한번 가볼까요? 유사한 전치사를 비교해 보겠다. 말 그대로입니다. 얘네가 비슷해요. 얘네가 다 전치사인데, 얘네가 의미가 좀 비슷해서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의미를 알아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헷갈리는 건요, 말 그대로 진짜 헷갈리기 때문에 한국말로 봐도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A번 문제를 전부 다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틀리는 문제를 다시 복습하면서 빈틈 없도록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 for이랑 during이랑 되게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둘다 의미가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얘네 둘 다요, 한국말 사전 찾아보면요, 한국말로 동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for 다음에는요, 아니 한국말로 보니까 진짜 좀 헷갈리죠. 얼마나 오래 하는지 뭔가 기간의 길이가 이렇게 숫자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during 다음에는요, 이제 언제 그런 걸 하는지 좀 특정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솔직히 영어로 밑에 한번 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by랑 until입니다. 얘네들은요, 어느 때까지 뭔가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좀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기한, 마감 기한의 의미가 좀 강하고요. until은요, 그때까지 쭉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from since는 좀 괜찮아요. 언제 시작했는지 시작점을 나타내는 from이고요. since는 어느 때부터 쭉 계속. between은 뭐뭐 사이인데 주로 두개 사이고요. 어망은요, 세개 이상 사이에서를 보통 말합니다. in은 어떤 공간 속이고요. within은 어떤 이내에 범위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진짜 미안한데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봤을 때 이해가 완벽하게 되는 친구들은 이상한 친구들이야. 이거는요, 한국말로 봤을 때 헷갈리니까
여기 지금 따로 다루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문장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볼게요. 문제를 그래서요, 제가 무려 네 문제나 같이 풀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1번에, My sister는요, sleeps 잠을 잔대요. 하루에 10시간을 잔다라는 겁니다. 자, 요때, 이렇게 뒤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for의 느낌이에요. 그 기간, 그 숫자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여동생은요, 하루에 10시간 동안에 이제 잠을 잔다라는 거고요. My sister는요, sleeps 잠을 자는데요. 자, 요렇게 뒤에 어떤 숫자가 아니고 뭔가 그 기간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명사, 하루라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 명사가 있을 때는 during입니다. During the day, 하루 동안에 내 여동생은요, 이제 during the day,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잠을 잔다라는 거,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그리고 3번은요, she stayed out입니다. 그녀는요, stayed out, 바깥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밤 10시입니다. 오후 10시를 말하거든요. 밤 10시까지가 되는 건데, 자, 요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by랑 until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문법책 보셔도요, 되게 어렵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그녀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어. 그래서 놀았어요. 계속 놀아가지고 집에 안 오고 이제 바깥에 머물었는데 밤 10시까지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동작을 계속한 겁니다. 계속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until 씁니다. 얘는 봐봐요. You have to be back home. 너 집에 돌아와야만 된다. 밤 10시까지는, 오후 10시까지는 너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감기한 나타내는 by입니다. by는 마감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보낸다면은, 놀러 가라고 한다면은, 10시 오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10시까지 집에 와야 되라고 할때그 10시 오란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10시는 마감기한이고요. 그 전에 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by의 느낌이에요. Until은 그때까지 쭉그 동작을 하는 거고, 얘는, 요 by는 마감기한만 나타내 주는 건데요. 자, 이거 전부 다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얘네가 헷갈려요. 나머지 애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보시면 충분히 풀수 있고요. 요게 좀 많이 헷갈리는 대표적인 애들, for, during, by, until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요거는 너무 또막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요. 이런 전지사들 약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영어 공부 계속 하시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또 앞으로 문장 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방금 살펴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비슷한 애들이었어요. for이랑 during, by, until, from, since, between, among, in, within이 이제 비슷한데, 이게 한국말로 접근을 했을 때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영어로요, 문장 많이 접하시고요, 얘네들 활용되는 사례들 많이 보신다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어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요, 충분히 구별 가능해요. 자, 우리는 또 다음 문법 만나러 갈게요. 자, 다음 추가 문법도요. 딱 제목 보니까는 전치사에 대한 추가다, 그쵸? 군 전치사라는 게 있나 봐요. 군이라는 건요, 뭔가 좀 모인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 전치사는요,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전치사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보통 한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방금 봤던 걔네들도 한 덩어리잖아요. for, during, until, by. 한 덩어리죠. 얘네들은 두 덩어리 이상이 모여서 한 덩어리의 전지사처럼 쓰인다라는 건데요.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애들이 막 나와 있네요. 요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해볼까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해석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봤다면 의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Because of는 다들 알것 같습니다. 뭐뭐 때문에죠. 얘네가 전지사니까요. 다음에는 명사나 대명사, 이제 문장 아닌 게 와줘야 되고요. According to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나옵니다. 무엇 무엇에 따르면, 무엇 무엇에 의하면, 주로 뒤에 뭔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뭐 어떤 이론이라던가 학자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랑 참 많이 어울리거든요. 뭐 무엇에 따르면 요것도 정말 많이 쓰이죠. Instead of 하면은 뭐뭐 대신입니다. 그다음에 thanks to는 알겠다, 그쵸?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이거 많이 모를 것 같아요. In spite of 하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얘는 또 많이 나오는 게 despite랑 같은 뜻입니다.
얘도 전치사예요. 한 단어로는 니스파.

인스파이트고요. 세 단어로는 인스파이트 오브인데요. 둘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 자체도요. 되게 고급 느낌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up to 이거 잘못 해석하면 완전 재미없어요. 막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수나 양이나 거리가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up 2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별거 아니죠? 요 느낌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바로 이제 이거 해석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쌤이랑 같이 쭉쭉쭉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자, 3번에요. Up to four people. 간단한데요? 알면은 너무 쉽죠? 이게 뭐뭐까지라면서요. 4명까지. 4명까지 can stay in this hotel room. 이 호텔 방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굉장히 좋죠. In spite of입니다. 딱 이렇게 써요. 뒤에 이제 명사 덩어리가 딱 오면서 her efforts가 그녀의 노력이죠. 그럼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탁, 이렇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뭐 좋겠어요? 안 좋겠지. 하나는요, 해나는 could not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해석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노력했으면 성공해줘야 되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요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는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죠. 뒤에 좀 뭔가 믿을 만한 거랑 많이 씁니다.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잖아요. 날씨예보. 그 일기예보에 따르면, it will be cold tomorrow. 내일 날씨가 추울 거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해석되면은, 끝이다. 의미 위주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만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는 군전치사라는 이름의 것을 봤는데요. 여러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그냥 쟤네가 하나예요. Because of가 하나고 according to가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얘네들이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thanks to는 뭐뭐 때문에, 덕분에, inspired of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up to가 뭐뭐까지잖아요. 해석되면 오케이. 끝난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갈게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딱 벌써 제목이 장난 아닙니다. 추가 문법 39번째 건데요. 이제 좀 어려운 게 들어왔습니다. 관계대명사 전치사인데, 이제 파트가 넘어간 거죠. 관계대명사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 문법인데, 사실 얘네들은요, 고등학생들도 잘 몰라요. 고등학생들도 정말 어려워하는데 문법 중에 하나이고, 딱 형태 봐봐요. with whom이나 지금 for which가 잘 보이죠? 이걸 봤을 때 자신감 있게 딱 이해할 수 있는 고등학생?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좀 어려운 거에 지금부터 도전을 할 건데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저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With whom, for which,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와서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긴 건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이 뭐냐면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원래 관계대명사가 뭔지만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요. 관계대명사는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두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단어를 빼내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라는 접착제를 집어넣어서 두 문장을 딱 합쳐준 게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뒷문장이요. Do you know the girl? 이라는 한 문장이 있고요. 뒷문장이 원래 이런 문장이었던 겁니다. John is talking with the girl. 이라는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두 문장 합치고 싶은 겁니다. Do you know the girl? 한 문장. John is talking with the girl.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합쳐지는 두 문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필수 조건은요. 같은 단어가 있어야 돼요. 형태는 달라도 가리키는 건 같아야 되거든요. 금방 보이네요. 이 형태도 같네. The girl이랑 지금 같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뒤에 거 빼요. 왜 빼요? 저거 빼고 여기다가 이제 접착제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 있던 the girl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 자리에 접착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접착제 종류를 잘 골라야죠. 아무거나

위치나 막 이런 거 집어넣는 거 아니었었죠. 두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라서요. 목적격 자리입니다. 그럼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뭐 씁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 whom을 쓰는 거죠.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접착제가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갈 때 얘가 이 빨간이 with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with whom인데 그게 같이 나가면서 with whom이 나가고 남은 애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Do you know the girl with whom John is talking? 이라고 하는 정말 어렵게 생긴 진짜 고3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됐지만 만들어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이 명사 빼고 관계대명사 넣고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 합쳤는데 얘는 그 이제 뺀 명사 그래서 다시 넣은 관계대명사 앞에 얘가 있었던 거지 전치사가. 그래서 이거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같이 나갔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The company가요 is rapidly 빠르게 growing 성장하고 있다라는 한 문장이 있고요. 좀 떨어져 있는데 요렇게가 이제 원래는 한 문장인 거죠. 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요. John works for the company. 두 번째 문장 요렇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문장에서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The company죠. The company랑 the company가 같습니다. 얘랑 얘가 같아요. 그럼 얘는 가만 놔두고요. 이거 빼야죠. 안녕. The company 잘 가. 빠져나갔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집어넣는데 첫 번째 조건 사람이 아니네요. 두 번째 조건 요게 지금 전치사 다음 자리니까 목적격이네요. 사람 아니고 목적격일 때뭐 적습니까? 위치 적죠. 그래서 위치를 집어넣어서 이제 합친다 이제 위치 뺀다 그러는데 for이 나도 데려가 이러는 거지. 나 여기 있기 싫어. 나도 앞으로 데려가. 그래서 이제 for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 같이 나가면서 for which가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John works 남았잖아요. 그래서 얘만 남은 거예요. John works 이런 식으로. 완성된 문장은 엄청 멋있고 어려워요. The company for which John works is rapidly growing이라고 하는 정말 진짜 고3 수준의 문, 진짜 고3 수준 이 정도 되면은 고3도 이 문장 잘 몰라요. 근데 만들어진 과정 어떻다? 이해 불가능? 아니, 가능. 가능하신가요? 두 문장 합쳤는데 얘 앞에 전치사가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나 훔이 나가려 그러는데 얘네가 얘랑 얘가 나도 데려가.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를 좀더 정리를 해볼게요. Do you know the girl? 너는 이제 그 소녀를 알고 있니? With whom John is talking? 이란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격식을 차린 표현이 된다라는 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써준다면은 조금 격식을 갖춘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Do you know the girl? 대시나 who나 whom이나 John is talking with 이게 뭐냐면요. 교재 269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가 우리가 방금 봤던 기본 세트죠. 근데 이거는 또 뭐냐면요. 원래요. 이 뒤에 with whom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 나갔어. 근데 이 문장은 뭐냐면요. with가 못간 거예요. with를 버려두고 whom만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되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with 다음에는 whom이 와야 돼요. with 다음에 that 같은 걸 적지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with 대신 말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whom만 나오게 되면요. 이번에는요. who도 가능하고요. that도 가능합니다. 여기 with, who도 안 돼요. 왜? with 때문에요. 얘네랑은 안 붙어요. 근데 with를 떼놓고 얘만 나오게 됐을 때에는 whom은 who나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이건 뭐냐면요. 자, 방금 앞화면을 다시 볼게요. 이만큼 있죠. 이게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냐면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기억나시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뻘건 애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냐?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Do you know the girl? John is talking with. 감쪽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다. 가장 잘 쓰인다라는 거는 참고만. 진짜. 이건 참고만 해주면 될것 같고요. 방금 세 가지 문장, 같은 문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확인할게요. 이것도 아까 봤던 문장이잖아요. 기본 세트는 얘입니다. The company for which John works, John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는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도요, 원래 John works for the company에서 이제 for which가 여기 있던 애잖아요. 이때 for이 못 빠져나가면, for이 남아버리면 which만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which만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두 번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대수로 당연히 바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냐?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안녕. 생략이 된다는 거지. 생략이 돼요. 그러면은 생략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영어에서요. 많은 경우에 생략을 합니다. 왠지 알아요? 언어는 간편한 걸 좋아해요. 짧을수록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막 줄여서 쓰는 거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언어는요. 짧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생략 가능하면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거죠. 다 생략하고 나면요. 이렇게 남아요. The company John works for is rapidly growing. 이게 뭔가 딱 읽을 때에도 영어를 저처럼 오래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편안해요. 편안하고 이렇게 쓰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For which, 뭐, of which, on which 이렇게 가버리면 조금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렇게 쓰면 제일 간편한데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에 주눅들지 말고 어깨 딱 펴고 두 문장 합치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그게 지금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랑 붙어 있어서 같이 나온 것일 뿐이다. 근데 분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잠깐 풀어볼까요? 엑서사이즈 A예요. 1번 한번 해볼까요? 그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요런 표현만 한번 지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좀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The people 다음에 with whom 가능합니다. with whom. He works. 그러니까 원래 work with인 거죠. work with the people이에요. 그래서 with whom이 뒤에 있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우리 아까 with를 놔두고 갑니다. with 놔두면은 whom만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who로 바꿀 수도 있고요. that로 바꿀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뭔지 짐작되시죠? 이거 다뺄수 있다고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기 때문에 이거 다 빼버리고 나면은 the people he works with.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3 정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뭐 고2나 고3 정도 되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한 거고요. 사실 문법은요. 학년 구분이 없어요. 물론 중1, 중2, 중3 때 배워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다 배울 수 있는 게 영어거든요. 그게 뭐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중학교 때다 배우고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한 걸 하신 거고요. 복습하고 돌아올게요. 자, 엄청난 문법의 산을 넘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치사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생긴 걸로 보면은 지금 문장에 있는 것처럼 for which 저렇게 생긴 겁니다. 엄청 어렵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너무 어렵고요. 문장도 어려워요. The company for which John works is rapidly growing 이런 문장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내용 복습 한 번만 제대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관계대명사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추가 문법. 오늘의 마지막 추가 40번까지 왔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엄청납니다. 우리 후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후지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딱 생긴 거 보니까는 이제 관계사 쪽 애잖아요. 얘는요. 이제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격.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두 문장을 합친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두 문장인데요. 한 문장이 있고요. 또한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앞문장에 있는 이 별표 단어가요, 뒷문장에 어떻게 있냐면은 그 별표의, 우리 apostrophe s 하면요, 뭐뭐의잖아요. 그 별표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약간 좀 애매하게 있어요. 그럼 뭐뭐의니까 뒤에 명사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후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후즈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명사가 이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걸 보게 되면요. singer 다음에요. whose songs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요 whose가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요 명사의, 그 가수의 노래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문장을 보다가요. countries 다음에요. whose climate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럼 요거를 딱 여러분들은 보는 순간 어떻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느냐. 앞에 있는 요 명사의, 그러니까는 그 나라들의, 이런 식으로. 참고로 countries라는 저렇게 s로 끝나는 복수에 대한 소유격은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색하거나 틀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일 때는 이렇게, 이제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기본적으로 복수면서 s로 끝나는 애들은요, 마지막에 붙여서요. 대표적으로 부모님들. 이거 제가 참 많이 강조드린 건데요. parent가 있고요. 이거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고요. s 붙이면 이제 부모님이 되는 건데, 부모님이 원래 엄마 아빠 아닙니까? 아빠 엄마. 그래서 이게 두 분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썼죠. 그럼 부모님들의 무엇 무엇이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이제 붙이는 것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면 좋은데요. 부모님들, 막 이상한가? 부모님? 부모님 자체가 복수죠. 부모님의 할 때, parents, s 마지막에 붙여서, 얘도 나라들 아닙니까? 마지막에다가 붙여서 나라들의 기호가 되는 거고요. 지금 포인트는 얘예요. 이거 후지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명사의,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문장으로 볼게요. 문장에서 만납니다. 볼게요. She's a singer. 그녀는 가수입니다. Who's 딱 만났죠.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명사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수의 songs, 노래들이요. Popular with young people.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rry는요. Often travels. 종종 여행하네요. To countries. 어떤 나라들로 여행을 하네요. 그 다음에 후즈가 딱 나왔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이거. 나라들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나라들의 climate, 기후가요. A warm, 따뜻한. 그런 곳으로 이제 해리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후즈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후즈는요,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거 사람이죠. 이거 사물이에요. 후즈는 좀 약간 만능의 성격이 있어서요, 사람이나 사물, 선행사에 뭐가 와도 후즈로 받아줄 수가 있는데, 참고로 하나만 더 알려드린다면은, 사물이 앞에 나올 때에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f which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후지를 쓰면은 뭐다 되니까 그냥 뭐 후지를 써도 아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후지를 쓰게 되면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받아서 뭐뭐의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지가 좀 낯설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A번 문제들 싹다 풀어 보셔야 되고, B번도 전부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관계사가 제일 어려운 거 맞거든요. 예, 최종 보스입니다. 요거 잡아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주어진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식당.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한번 옮겨 보라는 건데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그 식당. 그러면은 레스토랑트까지는 들어왔고요. 음식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너가 이 집의 스테이크를 지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만들라는 겁니다. 너가 이 집에 스테이크를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식당이 되는 거라서요. 이거를 후주로 받아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사물이지만 상관없이 후주로 받아주면 됩니다. restaurant인데요. 후주로 받았죠. 그러면은 요거에, 그 음식점에 스테이크 you like 이렇게 갑니다. 그 음식점에 스테이크를 네가 좋아하는
그 식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역하면 좀 예쁘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네가 이제 좋아하는 스테이크가 있는 그 식당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직역하면은 그곳의 스테이크를 너가 좋아하는 바로 그 식당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후지 이용한 표현들 많이 연습해야 되겠죠? A번, B번 문제 다 푸셔야 되고요. 우리는 잠깐 복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요, 사실 다른 문법서에는 이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는 소유격 관계사 정도로 되어 있고요.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후주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주 다음에 이제 명사가 따라옵니다. 좀 독특하죠. 왜냐? 후주 자체가 앞에 있는 거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명사가 따라오고요. 예를 들어서, house, whose yard is large 하면요. 집인데, 그곳의 어떤 뜰이 좀 넓은 이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후지는 그 집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러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멍키한 개념 같이 한번 시크릿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게 생겼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고등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해서 너는요, must not, 금지죠. 해서는 안 돼요. 알코올을, 술이죠, 술. 술을요, 저기 서빙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나이가 20세가 안 되는 누군가에게 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who가 돼야지만이 어떤 누군가의가 되고 뒤에 있는 요 나이거든요, 나이. 명사입니다. 요거랑 연결이 딱 되는 거죠. 누군가의 나이가 20살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 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소유격 나타내는 이 후지가 이렇게 딱 쓰여야지만 이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어려운 관계 대명사 막 들어왔잖아요. 복습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Do it yourself. 혼자 쓰는 거다 써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열공의 흔적들 다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SNS 올려주시고요. 제가 태그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머 코치 태그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걸로 글 올려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강의 한강 남았습니다. 당연히 오실 거죠? 오늘 내용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강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4K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해요. 우리 오늘 맞아요. 주장 파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대입 파악 문제를 지금 가운데로 훅 지나가고 있어요. 예, 주장 파악 다음에 함의추론 맞아요. 함의추론이 중간에 왜 끼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쌤이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대입 파악으로 단

꾸준하게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라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쉬운 파트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탄탄하지 않으면 위에 무언가를 쌓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걸 탐색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아, 유혹이 막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아,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기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할 때부터, 공부뿐만이 아니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문에도 오늘도 나오는데요. 뭐 훈육이라는 뜻도 있고 학문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분야의 학문을 가리킵니다. 근데 얘가 절제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is choosing, 선택하는 거야. 절제라는 건 뭐냐면 선택하는 건데 뭘 선택하는 거냐? between A and B, A와 B 두 개 사이를 선택하는 걸 절제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뭐와 뭐 사이의 선택이래요? What you want now,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과 and what you want most,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두 개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뭐야? 아, 지금 당장 게임하고 음악 듣고 싶고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를, 그렇지, 절제해서 가장 원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로 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목 선생님이랑 같이 손잡고 함께 할 거니까요. 오늘 주장찾기 대입학 문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양괄식의 형태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했고, 중간 부분에 뭔가 반전이 있어. 그럴 때는, 그렇지, 후반부에 좀 더 집중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거나 무게중심은 후반부에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장 파악이다 보니 당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에 주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핵심 소재, 반복되는 소재가 특히 강하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소재를 어디에서? 선택지 안에서 찾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선택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난도가, 여러분들이 편한데 가독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반복되는 핵심 소재 먼저 잡아보자고요. 몇 번에서? 12번에서. 그리고 맞아, 주제문 찾아왔나? 주제문 안 찾았으면 지금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각 문제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 주제문, 특히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 한번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첫 부분부터, 첫 문장부터 뭔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필자의 마음이 담긴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전반부의 위력이에요. 그죠? 초반에 핵심 소재 먼저 이야기해주고 방향을 틀어서 얘기를 해주죠. 많은 방향 중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봐 라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래요? Becoming competent. Competent, 유능한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유능하게 되는 것, 뭔가를 잘 아는 것이란 뜻이 되겠죠. 뭘 잘 아는 거야? 또 다른 문화를 잘 아는 것. 어떤 다른 문화, 우리 문화가 아니라 본인이 속한 문화가 아닌 다른, 또 다른 문화에 유능해지는 것은 means,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해? Looking beyond behavior. Beyond가 뭐야? 그치, 무언가를 뛰어넘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뛰어넘어 보는 게 뭘까? To see. 이건 보기 위해서죠. 뭘 보기 위해서? If. 뭐뭐인지를 보기 위해서요. We can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요. 뭐를? 태도, 신념, 가치.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뭔데? That motivate what we observe. 자, observe라는 동사, 보통 우리가 관찰하다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요. 여기서 관찰하다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것에 동기부여를 하는, 즉 우리가 이거 왜 관찰해야 되나? 그 동기부여라는 건 그 관찰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문화의 태도, 그 사람들의 태도나 신념이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눈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 이상, 그걸 뛰어넘어서 볼 줄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다른 문화에 유능해질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K 문화를 보려고 할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보기 어렵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이면, 행동을 뛰어넘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by looking only at the visual aspects of culture. 자, 단지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측면만 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봄으로써. 가시적인 측면이 뭐가 있는데, 아까 행동처럼 눈에 보이는 관습, 의복, 음식, 그리고 언어. 그냥 딱 봐도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만 봄으로써 우리는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를? 제대로 못 보겠지. 그래서 뭐라고 나와? 그렇지. short-sighted view라고 나옵니다. short-sighted, 짧은 거리밖에 볼수 없는 거야. 이런 거 뭐라 그래? 그치. 근시안적인 관점이란 뜻이 되겠죠? 근시안적인 관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에 대한? 바로 문화, 상호 문화 간의 이해에 대해서. 상호 문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는 정말 짧게 가까운 곳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더더 멀리 깊이 볼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문장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화, 다른 문화를 정말 잘 알기 위해서,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행동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뛰어넘어서 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보이는 곳만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가까이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competent 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뭔데요? 바로 빙산의 일각. 즉, 위에 아이스버그. 빙하의 맨 위쪽만 그냥 팁만. 보이는 곳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은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소재는 바로 뭐다? 그렇지.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Beyond가 핵심이죠. 뭘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그냥 가시적인 것들. 여기서는 첫 문장에서는 beyond behavior, behavio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ehavior라는 게 behavior. behavior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visual aspect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는, 유능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반전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If we are to be successful, 우리가 만약에 뭐할 의도라면, 성공하고자 한다면, 선생님, 저기 어떻게 비투부 정사를 뭐뭐 할 작정이라면, 뭐뭐 할 의도라면, 뭐뭐 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얘는요, 비투부 정사입니다. 비동사와 투부정사가 결합이 됐을 때, 이거는 그냥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뭐 주격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적인 쓰임 중에 하나인데, 비투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뭐 의무라든가, 의도라든가, 가능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 운명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상호작용, 사업의 교류에서, 우리의 사업의 교류에서 만약에 성공하고 싶어? 누구랑의 사업인데? 그렇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we're people who have different values and beliefs라고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질서가 매겨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잘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어, 그러려면, 그렇게 유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그걸 뛰어넘어서 겉으로 보이는 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Go below.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The surface. Surface가 뭔데? 표면이야. 아까 우리 아이스버그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다 표면인데 여기 아주 여기만 나오는 빙산의 일각. 근데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빙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까지 들어가줘야지 이 빙하를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면까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뭐의 이면? What it means to understand culture? 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되어지는 것의 그 표면 이하로, 즉그 깊숙이 들어가야 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Attempt, 시도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해야 돼? To see,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Edward Hall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부른? Hidden dimensions, 가려진 차원. 숨겨진 차원, 안 보이는 이 차원까지 볼수 있는 것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지에서 뭘 꼭 찾아야 될까?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시적인 부분들의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측면들은요, aspects가 측면, 양상이란 뜻이죠. 감추어진 측면들은요, 바로 그러한 토대가 됩니다. 명사 이렇게 앞에 the very가 나오면 바로 그라는 의미로 명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 기반을, 토대를 마련해주는 바로 그런 토대가 돼요. 문화의 그 바로 그러한 토대가 되며, 그리고 또한 뭔데? Are the reason. 어떤 이유가 돼요? 왜 문화가 실제로는 눈에 마주치는 것 이상, 즉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그 감추어진 부분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해답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we tend,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Not to notice. 알아채지 못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그러한 문화적인 규범들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범이나 가치들을 잘 못 알아챈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까지는? 그것들이 위반할 때까지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 상식, 그리고 적절한 판단, 그리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 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반할 때까지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 자, 내가 어제까지는 그걸 몰랐어. 그럼 어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런트 의문은 뒤에 걸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앞에 걸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위반한 걸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알아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아, 다른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다른 문화 사람들과 잘 interactions,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시적인 측면의 이면을 봐야 된다 라는 걸로 그 문화의 이면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다 문화 사람들, 교류, interaction 전부 다 키워드가 나와준 1번 어때요? 의미상으로 쭉 합해줘도 괜찮죠? 그러니까 정답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나머지는 뭐 답이 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우리만 선택지니까 여러분들 잘 구별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갈까? 오케이, 좋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지? 일단 중요한 거는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은 방금 전에 봤던 질문도 앞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계속 설명을 덧붙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반대 상황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일단 반복적으로 나오는 타 문화 이해 그리고 그 이면을 봐야 된다. 요 두 개의 핵심 소재 그리고 핵심 어를 잘 표현한 선택지에 먼저 눈길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 얘가 그 문장이 주어진 선택지가 핵심 내용을 잘 아우르고 있는지 그 우리말 의미만 잘 파악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13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10월 학력평가 문제였네요. 자, 지금 보니까 consider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뭐뭐의 예시를 들 때 말이에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럴 때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보자, 생각해봐, think, consider, think of 이런 표현을 준다거나 imagine, 상상해봐 라고 한다거나 구체적인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when이나 if로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 건 전부 다 예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시로 설명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풀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 예시의 결론이 뭔데는 중후반부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볼게요. 두 명의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선수는 뭐 하고자 하는 선수예요? 둘 다 원해요. 어디에서 플레이를 하기를? 대학에서 경기를 뛰기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나올 때 한 명의 선수는 이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의 선수는 the oth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두 명이 있을 때 하나는 이라고 하면 one,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라고 하면 the other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선수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대학에서 뛰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경기를 잘 뛰려면.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선수는 사용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사용한대? Goal setting. 목표 설정을 사용합니다. 자, 한 명은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노력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뭘 사용해? 목표 설정.

설정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목표 설정은 뭘 하기 위한 설정이에요? To create a plan.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어떤 계획이요? To stay. 머무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Work on.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stay on track. Stay on track이라는 건 그 트랙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해 나가는 거죠. 전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또 뭐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자, 근데 이것은 바로 어떤 특정한 기술이냐면 그녀가 부족한 기술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때 단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단어를 외우면서 독해를 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단어가 부족한 것 같고 구문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특정 기술을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는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몇 개의 단어, 오늘은 몇 개의 구문의 문장을 한다. 이렇게 설정해서 나가는 거죠.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는 것,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둘다 working hard, are working hard, 둘다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only the latter, 후자입니다. 후자는 누구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선수가 되겠죠. 이두 번째 선수가 is working smart,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봐도 필자가 누구에게 마음을 확 주고 있어요? 그렇지. 골 세팅을 한 운동선수한테 마음을 확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얘가 똑똑하게 하고 있고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뭘? 어떤 목표에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 세팅이 정말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질문이 훨씬 빠르게 이해가 잘 돼요. 정확하게 볼게요. It can be frustrating for. 뭐 하는 것이 frustrating? 좌절을 줄까요? frustrate가 좌절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그것이라고 해석이 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앞에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봤더니 for athletes to work extremely hard but not make progress they wanted. 자, 요 부분이 실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토부정사가 실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고,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 is은 형식상의 가주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뭐 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이 극도로 열심히는 하나, but, 하지만 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progress, 진보, 진전,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좌절을 줄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내가 1등급, 안정적인 1등급 영어로 받고 싶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계속 그 등급이 안 나와. 그럴 때 굉장히 좌절을 주잖아요. 운동선수도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봤더니,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즉,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래요? 그렇지. drive. 얘가 뭔데?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명사로. 추진력이나 원동력이라는 의미로 drive라는 명사가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추진력이라는 건 바로 뭔데? utilizing the mental gear. gear라는 게 장치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게 바로 추진력인데요. 뭘 하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래. 뭔가 획득한 것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점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made in. 어디에서 만들어진 이점들? technical, 기술적이고, and physical,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게 바로 추진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자신이, 신체적인 영역이나 혹은 기술적인 영역을 발달시켜서 뭔가 얻어낼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뭘 이용해서? 그치, 정신적인 어떤 장치를 계속해서 이용을 해서 추진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지. 그냥 어떤 친구들 보면은 독해만 그냥 계속 문제만 풀어요. 성적이 안 올라.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 친구가 문제를 왜 틀리나 보면 단어가 부족해. 어려운 문장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계속 중요한 문장에서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오답을 고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단순히 그냥 문제를 문풀만 하는 게 아니라 양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maximize,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목표 설정을 뭐라고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추진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멘탈 기어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Drive, 이러한 원동력, 추진력은요, provides, 제공을 하고요, and creates,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and로 연결됐어요. 추진력을 뭔 만들어냈는데? 우리의 방향 설정, 즉,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동사네요. 그죠? 자, 지속해줍니다. 노력을 계속하게 해줘요. 원동력을 제공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들어주죠. 뭐를? Training mindset.

훈련의 마음가짐을요. 이 훈련의 마음가짐은 바로 뭔데? That goes beyond simply working hard.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뛰어넘은 훈련의 마음가짐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마인셋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진력은요.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적용을 해요? Direct force on your physical and technical gears.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장치, 기술적인 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힘, 추진력, 이런 힘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데요? 강화시켜주고 and polishing. polish가 원래 윤을 내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듬어줍니다. 그것들을요. 즉 이러한 기율들을 다듬어줘요. 뭐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can spin, 회전할 수 있도록요. 어떻게 회전해? 활력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 얘기가 되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While, 뭔가는 반면에, 뭔가는 한편이란 뜻으로 보통은 쭉 가다가 한 번은 끊어줄 거다. 이렇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욕망, 우리의 욕구, 욕망이 아마도 여러분들을 그러한 장치를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반면에 추진력, 이러한 추진력은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냐면 그러한 것들을 애초부터 설정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하는지 그 목표 설정을 처음에 해주는 게 바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여기서는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 그리고 추진력은 꼭 뭘 해준다? 목표 설정을 하게끔. 목표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추진해서 많은 것들을 최대한의 이익을 얻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전부 다 선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선수들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정신력의 추진을 잘 활용해야 된다. 라는 아까 utilizing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mental gear라고 나왔었던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다른 표현들로 설명을 해준 게 바로 나머지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앞부분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서 정리를 해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질문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했어요. 두 문제 우리 잘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세 문제는 더 쉬울 거예요. 이 패턴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디테일까지 다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흐름이 비슷한지 비슷하다면 어떤 내용이 중요해? 앞부분의 내용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얘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만 체크 하신 다음에 달라지는 내용 없어? 그렇다면 첫 문장의 핵심 소재 가지고 선택지로 내려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목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일단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를 봤더니 one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주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오면서 주격 보어절이 대절 이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죠. 사실 얘는 되게 간단해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 구조인데 얘를 지금 수식을 해주는 표현, 설명을 해주는 표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보어절이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길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뭐에 하나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만들어내는 실수인데? 조직이 만들어내요. 조직이 뭐 할 때? 그들이 처음으로 고려할 때요. 뭘 생각해낼 때?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로 실험을 처음으로 고려를 할 때. 이거 한번 해볼까, 소셜미디어로? 이렇게 처음에 고민을 할 때 조직이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뭔데? 그들이, 그 조직들이 Focus too much on. 너무 많이 집중을 한다는 얘기야. 어디에? 소셜미디어에. 툴, 그리고 플랫폼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야. 선생님이 이렇게 짝대기를 왜 걷을까요? 툴이나 혹은 플랫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무 많은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목표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기업 목표에 왜 이렇게 볼드체로 색깔로 표시를 해놨을까? 맞아요.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으로는 얘네들이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돼.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 일단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 볼게요. 기업들이 뭘 활용하는 거야? 맞아. 소셜미디어. 우리 진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소셜미디어. SM이라서 너무 그렇다. 그치?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할 때, 기업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그 플랫폼이나 혹은 그툴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Tools. 도구 같은 것들, 플랫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기업들의, 그렇지. 자신들의 목표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실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틀을 잡은 게 맞는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The reality of success in social web for businesses. 기업들에게 소셜 웹에 있어서의 성공의 실제는?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 소셜 웹,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의 실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는 실수, 뒤에는 성공이니까 여기에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그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봤던 목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볼게요. 자, 그건 바로 뭔데요? 네,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이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 창작해내는 것이 뭘로 시작한다라는 거? Not A, but B입니다. 나래의 법비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A가 아니라 B야라고 해서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뒤에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아니라 뭘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Well,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아까 툴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소셜미디어의 툴이나 아니면 채널, 그것도 최신 채널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려면 뭘로 시작해야 돼? 뒤에 걸로 시작해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thorough가 철저한이란 뜻입니다. 철저한 이해로 시작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이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 조직 자체의 목적과 목표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맞지 않아요? 조직 자체의 목적과 목표를 먼저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소셜미디어의 그 툴들이 어떤 건지,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그게 나중에 우선시돼야 되는 거, 그 차선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툴과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목표, 기업의 목표, 사업의 목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은요, is not merely the fulfillment. fulfillment가 뭐 성취라는 의미가 되겠죠. 달성, 뭐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단순한 성취가 아니에요? 그냥 모호한 필요성에 대한 성취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To manage the presence of the popular social networks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it. 야, 모든 사람이 그거 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사용하니까 그런 소셜 네트워크,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야지라는 그 존재를 관리하기 위한, 그걸 다루기 위한 그냥 막연한 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Being a social in the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의 그 존재는 serves.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소셜미디어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no purpose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기업들의 목표나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소셜미디어 그 자체의 그 존재. 우리도 이거 소셜미디어 사용해. 이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쓸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n order to serve any purpose at all. 조금이라도 어떠한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즉, 쓸모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그 존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대요? Either A or B. A든 B든 둘중 하나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기업이나 사업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거. 혹은 그 목적의 두 번째가 두 번째 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충족시키고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거나 뭐에 대한? 그 조직이나 그 조직의
고객들의 문제를 적어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돼요? 어떤 결과를 낳아야 돼요? 향상을 낳아야 돼요. 어느 종류, 즉 어떤 종류에 있어서 뭐 가능하다면 measurable one, 측정 가능한 어떤 향상을 초래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아, 그래, 성과가 이만큼 딱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모든 면에서요, 이 purpose, 목적, 기업의 사업의 목적이라는 건 바로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추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야? 목적이 있어야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바로 기업들의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두 가지, 세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목적이라는 것이 성공을 이끌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왔어요. 1, 2, 3번에 다 나왔으니까 일단 기업. 이렇게 갈게요. 소셜미디어라는 두 번째 키워드 여기 3번에 있습니다.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의 목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토대로 해야 된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해서 성공으로 이어질 때, 즉, 무언가 성과를 낼수 있는 경우는 무엇을 기반으로 했을 때, 목적이나 목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고객들의 뭔가 불만 사항들을 잘 해결하려면 이 소셜미디어가 낫고, 우리가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지. 야, 이거 요즘에 대세래라고 생각해서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 기업의 목표를 잘 생각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풀었을 때보다 선생님이랑 푸니까 어때? 아, 얘가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콕 찝고 있는지가 보이죠?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뷰를 하실 때는, 아, 내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답으로 갈수 있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그래야 독해가 들어요. 알겠죠? 네, 잘했습니다. 우리 15번 가볼게요. 15번. 네 번째 문제. 자, 요네 번째 문제는 조금 다르게 가볼까? 여러분들 주제문 찾았어요? 아, 주제문? 여러분들이 찾은 그 주제문은 뭐예요? 딱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과 사실은 주장 찾기니까 필자의 주장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문장을 다 찾는 게 맞겠죠. 주제문도 중요하지만. 그죠? 예, 주제문이 약간 추상적으로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쌤이 찾은 이 주제, 즉 필자의 주장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문장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역시 후반부가 강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얘가 이렇게 강하게 뒷부분에 그 힘이 실리나 이렇게 봤더니 중간에 howev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지만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얘는 아 중간에 내용이 한번 반전이 있으면서 뒤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지문. 지문의 이 패턴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지문을 딱 부딪혔을 때 얘는 지문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흐름을 먼저 크게 보시면 지문이 갑자기 싹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볼게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관계 부사절의 when입니다. 어떤 시대에 모든 이들이 seem to be looking for,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Quick and sure solutions. 빠른 해결책, 확실한 해결책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그래서 확실한 거, 확실한 거, 확실한 거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되는 거. 이게 바로 quick and sure solutions가 되겠죠. 자, computer companies. 이 컴퓨터 회사들은요, have even begun to 심지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advertise ways. 어떤 방식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을 홍보했느냐?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로 역시 관계 부사 정도로 바꿔 쓸수 있는데 이때는 how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in which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을 홍보를 하냐? 컴퓨터 회사들이 야, 있지. 우리 컴퓨터가 can replace parents.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한 해결책. 컴퓨터 있잖아. 야, 심지어 우리 부모의 역할도 대신해 줄수 있어. 이렇게
홍보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ey are too late. 근데 이 컴퓨터 회사들, 이렇게 홍보하는 회사들은 사실 너무 늦

늦었는데? 라는 얘기예요. 왜 늦었을까? Television has already done that. TV가 이미 그것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TV 많이 안 보지만 이전에는 이 우리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이전의 그 시대에는 TV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TV가 이미 그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거 새롭게 해줄게. 새로운 게 아니야. 너네 이미 늦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however, 하지만은요, seriously, 진지하게요. In every branch of education, including moral education, 뭘 포함해서? 도덕적인 교육, 도덕, 윤리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의 모든 branch. branch라는 거 원래 나무의 가지죠. 얘는 뭐 회사로 이야기하면 어떤 지점이란 뜻도 있고 영역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지의 이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역에서 우리는요, make a mistake, 실수를 범합니다. 뭐할 때요? When is suppose that 우리가 that 이하라고 가정을 할때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that 이하라는 가정은 어떻다는 얘기야? 그치,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라는 의미야. 그럼 이 가정은 잘못된 가정, 그죠? 한번 볼게요. 자, a particular batch of contents. 이 batch라는 게 묶음이에요. 특정 묶음의 contents, 내용. 혹은 a particular teaching method or particular configuration of students and space. 특정한 교수법, 가르치는 방식. 부모 오면 이제 훈육하는, 선생님이 이제 교육을 하는, 그죠? 특정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특정한 configuration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지? 배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지만 봤더니 학생과 공간에 대한 어떤 특정한 배치. 즉, 교실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공간에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will accomplish our ends. 우리의 끝을 달성할 거야.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가정하는 실수예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은 잘못된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끝이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끝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뭐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and는 명사로 쓰일 때는 목적, 목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줄 거야 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게 있어. 애들한테는 이게 정말 특정한 어떤 방식이, 어떠한 배치가 정말 좋아, 가장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실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봤더니 the answer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디부터? 여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the answer is.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실수 말고 정말 찾고자 하는 우리가 대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Both harder and simpler. 더 어렵고 하지만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어렵고 단순한 게 바로 뭔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굉장히 깁니다. 한번 볼게요. We, 우리가 바로 누군데? 훈육하는 사람들. 즉 집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실상으로는 맞는 대답인데 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더 어렵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단순한 거야. 이 방식이 어떻다? 해결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른들, 부모와 교사는요, have to live with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같이. 교류도 하고, 같이 무언가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 talk to them. 그들에게 말도 해야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되며, 그리고 그들의 회사와 즐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과 동료가 됨. company라는 게 동료나 친구거든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and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뭐 함으로써? By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것과, and how we talk, that is, it is possible to live appreciately, appreciately, appreciatively. 감사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하는 방식도 보여줘야 됩니다. 혹은 적어도 어떻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 적어도 비폭력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방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 때나 아무 때나 책을 보고 있는 거야. 다른 거안 하시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험한 말 하지 않아. 이게 바로 다 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굉장히 풀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행동으로 묘사를 했지만 얘가 지금 압축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가 사실 관건이에요.

0: 그러면 요 내용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가를 찾아내는 선택지 가볼까요?
1: 네, 볼게요. 자, 교육은 일상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어때, 여러분? 일상적인 내용인가요? 단순하지만 좀 어려워. 이거 매번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 하지만 단순해. 이게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아, 상호작용인데 그것도 어떻게? 일상적인 상호작용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딱 하나의 단어나 압축적인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 연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요. 맞지? 잘할 수 있지? 좋아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도덕교육을 강화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된다. 타인 배려 없고 도덕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덕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의 분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관련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TV가 이미 그걸 했어.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는 단어이긴 하지만 TV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회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늦었어. 이미 하고 있는 애가 있어. 이런 의미잖아.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교사나 부모가 직접 행동으로 아이들과 일상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V에 관련된 내용을 바로 아웃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어떤 예시 한 꼭지를 갖다가 마치 주장이나 요지나 주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건나답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알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교와 가정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 자, 매체 활용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아이들이 온라인 예절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이들이 컨텐츠 개발을 해야 돼. 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일부에 나와 있는 그냥 단어들 짜집게 해서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오답이,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가볼까요? 네, 볼게요. 자, 여기 일단 얘도 그러면 주제문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필자의 주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문장이, 부분이 어디일까? 보시면 벗이 나와 있고 요 문장이 일단 흐름을 한번 휙 바꿔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뼈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해요.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도 사실은 결이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한번 앞부분부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소재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Science, scientist. 그죠? 볼게요. 자,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어떤 건데, such as가 나오면 예시입니다. Like와 비슷해요. 그래서 뭐와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야? Those inspired by scientific developments. 과학적인 발달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그러한 those ideas예요. 아이디어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요, are often air. air라는 게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방송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송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방송이 되면서 비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In our popular culture, 우리 대중문화에서요. 근데 이것은 뭐의 일환으로? As part of a healthy progress of public debate. 대중들의 토론의 건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 대중문화 안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이렇게 방송도 하고, 아, 근데 이 부분의 한계점이 뭐예요? 라고 비판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sometimes deserve,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뭐할 만해요? The criticism they get. 그들이 받는 이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거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핵심 소재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However, 하지만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과학의 popularization, 대중화라는 뜻입니다. 자, 과학의 대중화는요. It be greatly enhanced. 아주 굉장히 상당히 향상이 될수 있습니다. 과학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관심 있고 이렇게 하는 대중화가 어떻게 해서 향상이 될수 있어요? By improving the widespread images of the scientists. 과학자들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향상시킴으로써 과학의 대중화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키워드 좀 찾아볼게요. 과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야? 과학자들에게 보여지는 과학자들의 그런 이미지, 과학자들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아주 만연한 그런 이미지들을 개선하게 되면 과학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과학자들의 이미지 개선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과학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과학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과학의 대중화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죠? 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뒤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Part of the problem may be. 자, 문제의 일부는요, 뭐가 될 수 있어요?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are most likely to write novels, plays, and film scripts. 자, 뭘 쓰는 사람들? 소설, 희곡, 영화 대본, 이런 것들을 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의 majority, 대다수가 were educated,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교육받았다라는 거예요? And the humanities,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과학 분야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왜 이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하거나 과학 분야에 뭔가 조예가 깊지 않은 인문학 쪽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자나 과학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화나 소설이나 아니면 이 대본 같은 것들을. 그러면 사실은 과학자에 대한 진정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학자들이 글을 쓰면 사실이 되겠죠.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쓰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뒤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Furthermore, 더욱이 the few scientists turned writers 나오네요. 몇 안 되는 과학자였는데 뭘로 바뀌었어? 전향했어? 작가로 전향했어. 그치?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과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면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서 문제라며. 그죠? 그러면 작가로 전향한 과학자들, 과학자였는데 나중에 작가로 전향을 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써주면 되는데 더욱이 게다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또한 문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have used, 사용해 왔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과학적인 훈련, 즉 교육받은 내용, 자신들의 이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교육받은 이 내용들을 뭘로 사용했어요? As a source material for thrillers that further damage the image of science and scientists. 과학이나 과학자들의 이미지에 더 해가 되게끔 하는, 과학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과학자와 과학의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스릴러물. 근데 그 스릴러물의 그 원천이 되는 재료, 스릴러들의 그 원천이 되는 재료로서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이해, 과학적인 교육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과학자들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돼야 과학의 대중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더디게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죠. 맥락상으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우리는 more screenplays. 뭐가 필요해? screenplays라는 건 이제 영화 대본이 되겠죠? 영화 대본과 그리고 소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설과 어떤 영화 대본이 필요해요? present scientists in a positive light. present가 보여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하는 소설이나 혹은 더 많은 이 영화의 대본들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렇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빛으로,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수고가 많고 과학자들이 이런 진짜 극한에서 많은 이 성과들을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화 대본이나 아니면 소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춰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1,
0: 그리고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니라 사례 2, 이런 것들 말고 그래서 반대가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마지막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선생님이 사실 고민을 했다. 얘도 주제 문격으로 거의 볼 수 있지 않나?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요 버시 들어간 이 문장과 뒤에 있는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의 대중화라는 것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어. 뭐를 끌어올림으로써? 과학자들의 널리 퍼져 있는 이미지를 improving 함으로써. 그러니까 improving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positive light과 같이 견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연결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향상을 시키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자들이 아주 긍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사람들이 오 과학자들 진짜 대단하구나 과학자들이 정말 수고가 많구나 이러면서 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과학이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뭐 많이 다른 패턴은 아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과학자들도 비판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deserve라는 동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새롭게 나오는 이런 과학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하지만 과학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럴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오히려 반대를 준다기보다는 뭔가 전환을 해주는 벗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벗이 하지만 그러나의 역접의 의미를 가져서 앞뒤 내용을 확 반전시켜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조의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일단 답을 찾고 선생님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의 이미지 개선, 과학의 대중화 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요 파트도 한번 해석하고 가볼게요. In our contemporary world, contemporar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데? 현대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동시대라는 뜻이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뭐야? 내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현대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현대 세계에서요. TV와 영화는요. are particularly influential media. 특히나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it is likely that 이하일 것 같습니다. 뭐일 것 같은데? The introduction of more scientist heroes. 더 과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영웅처럼. 과학자들을 영웅처럼 더욱 보이게 하는 그런 도입은 it help. 아마도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하는데? To make science, 과학을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도 상당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장과 비슷하죠. 한번 연결해볼까요? 과학자들을 영웅화시킨다는 게 바로 뭐겠어요? 그치. 과학자들을 긍정적으로 비춰보는 거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된대요. 뭐 하는데? 과학을 보다 attractive,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야? 매력적으로 보이면 과학이 대중화가 되겠죠. 과학자들을 hero로 본다는 건 과학자들이 이미지 개선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사실은 귀결되는 지점은 같다. 귀결되는 내용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가지고 선택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눈에 너무나도 띄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그치, 과학의 대중화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들, 여러 매체라는 건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plays, 연극이나 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creenplays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화 대본, 그죠? 영화 대본에서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과학이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과학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 3, 4, 5번도 한번 보자고요. 작가로 전업한 과학자, 아까 나왔었지, 그지? Scientist turned writers 이렇게 나왔던 그 부분은 전공 지식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죠? 문제점 하나, 문제점 둘, 두 번째 문제점의 하나의 사례에 주체로 나온 게 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시의 꼭지 한 꼭지가 이렇게 주제, 주장, 제목으로 나올 수는 없다. 기억해 주시고. 공상과학자로 성공하려면 벌써 이상한 거 아시겠죠? 과학의 저변 확대, 즉 과학이 굉장히 이렇게 좀 폭넓게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된다. 뒤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죠. 그죠?
1: 과학정책 논의에 과학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과학 정책이라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벗의 기능, 강조의 쓰임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내가 여기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1, 이유는 2야. 하지만 내가 이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but이나 however가 늘 반전만 주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전환의 의미로 쓰인 but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1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똑복화 가볼까요? sustain, sustain이라는 단어입니다. sustain이 뭔데요? 형용사 형태 참 많이 나와요. 환경 문제 같은 데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의미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래에서 받쳐준다. SUS, SUS라는 표현이 이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래에서 꽉 받쳐주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지시키다, 지속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어디예요?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스뿐만 아니라 섭이라는 표현도 아래라는 의미를 갖죠. 다음 시간에 똑똑복화의 앞에 있는 그 접두어가 바로 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subway, submarine 전부 다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땀 한땀씩 외워가실 때 챙겨두시면요. 아, 이거 굳이 외워야 돼라는 그런 부담 없이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키워드들 잘 잡아두시고 중요한 빈출 단어 표시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다음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도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번에는 새로운 파트 갑니다. 어떤 파트? 그렇지. 하미추론 파트거든요. 요 문제 파트 아주 쉽지는 않아요. 단서 찾아서 역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 라고 네.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아,
0: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1: 예.
0: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네.
0: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1: 아,
0: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Oh,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Lucky?
0: Today's your lucky day. We
1: Oh.
0: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0: One pair of
1: 아,
0: glasses.
1: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0: You want it?
1: 이거
0: Yep.
1: 썼었잖아요,
0: You
1: 내가.
0: wanna buy?
1: No, no, no. 매치 with this
0: Match.
1: sunglass. 어울려.
0: Oh.
1: 매치. 아, 이거 썼을 때
0: Uh-huh.
1: I look good?
0: Oh, do you look good?
1: Yeah.
0: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0: Yeah.
1: Sharp who?
0: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0: Like good.
1: Good.
0: good, really good.
1: 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0: You want them?
1: 오케이. I believe you. You
0: Yep.
1: say look good, so I will take it.
0: Oh,
1: Yeah.
0: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네,
1: 네.
0: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0: 네.
1: 영어로 할래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그래도요, 우리 이거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돼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 그럼요.
0: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때또 즐거움 많이
1: 요미.
0: 계시니까.
1: 그럼요.
0: That's right. 그거 할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 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1: Yeah.
0: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Yeah. One pair.
0: Okay.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0: 네.
1: 당했죠. 예.
0: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쌍 남았어요. 잘안
1: 아,
0: 하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0: 네.
1: 맞죠.
0: 그래서
1: 예.
0: 오늘 좀 힌트 드렸습니다.
1: 네.
0: 맞는지
1: 감사합니다.
0: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1: Yes.
0: So pair는 한쌍 혹은 뭐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뭐
1: 양말.
0: 바지든
1: 네.
0: 다 포함입니다.
1: 장갑.
0: Yes,
1: Yes.
0: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남아있는 거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1: 완전 사야 될것 같은데요?
0: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1: 이거
0: 느낌.
1: 완전 내가 사면 솔드아웃인데?
0: 그러니까요.
1: 내가 당장 사야겠어.
0: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1: 아,
0: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1: 네.
0: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 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 있다.
1: 네.
0: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1: We have two pair left.
0: Two pair?
1: two pairs
0: 그렇죠.
1: left.
0: 얘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1: Uh-huh.
0: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1: 네.
0: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1: 예.
0: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1: 아하.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a room left.
0: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1: 예.
0: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왜요?
0: 저라면
1: 네.
0: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1: only one room.
0: One room. 저라면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0: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left?
1: 네.
0: Of course.
1: 아...
0: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 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0: 바로 예약해버리게
1: 네.
0: 되네.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1: Mm-hmm.
0: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1: Mm.
0: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0: 행운, 운이
1: 네.
0: 있는 이런 뜻이
1: 네.
0: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1: 아.
0: 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은.
1: 그렇죠.
0: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You're lucky. 이러면 너 운 좋은 줄 알아.
1: 오.
0: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0: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1: 네, 네, 네.
0: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1: 오.
0: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입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1: Too
0: young 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young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1: 네.
0: 젊어 보이나요? 근데
1: 네.
0: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1: 잘
0: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okay.
1: 예, too stupid. 예.
0: Stupid.
1: 아, 네, 네, 네. Stupid.
0: 오케이.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아.
0: 제가 좀 이따 그거 스튜피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1: 오.
0: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 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좀 나빠요.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1: 네.
0: 하지만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스타일이에요.
0: 근데, 네, 근데 뭔가 샤프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lly.
1: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드렸죠?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 Mm.
0: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h, don't be silly.

0: 실업계
1: 맞아요.
0: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거에
1: 에.
0: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우 실업 얘기하지 마. 그럼 귀여운 느낌으로.
1: 그만 장난쳐.
0: 아,
1: 이런
0: 맞아요.
1: 느낌.
0: Okay? So
1: 에.
0: dorky, silly. 좀
1: silly.
0: 이래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1: 저는
0: 했죠?
1: sunglasses 같은데요.
0: 맞아요.
1: 에.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에. 에.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이렇게 쓴 거죠.
1: 어허.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Mm-hmm. 맞아요. That's right.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오시던 안경 같은 거든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혹은
1: 상태,
0: 뭐를 입으니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쓰니까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cute.
0: 일단, you look cute인데,
1: You
0: 그
1: look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0: 그렇죠. In
1: cardigan.
0: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1: Loose
0: 힙합 바지
1: pants?
0: 같은 거. 루스도 좋은데, 배기한 거
1: 아,
0: 아세요?
1: baggy
0: Okay,
1: pants.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베기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0: 그렇죠.
1: pants.
0: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어허.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베기 팬츠 유행일 때
1: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1: 요즘에도 everyday baggy pants
0: 이제는
1: 입으시잖아요.
0: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이,
0: 네.
1: 그럼요.
0: 오케이.
1: respect.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아니라 카디건입니다. 이번엔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e
0: Oh, he
1: cardigan.
0: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0: 자,
1: pants.
0: 이번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등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1: 오.
0: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1: 아.
0: 아, 이거 왠지 알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쵸?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1: 우리는
0: 아니고요.
1: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0: 칭.
1: 아. 이거 소문자예요? 샤프.
0: 오케이.
1: 예, 샤프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군요.
0: 네.
1: 샤프 할게요.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오호,
0: 맞습니다.
1: sharp.
0: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 그쵸.
0: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하죠.
1: 맞아요.
0: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1: 오,
0: edgy하다. 근데 그거
1: 오.
0: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네.
0: So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1: 어?
0: 네.
1: 아니요?
0: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1: 예.
0: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1: 아.
0: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1: Oh.
0: you look very put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네,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그래요?
0: 그럼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어둡게 된 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 것 같고 여기는 안 묻은 것 같고
1: 그럴 때 있어요.
0: 막 사방팔방일 때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런 게 아니

0: 그래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엄청 거에서.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아니라 못 썼어요.
1: on이네요.
0: on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1: 완전 샤프해
0: 그래서
1: 보였어요.
0: on을 쓴 거예요.
1: 아하.
0: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1: 네.
0: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1: 아,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스인가 봐요.
0: 그렇죠.
1: Sunglasses, it look very sharp
0: Sharp
1: on
0: on you.
1: you.
0: 너에게
1: 아.
0: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해요. 틀린 건
1: 네.
0: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1: The hat
0: Looks
1: looks cute.
0: cute. 근데 너에게.
1: On you.
0: 아니, 너에게 얹으니까. 자,
1: Oh.
0: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1: The shirt look perfect.
0: Looks perfect.
1: Looks perfect
0: 그에게.
1: on him.
0: him. There you go. 저
1: Yeah.
0: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Yes.
0: All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 hat looks cute on you.
1: The hat looks cute on
0: The
1: you.
0: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Yeah.
0: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1: Actually.
0: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라고 했어요.
1: 오.
0: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1: 네,
0: 있잖아요.
1: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액츄얼리.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저한테
1: 예.
0: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1: 오,
0: 틀린
1: 액츄얼리.
0: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0: 네,
1: you.
0: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네.
1: 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0: 아, 눈이
1: 없거든요.
0: 또
1: 네.
0: 확실하죠.
1: I trust your, I'll take them.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0: 네네.
1: Judgment예요. 예. 아. Judgment.
0: Okay.
1: Yes.
0: Alright.
1: 명사가 와야 될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1: 예.
0: 스펠링을 잘 한번 보세요. Judgment.
1: Yes.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아, 이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E가 탈락을 해요.
1: 아.
0: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1: 네.
0: J-U-D-G-E가 맞아요. 안
1: 에.
0: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제가
1: 아.
0: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1: E가
0: E가 탈락합니다.
1: 탈락.
0: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럼 똑같은 거군요.
0: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1: 그렇구나.
0: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Okay?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1: Judgment.
0: 훨씬 좋잖아요. 자,
1: 오.
0: 그리고 저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1: 네.
0: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내가 걔네 챙길 거예요. 이런
1: 오.
0: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라고 해서
1: Yes.
0: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예를
1: 네.
0: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저그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거 제가 할게요, 살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I'll take the red one. 이렇게. 또 쓸 수가

0: 있습니다.
1: Yes.
0: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1: I'll take it.
0: Oh, I'll take the red one.
1: I'll take the red one.
0: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1: Yes.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2: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Ne,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1: Yep.
0: 어,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1: You look cute.
0: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1: In that cardigan.
0: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Mm-hmm.
0: Here you go. 걔는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1: He is dancing.
0: 오케이. Okay. 배기한 바지를 입고
1: in baggy pants.
0: In baggy pants. 그 mm-hmm.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1: 네.
0: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I'll take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어, 저 이걸로 살게요.
1: I'll take this.
0: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1: 네.
0: Okay?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할게요.
1: Oh, I'll take the red one.
0: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3: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0: All right,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5: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5: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Great choice.
1: Yes.
2: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3: Yes.
1: Oh-hoo.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0: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어,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오. 어,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1: 와우.
0: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드렸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반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1: Decisions.
0: 네,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 내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1: Al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m indecisive about many things.
0: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요 라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고요.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자, 그럼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고 올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친구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고 하네요. 문장을 같이 보죠.
1: Jordan said,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네, 친구들과 가족 사이에서 저는 notorious, 이따가 네,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Notorious는 악명 높은 거예요. 유명한 건데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거죠.
1: It's a bad famous.
0: Yes, 예, 그래서 for being indecisive, 우유부단한 걸로 유명해요. 우유부단한 걸로 악명이 높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Alrigh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해요.
1: She's fam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0: Oh,
1: 항상
0: yeah.
1: 지각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때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0: yes.
1: She's notori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0: Uh-huh.
1: Notorious라고 말을 바꿔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죠.
0: Yeah, so instead of using famous, if you use notorious, we already know the thing that they're famous for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not positive.
1: 네.
0: It doesn't have to be super serious. It could be even something like she's notorious for biting her nails.
1: 네.
0: Right? Just a bad habit.
1: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쁜 거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고 또 famous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좋다는 건지 나쁜 거라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그거를 그냥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I'm notorious. 그런데 amongst라고 했습니다. Amongst 뒤에 st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0: Yeah, you could say among my friends and family as well. Because 네. basically, you know, within your group of people.
1: 네, like 똑같아요.
0: Among them, 네. amongst them.
1: 네, my friends and family. Friends and family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일단 my friends and my family에서 my가 두 번 반복되니까 한 번 없앴고 my family and friends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0: friends and family. 네. I mean you can say it any other way, but the most common way is definitely friends and family. So just memorize it.
1: 네. 그냥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riends and family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또 한국어에서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도 많이 쓰지만 영어에서는 families라고 해버리면 이 한 가족, 이 가족,
0: yeah.
1: 여러 집들을 가리켜 버리니까.
0: Yeah, it's all the families in our neighborhood, 네. right? Not just my family.
1: 네, 만약에 가족들이라는 의미로 여러 사람을 구분해 주고 싶다면 family members라고 해야 됩니다.
0: That's a good
1: 네,
0: way to
1: members,
0: say it.
1: 네.
0: Family members or members of my family.
1: 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family 단수 형태로 해주면 가족들 전체를 가리키게 돼요. For being pretty indecisive. 아주 우유부단한 것으로 악명 높아요. Famous도 famous 뒤에 for 붙이잖아요. Famous for doing something or being some way.
0: Yeah.
1: Notorious for 합니다.
0: You use it exactly the same way. Next he says,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1: 여기서 now는 물론 of course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I'm not proud of it.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언제?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그냥 없을 때가 많아요.
0: Yeah.
1: That's the way I am.
0: That's the way I am. Like, I don't care. We can 네. do this or that. I don't know.
1: 네, 원래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느낌을 메시지를 담아서 하고 있는 문장 같습니다.
0: So, because she doesn't have an opinion on something, she say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1: 네, 그리고 저는 I don't like when, 아니면 I don't like it when 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0: Yeah.
1: 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싫어요.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어떤 것에 있어서의 결정 내리는 사람이 되라고 yeah. 하는 게 싫어요. 이 문장은 조금 더 쉽게 만들면 when people ask me to
0: decide something.
1: Exactly, decide something. 뭔가를 결정하라고.
0: Or decide on someth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
1: 네, decide something, decide on something 둘 다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재미있게 be the decider of something 이라고 했습니다. 네.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0: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1: Now가 다시 한번 쓰이고 있어요. 네,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할 때
0: yeah.
1: now를 자주 쓰는데 여기서
0: It's like saying a different side.
1: 네, 네. 네, 다른 side. 물론 이런 면도 있어요라고 해서 똑같이 물론이라고 번역을 해보고 물론 there are
0: occasions.
1: 네, occasion.
0: There are times.
1: There are times where 또는 when도 괜찮습니다. Something i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어떤 것이 정말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떤 사항이 정말 중요하고 제 삶에, 제 mm-hmm.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때도 있죠. Mm-hmm. 영향을 주다, affect.
0: Affect. It affects our life.
1: It affects my life directly. 그럴 때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Mm-hmm. Occasion 이야기 잠깐만 더 해보자면
0: okay.
1: Occasion은 이제 예를 들어서 There are occasion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mm-hmm. 아니면 오늘따라 웬일이야? 오늘 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어? Yeah. 할 때
0: What's the occasion?
1: 무슨 일이길래? 라고 yeah. 할 때도 자주 쓰입니다.
0: Yeah, what's the occasion? What's Why the occasion? Are you wearing a suit and tie?
1: Yeah. 아니면 갑자기 친구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배우자가 그냥 꽃다발을 줘요.
0: Oh.
1: 그러면
0: oh,
1: thank you, but what's the occasion?
0: Yeah, it's our anniversary. You forgot? Oh.
1: That's a disaster. Okay.
0: Okay. So what does she do in that case if it's very important and affects her life? She says,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1: 그러니까 중요한 거, something important mm-hmm. that affects her life mm-hmm. directly 그런 거라면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어떤 mm-hmm.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보고 mm-hmm. and I'll be
0: decisive. Decisive.
1: 네, 결단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결단을 yep. 내릴 거예요. I'll be decisive. 네.
0: Yeah.
1: Decisive는 결단력 있는 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0: Oh, yeah.
1: 이번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0: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this. She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1: 이 문장을 보시고 결단력 있다라고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mm-hmm.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0: Of course.
1: She played a role. Mm-hmm.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하다라고 할 때 play를 하거든요.
0: Mm-hmm.
1: play라고 쓰는데 in the negotiation process.
0: Right.
1: 협상 과정에서 그녀가 중요하고 yeah. 결정적으로 이 협상이 잘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decisive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영향 쪽에 가깝지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0: no.
1: 아닙니다.
0: 네. Right.
1: 문맥을 잘 살펴주세요.
0: Mm-hmm.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or where we're going to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0: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or where we're going to hang out,
1: 네, 그래서 중요한 거라면은 she'll actually put in the effort to
0: right.
1: think about it and be decisive.
0: Decisive.
1: But if it's something small, mm-hmm. 작은 거, mm-hmm. small things, small decisions to
0: yeah.
1: make.
0: Or unimportant.
1: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Mm-hmm. 여기서 what food we're going to eat는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사실 food를 안 써도 돼요.
0: Yeah, what we're going to eat.
1: 네, 뭐 먹을지.
0: Of course, it's food.
1: Yeah,
0: hopefully.
1: Of course, you will.
0: Not
1: eat.
0: Like paper. You're not eating paper.
1: no. Or where we're going to
0: hang out.
1: 여기서는 제가 번역을 어디에서 만날 건지라고 했는데요. Where are we hanging out today? 이렇게 말하면 우리 오늘 어디에서 놀 거야라고 굳이 번역하기보다는 어디서 만나?
0: Yeah, that's where we're going to meet.
1: 네.
0: Probably in Korean.
1: 그래서 이제 오늘 친구들 만날 거예요라고 말할 때라든지 mm-hmm. 오늘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냥 I met my friends 해도 돼요. 그런데
0: yeah.
1: I
0: hung out,
1: hung
0: with,
1: out
0: my
1: with my friends
0: yeah.
1: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서 yeah.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놀았다.
0: Yeah.
1: 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yes.
1: hang out 쓰였고요.
0: Hang out. It's a great one. She says... I don't have an opinion.
1: 네,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는 I don't have an opinion. 의견이 없대요.
0: She saves all of her thinking power for the big decisions,
1: big
0: right?
1: Big ones, yes.
0: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0: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1: I don't like being asked라고 했잖아요.
0: Mm-hmm.
1: 질문을 받는 걸 안 좋아해요. Mm-hmm.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네, 이렇게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0: Mm-hmm.
1: 그래서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0: Mm-hmm.
1: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mm-hmm.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걸 안 좋아해요.
0: Mm-hmm. And why 왜냐하면? is that?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1: 사실 I never am 보다는 I am never가 더 많이 쓰이는 형태이긴 하지만
0: yes.
1: 여기서는 조던 씨의 지금 생각의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I never 아직 동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0: right.
1: 다른 동사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0: Of course.
1: I never see him anymore. I never do my homework. 뭐 하려 mm-hmm.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I never am able to.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0: mm-hmm.
1: I하고 am 사이에 never가 왔고요. 이 부분 재밌는 것 같아요. Make an answer.
0: Make an answer.
1: 네, 답변을 만들다. Usually you don't say make an answer for everything.
0: No, you wouldn't. You give an answer or come up with an answer.
1: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make a decision하고 굉장히 잘 yeah.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0: So it works. You know, make an answer.
1: 네, make an answer. 그 다음에 생각을 해서 어떤 답변을 만들어낸 느낌이니까 yeah. form an answer.
0: Yeah, or form an answer.
1: Form an opinion.
0: Form an opinion.
1: Form an opinion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게
0: mm-hmm.
1: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판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아직 자기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기사 같은 걸 읽어보고
0: uh-huh.
1: and then
0: you can form an opinion after you get more information.
1: 네, 의견을 드디어 이제 가지는 거죠.
0: Uh-huh.
1: 그런 의미로 make an answer 쓰였습니다.
0: Yeah.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or where we're going to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1: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Be notorious for 동사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또는 뭐뭐 해서 악명 높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 Have an opinion이라고 하면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have no opinion on something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be notorious for ing를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어요. 이건 영어로 he was notorious for always telling li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나오는 게 telling lies가 되는 거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He was notorious for always telling lies. One more time. He was notorious for always telling lies.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그 다음, 그 회사는 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The company is notorious for making bad produc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 The company is notorious for making bad products. The company is notorious for making bad product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바로 have no opinion on인데요. 뭐뭐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문장은 그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어요. She had no opinion on the topic. She had no opinion on the topic. 뭐 특별히 좋지도 싫지도 않은 상태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She

0: 네, 오늘은 우유부단함,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m indecisive about everything. I want to eat ice cream and then want to eat yogurt instead. Or like you and then not like you. How do I make a decision that'll determine the rest of my life if I'm indecis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thumbs down?
0: 네, 첫 번째로
1: Kimmy
0: 씨의 포스팅부터 다시 보면요. I'm indecisive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우유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I will want to eat ice cream and then want to eat yogurt instead.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가 갑자기 그거 말고 요거트를 먹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Or like you and then not like you.
1: Like you.
0: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변덕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1: That's right. And the next one is posted by Jake.
0: How do I make a decision?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요? That'll determine the rest of my life. 제 인생 나머지 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나요? If I'm indecis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a thumbs down, 어떤 노래를 듣고 이걸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지 싫어요를 누를지 조차도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gain, smaller decisions I think tend to be harder sometimes.
1: Yeah, that's for sure. Okay. Well, anyway,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So how about you guys? Are you decisive or indecisive 네. about big or small things?
0: 네, 여러분은 결정을 잘 내리시는 편인가요?
1: You should let us know. And in the meantime,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Okay, bye.
0: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조금 더 집중해서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접속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오늘의 문장에 사용되어 있거든요. 같이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s soon as you read this text, please call me. 보이세요? 어? 여기에 쓰인 접속사 그냥 as인가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as라는 접속사가 있기는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요, as처럼 접속사가 짧지 않습니다. 접속사가 무려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as, soon as가 하나의 접속사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야, 이거 모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만큼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뜻하니까, 자,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 볼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부사절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라는 거 당연하죠.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고, 부사라는 것 자체가 수식어, 꾸며주는 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사절 또한 역시나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문장 속에서 뼈대를 이루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뼈대에 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식어가 되겠고, 이런 수식어들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문장 자체의 의미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친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그 접속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무려 세 단어예요. 읽어보면 as soon as 라고 읽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soon이라는 거 뭐 이르게, 일찍 정도의 뜻이니까 뭐뭐 하자마자 이르게, 뭐뭐 하자마자 빠르게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참고로 요거는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As soon as I can. 요렇게 고정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I는 다른 주어로 바뀔 수가 있으나, 뭐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we can, 요런 조동사 can과 함께 하나의 고정된 표현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활용이 되면 최대한 빨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soon 이르게라는 뜻으로써, 아, 최대한 빠르게. 그냥 요 말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하면 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since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그거 저 알고 있는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이 친구가 뜻이 두 개라는 거죠. 뭐뭐 한 이후로라는 어떤 그런 시간과 관련된 뜻이 있고요. 단순히 뭐뭐 때문에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ecause의 의미로도 since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접속사들 뭔가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많네? 생각 드시죠?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이 예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두 개의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As soon as we finished the work, we went home. 적혀 있죠? 자, as soon as가 하나의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니까 우리가 일을 끝내자마자요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문장의 뼈대, 핵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는 겁니까? We went home. 우리 집에 갔습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일을 끝내자마자 우리 집으로 갔어요라는 아주 건전한 그런 사회생활, 어떤 근무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일을 끝내자마자 퇴근했다. 아, 누구 눈치를 보느라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As soon as가 활용된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다음 예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Since yesterday, I haven't eaten anything. 이라고 적혀 있어요. 참고로, since yesterday는 정확히 말하면 절은 아닙니다. 왜? 절이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되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since의 뜻은 똑같이 여기에도 사실 구죠? 이 구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ince yesterday.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since가 뭐뭐 이후로라고 시간과 관련돼서 해석될 때도 있고, 뭐뭐 때문에 이유로 해석이 될 때도 있잖아요. yesterday라는 것 자체 딱 봐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관련해서 표현을 해주는 단어죠. 그런 의미에서 뭐뭐 이후로라고 since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구나. 힌트 얻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제부터요. 어제 이후로, 어제부터요. I haven't eaten anything.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Since가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떤 뜻으로 내가 해석해주면 되는지 잘 골라줘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르게 일을 끝낼게요. 뭐,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 문장이 어색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때좀 참고가 되라고 활용하시기 쉽게끔 배려를 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최대한 빠르게 일을 끝내볼게. 요거 영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I'll finish. 내가 끝낼게. 뭘 끝내는 거예요? 일을 끝내는 거죠? I'll finish the work.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의 의미를 덧붙여주면 되는데, 이럴 때 우리 그냥 정해진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앞에서 잠깐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 보죠.

수가 있겠습니다. I'll finish the work as soon as I can.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ll finish the work as soon as I can. 좋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접속사 하나 활용을 해봤고 이 문장은 그럼 어떤가요? 뭔가 길어 보이는데 내일 아침 6시에 제가 떠나야 되니까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잘게요. 이런 문장 와 이거 쉬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살짝 애매하죠? 시작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6시에 떠나야 하니까 뭐뭐 이니까 요거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Because를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since 쓸 수 있겠죠. Since I'm leaving. 내가 떠나니까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Leaving. 출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행형으로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언제 출발하는 겁니까? At 6 a.m. tomorrow. 내일 아침 6시에 제가 출발하니까요. I'll go to bed. 내가 잠자리에 들게요. 잘 거라는 거죠. 어떻게? Early. 일찍요. 라고 문장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ince I'm leaving at 6 a.m. tomorrow, I'll go to bed earl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s soon as you read this text, please call me. 해석이 되시죠? 이 문자를, this text, 이 문자를 읽자마자, 읽자마자 저에게 전화주세요 라는 뜻으로서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활용되어 있는 부사절이 사용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두 개의 접속사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ght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llo, hello. It's third day. It's a third day already to warm up our bodies because it's so cold out. Let's get started, guys.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세 번째 날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몸에 열 따뜻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운동하러 가요. 가기 전에 우리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는 거 아시죠? Let's go.
1: Why are you so down? Do I look down? Yes, very much. I miss my dog, that's all.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down이라는 표현인데요. 많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대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Why are you so down?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are you so down? 너 왜 이렇게 밑에 있니? 이런 뜻이 아니라요.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어 있니? 이런 얘기 하죠. 딱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 기분이 저하되어 있다.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to be dow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are you so down? 이렇게 물어보니까 do I look down? 이러다 나 기분 안 좋아 보여?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very much. 많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I miss my dog. 아, 강아지가 보고 싶대요. I miss my dog. That's all. 그것뿐이야.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분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To be down.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대화에선 조금 더 확 다른 의미예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I'm going to the movies. Do you want to come? I'm down. We're watching a thriller. Then I'm not down.
0: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아까 좀 우울해하다, 기분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의 to be down과는 조금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I'm going to the movies 이럽니다. I'm going to the cinema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cinema라는 표현 잘 안 쓰고요. I'm going to the theater 또는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화

0: Okay, did you like the walking knee hugs? If you want more, you can do very light squats in between. That's even better.
1: 네, 오늘 우리 걸으면서 무릎 앉기 운동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강도가 좀 낮다 싶으시면 하는 도중에 아주 조금 이렇게 구부려서 가벼운 스쿼트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0: 뜻의 I'm down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요. To be down. 딱 나중에 보면은 반가워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like every day. Bye.
1: TV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everybody. Welcome back to Basement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싱.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과연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지고 얼마나 내 귀에 잘 들리게 될런지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me who is in doubt.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It's a real river with water streams and sound.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와, 정말 사막처럼 보였는데 저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네요. 놀랍습니다.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누군가 마술을 부리는 것일까? 네,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물줄기가 그들의 삶에 permeate, 스며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각각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2.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도전해 보실 만했죠, 여러분? 네, 첫 번째 문장은 전체가 다 지금 네, 귀로만 듣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채우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의 의미 좀 알아볼게요. Well, take a look at this.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간단하네요. Could it be 이렇게 들리셨죠?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누군가 마술을 부리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자, 어떻게 이 물줄기가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짧지만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놓친

0: 부분들이 있다면 눈으로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me who is in doubt.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It's a real river with water streams and sound.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part.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자, 근데 이제 질문이니까 억양을 높여서 어조를 높여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could it be 모두 다 기능어, someone은 내용어고요. doing magic 내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긴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지라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발음이 조금 네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So could it be? 근데 이제 이걸 우리말처럼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could의 d 사운드가 지금 앞에 보이는 l 사운드는 들리지 않는 묵음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우라는 모음이 있고 이세 이 모음 사이에 d 사운드가 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t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껴서 flap 현상에 의해서 r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could it 이렇게 되고요. be도 기능어니까 덩어리로. 약한 친구들은 약한 친구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그렇죠.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2.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전체가 이 문장이니까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One more time.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Of into their. 기능어죠. Stream. 자주 나옵니다. St, sk, sp.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Stream 하지 마시고 stream. Stream of water. 역시 모음 사이의 T 사운드. 네, 방금 하셨던 네, flap 현상에 의해서 R 소리로 들리게 돼서 water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강세 있죠. per. 여기에. 그래서 permeate. Permeate. 그리고 into는 전치사니까 permeate into their lives. 여기에 강세가 되죠. Lives입니다. Lives 아니죠, 여러분? Alright then. Google listening 1.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되시나요? Alright. Google listening 3.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One more time.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룰까요? 자,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2.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 잘 비교하면서 듣고 따라 말해 보셨겠죠? 구분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blank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가 강을 보여준대요. To 누구에게요? To 누구.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e. 그런데 me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Who is in doubt? 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의심하는 나에게 강을 보여준다고 말한 거죠. 말을 합니다. Could it be someone blank blank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이 do magic.

0: Do magic. 마술을 부리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누군가가 마술을 부리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Alright, move along. It's a real river with something 했습니다. 자, 빈칸에 이어지는 말들이 water streams and sound 했는데, 이게 물줄기죠? 그리고 물소리입니다. 그 물줄기와 물소리가 있는 그 진짜 강이에요. 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놀라는 그런 상황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blank their lives? 했는데,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로 permeate into. Permeate이 바로 스며들다인데, 어디 속으로 스며들다? Permeate into their lives.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가다. 이건데, 질문이잖아요. 이 물줄기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갔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다면, 길지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점검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me who is in doubt.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It's a real river with water streams and sound.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어떠세요? 100%다 캐치캐치 되셨나요? 하나 정도가 잘안 들으신다고요? 그러면 www.ebse.co.kr 오셔서 꼭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안 들렸던 부분도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설명 기억하시고 또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ll versus technique. Skill versus techniqu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skill 그리고 technique. 많이 비슷한 단어들 같죠? Okay, let's take a look at skill first. 네, 첫 번째. skill 이거는 능력 혹은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스킬이라고도 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발음을 제대로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름절로 skill. skill, 네, 연결하셔야 됩니다. skill, very good. Okay, 뉘앙스 잘 볼게요. 어떤 것을 잘 해내는 능력 혹은 기술입니다. So, skill refers to 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Okay? 그리고 기술을 의미하는 가장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a skilled negotiator.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Skill, 능력, 기술, skill.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능력 있는 협상가야. She is a skilled negotiator. 자, 여기 보시면 skill 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써 있어요. 그래서 ed를 붙이면 능력 있는가 됩니다. She is a

skilled 협상가,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o this means that she is really good at negotiating, okay? 그래서 협상하는 것을 정말 잘한다, 능력 있다라는 뜻이죠. She is a skilled negotiator.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자, 나는 필요가 있어. I need to improve, 향상시킬. 뭐요? My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죠.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Okay. 여기서는 communication skills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Okay. 영어권 나라들에는 정말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Okay. 그리고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능력, 여기 skill은 S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다양한 스킬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스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세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S를 붙입니다.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일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해. Okay,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Okay? 여기서도 skill은 능력보다는 여기는 기술입니다.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다음은 technique를 넘어갈게요. Okay, 기술 혹은 기법이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technique, technique. Okay, nique라고 N-E-E-K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technique, technique. Okay, very good. Okay, technique 같은 경우는 예술, 과학, 운동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방법입니다. Okay, so technique refers to something that you do in order to have a particular result or improvement in something, usually in arts, sciences, and sports. Okay?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Okay? So, skill 같은 경우는 그냥 능력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technique입니다. Okay? 그래서 어떻게 보면 technique는 skill보다 더 개념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She mastered the technique. His technique was faulty. Technique, 기술, 기법. Technique,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온 종일 그 기술을 연습했어. Okay? I practiced, 나는 연습했어, the technique, 그 기술을 온종일,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네, 그래서 능력을 가질 거면 뭔가 실제로 뭔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그 기술입니다. Technique, ok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그리고 그 스킬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이 테크닉을 연습을 하는 거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어. She mastered. Master는 느낌이 있죠. 네, 완벽하게 뭐를 익힐 때 master라는 동사를 씁니다. She mastered 그 기술을, the technique. She mastered the technique. 자,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면 아무래도 능력도 얻을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의 기술에는 결함이 있었어. 네, 결함은
fault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His technique was faulty. His technique was faulty.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is technique was faulty. His technique was faulty. 네, 정리해 드릴게요. Skill, 능력, 기술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너 그거 잘한다. You've got some skills.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스킬을 얻을 거면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술 혹은 기법을 technique라고 표현합니다. technique는 skill보다 개념이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Okay, skill, techniqu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Excellent work, everyone. Good job.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이제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집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료 자체에 대한 혹은 음식의 어떤 영양분에 대한 그 생각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하면 했지 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소식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식단도 식단이지만 양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요즘에는 뭔가 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디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더 트렌디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할 간헐적 금식, 거기다가 간헐적 채식, 채식주의자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상을 약간 채식주의자처럼 살아가면서 가끔 어쩔 수 없을 때만 고기 먹는 약간 이런 것까지 가보죠. 자, 요건 정말 최신 트렌드까지 가는 겁니다. 자, 소식은 별거 없어요. 덜 먹는다는 얘기만 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열량과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열량이 영어로 뭐예요? calorie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조합해서 문장에 누구 쓸 거냐? 그거에 집중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갈까요, 여러분? 덜 먹다, 소식하다, 열량 섭취를 줄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너무 쉽죠? 별거 없잖아요. Eat less. 여러분 뭐 대단한 걸 기대하셨나? 야, 너 좀 덜 먹어. 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You should eat less. 그냥 덜 먹어. 어? 그만 먹어. Eat less. 그죠?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일단은 덜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보다. Eat less. Eat less. 들어보세요.
1: Eat less. Eat less.
0: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처리를 해볼 텐데 이 소식이란 게 조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Eat a little, eat small 막 이런 단어들이 떠올리면 약간 좀 잘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머리 써야 되는데

0: 콜션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회 식사를 할 때 먹는 양을 portion이라고 해요. portion. 약간 우리나라 1인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smaller portions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똑같이 식사를 할 때 밥을 옛날에 한 공기 다 떠먹었으면 지금은 반 공기만 먹어. 그게 뭐예요? smaller por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갖다 쓰시면 원어민이 이게 잘합니다. eat smaller portions. small을 안 하고 굳이 비교급을 주는 건 평상시 식사량에 비해서 조금 줄인다는 얘기예요. 본인 기준이죠. 본인 기준. 그죠? 네. 그러니까 딱 요만큼 먹어야 돼. 이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 먹던 것보다 조금 줄이는 게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eat smaller portions. 사람마다 체구가 다 다르고 체형이 다른데 먹는 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줄이는 거니까 smaller. 이해되셨죠? eat smaller portions. 자, 붙여서 일반화시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할게요. 들어볼게요.
1: eat smaller portions. eat smaller portions.
0: 그렇죠. 그 다음에 열량 얘기 나오네요. calories 나옵니다. 자, 그런데 eat은요,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 섭취의 개념을 이제 조금 살리자면 몸에 스며들어서 일단 섭취하다의 느낌으로 갈 때는 take in을 많이 씁니다. 저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먹는 거고요. 먹는 행위고 eat은 take in, 이거는 뭐 먹어서 몸에 들어가서 얘가 영양분이 돼서 몸에 흡수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뭐예요? Take in, take in. 느낌 나시죠? So take in less calories라고 하면 칼로리 섭취량을 좀 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를 먹는다고는 안 해요. I'm trying to eat less calories. 뭐 가능은 하겠는데 굳이 권장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칼로리 나 덜 먹으려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뭐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그죠? 야, 너 칼로리 덜 먹어. 너 칼로리 더 먹어. 열량을 먹는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왕이면 조금 더 좀 영어권에서 받아들여지는 약간 느낌을 가려면 take in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take in, 구동사니까 힘 뒤에 줘야 돼요. take in, take in, take in less calories. 들어보세요.
1: take in less calories. take in less calories.
0: 중요한 게 정리가 됐습니다. 먹다와 섭취하다의 느낌을 우리가 구분을 한 거예요.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아까 소식하다. Smaller portions. 자, 이거를 앞에다가 주어처럼 ing로 잡아서 동명사 잡아줄게요. 소식하는 게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평상시에 먹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먹는 거,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좀 줄이는 거, 이게 건강에 좋아요. 자, 들어볼게요.
1: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0: 자,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열량 자체를 음식에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건 쉬워요. 저열량과 고열량을 얘기할 때 low와 high만 붙이면 되고 거기다가 calorie를 붙여가지고 문장 단어를 만들어주면 돼요. low calorie foods. 이것도 S 붙여서 여러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low calorie foods. 들어보세요.
1: low calorie foods. low calorie foods.
0: 음식의 양도 중요하지만서도 저열량인지 고열량인지 보고 양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조금 많이 먹어도 되겠죠. 저열량이니까. 근데 high calorie foods, 고열량 음식은 아무래도 줄여 먹어야겠죠. 그죠? 뭐 튀긴 음식이라든가 고퀄리티의 그 고열량 음식,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은 좀 덜 먹는 게 낫잖아요. high calorie foods. 그래서 소식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걸 더 줄여야 되고 이걸 좀 늘려도 되겠죠. 그죠? 자, 들어보세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자, 그래서 열량을 조절하는 식단을 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업계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Calorie restriction diet라고 그래요. 자, 즉 하루에 이제 우리가 대사량이 뭐 한 2000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라고 보면 그 이상을 먹으면 이제 살이 자꾸 찐단 말이에요. 그 이하로 낮춰.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총 1200칼로리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정도 이하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단을 짠다. 그런다면 조절을 하는 겁니다. Calorie restriction diet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건강업계에서 좀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요. 들어보세요.
1: Calorie restriction diet. Calorie restriction diet.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열량 섭취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이면 체중 감량엔 도움이 됩니다. 나는 저녁 식사 때는 고열량 음식을 패려고 한다. 먹는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낮에야 조금 고열량 음식 먹어도 밤에 이게 이제 뭐 튀긴 음식이나 뭐 이렇게 거한 거 먹으면 좀 이게 부대끼고 더 살 빼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0: 하니까 I try to avoid 피한다.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For dinner. 저녁에는 for가 좋아요. For. 자, 들어볼게요.
1: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0: 좋습니다. 자, 단어 두 개만 더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체중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과체중이나 체중 관리 실패는 여러 성인병이나 여러 또 고질병이나 아니면 뭐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manage one's weight. 자, manage라는 말 자체는 경영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관리의 의미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anage one's weight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체중 관리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one's weight. Manage one's weight.
0: 체중이 적정 체중으로 관리가 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지만 건강이 개선되겠죠? Improve one's health. Improve one's health. Managing your weight improves your health.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건강 유지 혹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들어볼게요.
1: Improve one's health. Improve one's health.
0: 문장으로 덜 먹는 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덜 먹는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eating less를 주로 잡을까요?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자,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체중 관리를 함에 있어 덜 먹는 건 도움이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0: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표현은 portion이라는 단어 썼었습니다. 소식하다. Eat smaller portions. 해서 붙여서 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Eat smaller portions. Eat smaller portions.
0: 이게 됐으면 열량에 관련된 얘기로 곧장 넘어가면 좋겠죠? 고열량이라면 high calorie foods. 들어볼게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자, 마지막 복습. 체중 관리를 하다. Manage 동사. Manage one's weight. 들어볼게요.
1: Manage one's weight. Manage one's weight.
0: 자, 오늘은요. 소식과 그 다음에 열량. 열량이 높고 낮은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요. 방송 놓치셨으면요. 혹은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여러분이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홈페이지 찾을 수 있고요. 여기 앱도 있으니까요. EBS e-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뭘 하려고 그럴 때 아우 그거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아우 뭐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don't need to 동사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우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don't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don't need to 동사란 표현으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안 해도 돼요 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You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혹은 You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You don't nee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돼서요, You don't have to 동사, You don't need to 동사 둘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의미라고요?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You don't need to 동사를 통해서 어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혹은 어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때는 don't 동사입니다. Don't worry, 이 표현이 어우 걱정하지 마 라는 의미고, 에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You don't need to worry 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어감 차이가 있죠. 아우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약간 어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라고 얘기를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를 때는요, 바로 hurry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둘러 라고 얘기를 할 때 hurry up 이라는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서두르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hurry 가 된다면, 에이 서두를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you don't need to hurry 가 되니까 이것도 어감 차이 지켜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아우 서두를 필요 없어, you don't need to hurry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hu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hurry. 아, 그렇게 서둘 필요 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에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마워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ank라는 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대상이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고마울 때 thank you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에이 고마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You don't need to thank me 이렇게 얘기를 해서 You don't need to thank me, 아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thank me.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thank me 라고 얘기를 해서 에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Don't thank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You don't need to thank me, 아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어감 차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에이 완벽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완벽해지다, 일단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그치, 바로 perfect라는 게 있죠. 그래서 be perfect라고 얘기를 하면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에이 완벽해지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don't need to be perfect 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너무 완벽해지실 필요 없어요 라는 의미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라고 얘기를 하면 완벽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perfect가 아니고 perfect. P 소리와 F 사운드도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don't need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don't need to worry. You don't need to worry. You don't need to hurry. You don't need to hurry. You don't need to thank me. You don't need to thank me. You don't need to be perfect. You don't need to be perfec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네요. 아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는 거, You don't need to worry. 라고 배웠다면 이렇게도 여러분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혹은 아우, 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를 걱정할 때는요. 전치사가 바로 about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orry about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대상

대상 혹은 어떠한 것을 걱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us.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us. 그러면은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아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정말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아우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아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는 거 You don't need to hurry 라고 배웠다면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이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그거 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혹은 그거 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You don't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그쵸. 바로 didn't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I didn't need to hurry. I didn't nee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그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얘기는 주어 didn't need to 동사. 아, 그거 대상이 그거 할 필요 없었는데 여러분이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문장, 시제를 바꿔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idn't need to hurry 라고 얘기를 해서 시제도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서두르세요. 그쵸? You need to hurry. 아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You don't need to hurr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오늘 배운 문장들을 응용을 하면은요, 정말 많은 문장들을 오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네, 매일 10분 영어, 네,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That's right,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자신감까지도 올리시려면 맨 처음 the first step is really important. We're gonna find out how much you know. 얼마나 아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도전 들어갑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really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신 거 맞죠? 그냥 아, 빨리 답이 날려줘. 자, 이런 식으로 계신 거 아니죠? 아, 전체 내용은 이거를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100%의 확실성은 없지만 한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자고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뭐해 보자고 라는 식의 느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영어는 뭘까요?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니까 let's see 그 다음에 이걸 주의하세요. if가 아, 이때는 만일의 뜻이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다. whether라고 하잖아요. w-h-e-t-h-e-r 근데 그 발음이 기니까 그 단어가 기니까 구어체에서는 if란 단어로 다 거의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let's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보자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장 한번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 들어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시죠? 상대편한테 뭐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라는 느낌으로 그죠? Let's see if였고요. 뒤에 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동작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어요. Let's see if we can get it. 구하다가 계시죠? 가장 흔한 동사가 계시고요. 일부러 힘을 넣어서 무엇인가 가져오는 거면 take it. 아시겠죠? 사는 거면 buy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면 bring it이죠. 자, 그래서 let's see if we can.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Let's see if we can get it. 자, 찾을 수 있는지. 그러면 똑같아요. Let's see if we can find it. 어렵지 않죠? 연기할 수 있는지. postpone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고쳐선 더 쉽게 put, 잡아서 off, 지금이 아니라 멀리 뛰어넣는다 해서 put it off.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빨리 하면 put it off. Put it off. 됐죠? 그걸 고칠 수 있는지 보자고 let's see 한번 보자고 if we can fix it. 됐죠? 그래서 fix까지요. 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 네 가지를 보고 따라 읽으시면 의미 없다고 늘 말씀드려요. We can have a meaningful time. Okay? Not meaningless time. So that means you're going to repeat after me.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엔 당연히 한번 try it out. 혼자 해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거는요.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get it. 글자가 아니라 장면 떠올리셔야 돼요.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find it. 됐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Put it off.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해서 고치다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fix i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Modern Times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보면은 계속 나사를 갖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고치다 하면 저는 양손으로 이렇게 뭐 가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냥 왜 이렇게 하나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궁금해하지 않으셨다면 섭합니다. For your reference, okay? That's that movie. Right from that movie, I learned this action like this gesture. 됐고요. 자, 그다음에 step 2.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되게 쉽잖아요. Let's see if까지는 바로 나옵니다. Let's see if we can. 그렇죠. get이 얻다잖아요. 그런데 환불이 영어로 refund예요. Refund. Refund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환불받는 거니까 a refund고요. 전액이면 full. 그렇죠? 네, 그래서 let's see if we can get a full refund.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for this라고 씁니다. 그래서 for this. 부분만 환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partial, P-A-R-T-I-A-L 해서 partial refund라고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다 환불해 주죠. Full refund 됐습니다. So let's see if we can get a full refund for this. 리듬 타시고요. 여기 다른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let's see. 우리가 다 다른 자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if we can find 해도 되고요. 그렇죠? Let's see if we can find. 그다음에 다른 자리가 하나면 another seat. 여러 자리면 other seats. 해서 여러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근처에. 그래서 here 혹은 around here 다 좋습니다. here까지. Let's see if we can get 아니면 if we can find other seats here. 됐죠? 맨 마지막 내일 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Let's see if we can put off. 아까 나왔던 put it off에서 it를 빼버리고 put off까지 쓰시면 돼요. Let's see if we can put off. 뭐예요? 그 회의를, the meeting, 그 다음에 tomorrow. 바로 연결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try again에서는요. 이게 포인트가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이게 다 부담되면 그냥 하나만 기억해도 행복해진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되고요. 발음을 읽어드리거나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시라는 뜻에서 일부러 안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드리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따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 발음을 나중에 따라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Okay, so be more active. Get involved. Okay, take a chance. Try it again.

I don't like this at all. 빨리하면 I don't like this at all. I don't like this at all. At all 처음 들려요. 그랬더니 Let's see 한번 보자고 If we can get a refund for this. 물론 일반적으로 환불은 전액을 다 환불받잖아요. 근데 굳이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get a full, F-U-L-L 써서 get a full refund 하셔도 되고 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도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ve come a long way. Just 10 minutes but you did a wonderful job. 아시겠죠?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잘 챙겨 드시고 또 서로서로 좋은 에너지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호우.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편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Shall we?
1: I followed in curiosity and soon found the answer. Various crops growing on the vast land. The stream down the long way made them the farmers of the desert. It's well ripe.
2: Wow.
1: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 끝부분에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Alright then. 자,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t's well ripe. 이것은 잘 익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 요겁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t's well ripe. It's well ripe.
3: 2.
4: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0: 네, 요즘 도전할 문장들이죠. 자꾸 빈칸들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됐을 것이라 믿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Anyway, 첫 번째 짧은 문장 어떤 의미일까요? Take a look at this. It's well ripe. It's well ripe. 이것은 잘 익었습니다. 문장 전체를 발음하실 때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해요. 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잘 익었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What does that mean? Right.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안 들리는 부분은 유독 잘 안 들리죠. 자, 잘못 들었거나 들리지 않았던 부분. 과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단어인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 followed in curiosity and soon found the answer. Various crops growing on the vast land.

0: Wow.
1: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2: All right, now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t's well ripe. 여러분, 간단하지만 발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it's는 축약되어 있는데 이게 축약될 수 있는 것이 강세가 없는 그런 기능어들인지라 이렇게 짧게 축약이 가능한 거고요. It's 이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well 발음하실 때 이 L 사운드가 이게 다크 L 사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그냥 well이 아니라 혀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앞니 뒤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well, well. 제 입을 보시면 well 하가 네, 혀가 윗니 뒤에 붙게 돼요. well이 아니라 well, ripe. 그런데 바로 뒤에 또 L 사운드 끝나자마자 R 사운드가 나오니까 입을 빨리 움직여주시면서 R 사운드 어떻게 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맞아요. 우 하면서 ripe, ripe. ripe 아니고 ripe, rip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거든요. It's well ripe. It's well rip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설명드린 거 생각하면서 적용시키면서 발음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t's well ripe. 어렵죠? 네. 그래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It's well rip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t's well ripe.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It's well ripe. One more time. It's well ripe. Excellent. 자, 이번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자, on과 in과 the 기능어고요. Finding. Oasis, oasis, 정확한 영어 발음은 oasis, oasis, in the desert. 철자 보시고 desert, 여기도 첫 번째 강세 주시면 됩니다.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네, Google listening 2,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3: 잘하시네요.
2: 자, 이제 Google listening 3.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One more time.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4: Go, go, listening. 1. It's well ripe. It's well ripe. 2.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2: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not that long though, okay? I followed something and soon found the answer 했습니다. 자, 나는 따라갔어요. 빈칸. 어떠한 상태로 따라갔냐면 in curiosity 했습니다. 이게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곧 발견한 거죠. 뭘요? 알아낸 거죠. Found the answer. 답을 알아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빈칸, growing on the vast land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땅, 크기가 이제 큰 땅에서 growing, 자라고 있는 것이죠. 뭐가요? There you go. 여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various crops라고 해서 다양한 농작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다양한 농작물들이 which are growing on the vast land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Alright, move along. 빈칸 made them the farmers of the desert 했는데 여기 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뭘까요? 맞아요. The stream down the long way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물줄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물줄기였어요. 그죠? 긴 길을 따라 내려오는 물줄기가 made, 만들었어요.

0: them, 그들을요. 뭐로? The farmers, 농부로 말입니다. 모의 농부 of the desert 했으니까 사막의 농부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It's well blank. 자, 화면상에 포도같이 생긴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It's well ripe 했죠? 맞아요. 빈칸에 ripe. 이 ripe는 익은이란 뜻이에요. Ripe, riper, ripest. 비교급과 최상급까지 알아두시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거 잘 익었어요. 이런 의미죠.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신 문장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사막에 떡하니 이런 풍부한 익은 그것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농작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건 기적이죠. 자, 전체 이야기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I followed in curiosity and soon found the answer. Various crops growing on the vast land. The stream down the long way made them the farmers of the desert. It's well ripe.
2: Wow.
1: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all? Good job. 여러분, 혹시라도 놓친 부분 있다면 아시죠? You know what to do now. Righ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Leave behind versus leave out. Leave behind versus leave ou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이 두 구동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leave behind, 그리고 leave out. 사실 차이점이 꽤 크거든요. 네, 오늘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봅시다. 자, 첫 번째 표현은 leave behind. 이거는 두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볼게요. 네, leave. leave, 이거는 가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leave behind, okay? 여기 보시면 be, 스펠링은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behind. Leave behind, leave behind.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가져오는 것을 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So leave behind means that you forget something, you forget to bring something, or you don't take it with you, okay? 그리고 두 번째, 둔 채 잊고 가다, okay? So you leave something and then you go somewhere. 그래서 behi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behind는 뜻이 뒤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ft my luggage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Leave behind. 두고 가다. Leave behi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짐을 두고 왔어. I left. 자, leave의 과거 형태는 left. I left. 나의 짐이라고 영어로는 무조건 소유격 넣어야 돼요.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내 짐을 두고 왔어. I left my luggage behind.

네, 두 번째 문장은요. 너는 내 책을 놓고 갔어. 똑같이 과거 형태로 left. You left. 자, 누구의 책이에요? 누구의 책들이에요? 네, 당신의 책들이라고 꼭 표현하셔야 됩니다. Your books. 그리고 뒤에 놓고 온 거예요.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You left your books behind. Okay, good.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 Don't leave anything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어디 뭐 비행기에서 이제 나올 때, 혹은 뭐 버스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나올 때, 거기 직원분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나오세요. 그럴 때, Don't leave anything behin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leave anything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Leave behind. 이해하셨죠? 다음은 leave out 볼게요. 네, leave out. 생략하다, 무시하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leave 이거는 e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leave 그 다음에 out, out.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아웃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out, leave out. 네, 이두 단어를 연결을 해보세요. leave out, leave out. Very good. Okay, leave out의 뉘앙스 차이는 포함시키거나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다라는 말입니다. Okay? So leave out means to exclude something or someone. Hence the word out. Okay? 그래서 out가 힌트, 큰 힌트죠. out가 나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Okay? 그래서 일부러 제외하다라고도 많이 씁니다. Leave out. So leave out often means to purposely exclude something or someone as wel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ave me out of this. Don't leave her out.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Leave out. 생략하다, 무시하다. Leave ou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여기서 빼줘. 자, 두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갈등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 여기서 빼줘. Leave me out of this. 그래서 일부러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Leave me out of this. Just leave me out of this. Leave me out of this.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를 제외하지 마. 네, leave out. 제외하다. Don't leave her out. Don't leave her out. Don't leave her out. Great.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제외해.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무엇을 제외해달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just leave out, 그냥 제외해. 뭐를요? 첫 번째 문장을. The first sentence.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그냥 제외해, 생략해.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네, 정리해드릴게요. Leave behind. Behind가 힌트죠. 뒤에. 이거는 두고 갈때 leave behind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는 뭔가 생략하거나 무시할 때, 그리고 제외할 때. Leave out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left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트렌드로 또 자리 잡고 있는 식단이나 식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전체 주제가 건강한 식습관 관련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제들 우리가 다뤘었죠. 지난 시간에는 소식에 관련된 얘기했다면 오늘은 간헐적 금식. 이런 말을 우리가 10년 전에 들은 적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최근에 들어서 뜨고 있는 약간 그런 유행과 같은 다이어트법 혹은 식습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해하기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20시간 안 먹고 또 먹고 20시간 안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야 그렇게 하면 위 망가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또 이렇게 많이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을 뭐 내리거나 이렇게 얘기 드릴 생각은 없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우리는 영어 방송이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 금식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뭐 물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죠? fasting이라고 그래요. 빠른에 해당하는 그 fast 있죠? 빠른 거기다 ing 붙입니다. 희한하죠?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fast 자체가 동사로 금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거. fast. okay? intermittent는 뭐냐면 했다 안 했다. 뭐라고요? 했다 안 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intermittent. 어렵죠? 간헐적이란 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린 어렵지 않지만, 우린 뭐 그냥 의례 아는 단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한테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그 친구한테 간헐적 금식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간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어려워요. 완전히 한자어 기반이니까 이것도 접도 붙고 중간에 이런 어려운 단어 붙고 fasting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보세요.
1: intermittent fasting intermittent fasting
0: 자 간헐적 주기를 주고 안 먹다,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발적이란 말도 많이 붙이는데 누가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꾹 참는 겁니다. 그래서 voluntary예요. voluntary fasting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딱 시간 재놓고 20시간 동안 꾹 참아. 어금니 꽉 깨물고 주먹 꽉 쥐고 참아. voluntary,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voluntary fasting. 들어보세요.
1: voluntary fasting. voluntary fasting.
0: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Alternate day fasting.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자 이렇게 하루 걸로 하루 꼴로 alternate 바꾼다는 얘기예요. Alternate day 묶어서 합성어처럼 씁니다. Fasting. 하루 걸로 하루씩 안 먹는 그런 금식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Alternate day fasting. Alternate day fasting.
0: 일주일 내내 굶고 그런

0: 게 아니에요. 걸러서, 번갈아서. 내가 아는 지인 몇 분은 간헐적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 간헐적 금식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저도요. 내가 아는 지인 몇 분. Some people I know. 쉽네요. Some people I know. 내가 아는 몇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Some people I know. 그냥 are doing 하고 있다.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대동사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하고 있다 하면 돼요.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I know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Some people I know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0: 자,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추가합니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했다, 하루 안 했다. 주기적으로. 거기다 이제 그거 효과까지 가보죠. Periodically. Period가 뭐예요? 기간. Periodical. 거기다가 더 붙여서 ly. Periodically. 주기적으로란 부사가 됩니다. Periodically. 자, people fast periodically. 그러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한다. Fast가 동사가 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부사가 간헐적 금식에서 자주 나오는 부사입니다. 왜? 주기적으로 안 먹는 거니까. Periodically. 강세가 특이하죠? Periodically. 들어보세요.
1: Periodically. Periodically.
0: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가면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죠.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막 이러는데 열량이 굉장히 조절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고혈압 조절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그 유행이어가지고 이게 뭐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lead to weight loss. lead, 이어지다. 어디로 이어지다? weight loss로 이어지다. lead to weight loss.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들어보세요.
1: lead to weight loss. lead to weight loss.
0: 그 다음에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고혈압을 영어로 high blood pressure라고도 하고요. 약간 의학명으로 hypertension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요? 고혈압이라고요. hypertension 하면 고혈압이고 hypotension, PO, hypotension 하면 그건 저혈압입니다. 오케이, 기억 안 해도 돼요. 고혈압만 기억하세요. hypertension, hypertension. 요거를 help with hypertension. 자, 선생님, 이 도움이 된다는 게 고혈압을 도움 안 되잖아요. 그죠? 고혈압을 도움, 고혈압이 더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자, 요게 그 뜻이 아니라, 안 좋은 거를 help with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 증상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lp with 안 좋은 증상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화시키게끔 도와준다는 의미로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help with hypertension 하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혈압이 높은 건 안 좋은 거니까. 들어보세요.
1: help with hypertension. help with hypertension.
0: 간헐적 금식은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볼까요? 체중이 아무래도 내려가니까 혈압 조절은 그거에 따라서 되겠죠. 그 얘기예요.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Can help with hypertension. 자, 간헐적 금식이란 것 자체가 고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with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게 꼭 있어야 돼요. Help with hypertension. 들어볼게요.
1: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0: 그러니까 자, 다이어트 연관 증세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안 먹고 살을 빼면 아무래도 영양 섭취를 충분히 못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건데 어쨌든 식사는 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영양 전체적인 열량을 낮춘 작업이니까 reduce the risk of diet related conditions. 다이어트, 여기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 맞아요. 살을 뺄 때 아예 막 안 먹고 맨날 뭐 미숫가루 이거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몸으로 오는, 몸에 오는 결핍증이라든가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왜? 나 정상 식사하거든. 단지 하루는 하고 하루는 안 먹고 그런다는 얘기거든.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들어보세요.
1: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0: 그런데 유행으로 좀 간주되다. fad라는 단어 오늘 좀 외워볼까요? fad 읽어보세요. 좀 길게. fad 유행이에요. be considered a fad. 근데 이게 말이에요. 뭐 몇십 년 동안 연구 결과에 나와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약간 좀 유행처럼 번지는 뭔가예요. be considered a fad. 들어보세요.
1: be considered a fad. be considered a fad.
0: 그래서 장기 효과에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unknown, 알려진 바가 없다. 자, 이게 뭐 한 10년, 20년 한 사람이 이게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 정도의 몇천 명, 몇만 명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0: 이게 정확하게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판가름되지 않는다. 들어보세요.
1: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0: 간헐적 금식의 장기적 효과는 알려진 바 없다.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이것이 are unknow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장기 효과, 주어 들어보세요.
1: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0: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간헐적 금식 가장 중요한 단어죠.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보세요.
1: Intermittent fasting. Intermittent fasting.
0: 도움이 된다. Help with hypertension. 고혈압. 들어볼게요.
1: Help with hypertension. Help with hypertension.
0: 장기 효과는 알려진 바 없다.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그렇죠? 들어볼게요.
1: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0: 자, 오늘 주제는 간헐적 금식이었습니다. 10분 영어에서 정말 최신의 어떤 트렌드까지 최대한 다 다뤄드리려고 노력을 하기에 이런 주제도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시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should I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확인할 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should I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물어보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hould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충고를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I should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어떠한 행동을 좀 해야겠네 라는 얘기지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아, 그거 좀 해야겠는걸?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거를 제가 그러면은 해야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문장 어순구조가 달라지죠? 그쵸, 바로 I should 동사에서 should I 동사로 어순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should I 동사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행동을 좀 해야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을 제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조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하다라는 동사, 바로 여러분 attend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 여러분 수업에도 참석할 때도 attend를 쓰고요, 회의에 참석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니까 아, 내가 좀 회의에 참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네, 회의에 참석을 좀 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should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고, 제가 회의에 좀 참석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회의에 좀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실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0: 이렇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미팅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attend the meeting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ould I attend the meeting?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제가 그 미팅 그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카드밖에 없는데 혹시 현금으로 드려야 돼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상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Should I pay in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금으로 조금 지불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ould I pay in cash?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pay in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현금으로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양하게 pay by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혹시 카드로 지불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건강검진을 조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라고 영어로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check-up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영어에서는 검진, 확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건강검진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되나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해야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표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I do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Should I do this?로 물어보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hould I do this?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do this? 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물가물할 때 이거를 해야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Should I 동사를 가지고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hould I attend the meeting? Should I attend the meeting? Should I pay in cash? Should I pay in cash?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Should I do this? Should I do thi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Should I do thi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어떤 거를 좀 해야 돼요? 라고 할 땐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떤 것,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할 땐 앞에 wha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should I do? 한 번만 더. 시작. What should I do?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지만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보 어쩌라고? What should I do?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감 차이에 따라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 땐 제가 어떤 거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hat should I do?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이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이거를요. 시점을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가 방금 문장으로 What should I do를 통해서 제가 뭐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언제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렇죠. When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When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언제가 되고 여러분이 where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어느 곳으로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의문사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when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나요?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한 번만 더. 시작.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해서 언제 제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나요? 언제 제가 그 행동을 해야 되나요? When should I 동사가 된다라는 거. Where should I 동사가 되면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What should I do?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까리까리 할 때,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렇게 궁금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doing great today. Okay? 자,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함께 즐겁게 실력도 키우고 동시에 행복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매일 10분 영어, 그 다음에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요, 얘가 부담이 있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일종의, 예, 뭔가 매일매일 에너지를 들여서 내가 결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습관은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찍 일어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걸 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그냥 영작하고 어떤 내용이 기다리거나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버리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 대신에 instead of it, why don't you try just enjoying it. 한번 즐기는 것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Start enjoying it and you will have more fun.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I believe you're totally ready. You're all set, righ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말에서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게 영어이건 러시안이건 아니면 노르웨지안이건 다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은요. 이 단어가 뭐지? 이게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리죠. 요리 재료인지 요리법인지를 그렇죠? 정리하시라고요. 단짝,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요리 재료인 거죠. 예전에 못 하곤 했는데 못 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렇죠. 요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뭐뭐 했었는데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알고 계시는 표현 바로 이거죠. We used to.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We used가 아니고요. We used to. 그래서 뒤에 드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We used예요. 가끔 이거 실수하시는 분은 계셔서 강조해 드렸고요. 예전을 지금과 대비해서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있는 표현이다. 알아두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간단합니다.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네 가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그런 순서죠.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예전에는 일했었는데, 예전에는 말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살았었다. 동작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까웠다. 가깝다는 뜻이 뭔가요? 그렇죠. 가까운. 그러면 C-L-O-S-E의 발음만 주의하세요. close 아니고 close 하면은 가까운 거죠. 원래 닫아 놓으면 어디 멀리 못 가니까 그게 가깝다는 뜻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we used to be. 됐죠? We used to be close. close 하면 가까운이죠. 여기서 일했었는데, 일했었다 뭐예요? 지금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we used to work here. 그렇죠? We used to work here.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말수가 좀 줄어들었네. 그래서 we used to talk. 근데 많이니까 a lot. 됐잖아요. 이것도 응용해 보세요. 이 자리에다가. 내가 예전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렇죠? I used to read a lot. 옛날에 밥을 많이 먹었었는데. I used to eat a lot. 이런 식으로 a lot 하나만 붙이면 본인의 개인적인 습관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다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살았었는데 we used to live here. 그렇죠? We used to live here. 길게 발음하시면 떠나다는 뜻이니까 L-E-A-V-E, leave고요. 얘는 live, live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준비되셨으면 여기 보지 말고 저 따라하시면 돼요. Repeat after me. Okay, you will have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커다랗게 말씀하실 기회도 드립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서로 갖고 왔었는데 your turn. 네, we used to be close. 정말이면 really clos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일하곤 했었는데 일하는 장면 your turn.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몸을 쓰는 노동이건 아니면은 머리로 하는 노동이건 work here, used to work here.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말이 좀 많았었는데 your turn 보지 마시고 네, we used to talk a lot. We used to talk a lot. 우리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your turn. 맞습니다. We used to live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조금 더 늘려볼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which is step 2. 고등학교 때 진짜 단짝이었는데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현재 대비시켜서 we used to, be까지 하면 상태죠. 옛날에는 가까웠다. 그럼 we used to be real clos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단짝이란 단어 때문에 괜히 또 한영사전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에요. 발상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영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요. 자, 그래서 best friends.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요? In high school. We used to be best friends in high school.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서로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잘 모른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used to를 쓴 거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우리는 오래전에 함께 일을 했었는데 라고 할 때는요. 예, 일을 한 적이 있다. We used to work. 그렇죠. 근데 함께니까 together. Work together.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래전이니까 a long time ago. 그렇죠. 예, work together a long time ago.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밤이 깊도록 담소를 나누곤 했었는데 아마 분명히 이것 때문에 부담되실 거예요. 밤이 깊도록은 뭐지? 아는 걸 시작하세요. We used to talk. 그렇죠. We used to talk이에요. 그런데 밤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to the night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Into the night. 그런데 멀리 간다. Far into the night. 이 표현은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파티가 무르익을 때. 그 무르익다 어려울 것 같지만 into the party. Far into the party. Far into the flight. 비행기를 타고 많이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far into the concert. 이런 식으로 아니 far into the trip.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여행, 콘서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것이 무르익도록 깊도록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조차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음식 재료이고요. Used to talk이 훨씬 더 중요한 바로 요리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두 번도 확인해 보시죠. Try it again.

What I need,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탐이, 그렇죠. 지금은요, 크로아티아에서 살아.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한 단짝이었는데.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Tom's living in Croatia. 이것만 주의하세요. 크로아티아를 영어식 발음은 미국식 발음에서는 Croatia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Croatia 아시겠죠? 그래서 we used to be 네, best friends in high schoo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요.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ebse.co.kr.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에너지 유지하시고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부사절에 활용될 수 있는 접속사들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곧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He passed the test because he studied a lot. 자, 보이시나요? 오늘의 부사절 그리고 접속사 because가 되겠는데 선생님 근데 because 그거 뻔히 아는 거 뭐하러 공부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ecause는 조금 이제 쉽지만 because와 비슷하면서도 또 살짝 다른 상당히 재밌는 친구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무엇일지 기대가 되시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이 반복했지만 그래도 기본기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스포일러 해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복습하긴 할 건데 부사절이라는 거 절 중에서도 부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복습은 됐고 오늘의 접속사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앞에서도 봤죠. Because입니다. 뭐뭐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because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말을 생각해보면요. 그냥 항상 무조건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만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저런 거 보아하니까 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뭐뭐뭐뭐를 보아하니 정도의 맥락. 자, 요걸 표현하는 영어의 접속사.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더듬고 있어요.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Seeing that. Seeing that이면 뭐 이게 that은, 여기서 that은 그럼 또 명사절을 이끌어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eeing that 자체를, 요 두 단어를 그냥 한 덩어리로 접속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뜻은요, 뭐뭐인 것으로 보아하니 정도가 된다는 거죠. Because랑 비슷하게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하려는 어떤 동작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접속사예요.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무엇무엇 때문에와 무엇무엇인 것으로 보아

하니는 그 뉘앙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만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요두 가지 여러분들이 적절히 섞어서 쓰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볼게요. Because와 seeing that을 한 번씩 골고루 써가면서 총두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The beach was crowded because the weather

was nic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해변가에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Because,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because만 쓰면 맨날 because야. 뭐 말만 하면 because야.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seeing that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문장 읽어볼게요. Seeing that it's cloudy, 쉼표 찍고 we better take an umbrella 적혀 있습니다. Seeing that 뭐뭐인 것으로 보아하니 정말 뭔가 보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cloud이라는 거 구름이 낀 정도의 형용사니까 야,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좀 껴있고 구름이 많은 걸 보아하니까요 라고 부사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We'd better.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ake an umbrella. 우리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 seeing that 자리에 because를 넣어도요. 기본적으로 뜻이 변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밖을 내다보면서 아 구름이 낀 거를 보아하니 정말 봐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seeing that 써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ecause와 seeing that을 사용한 두 개의 예문 살펴봤어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출근할 때 필요해서 제임스는 새 옷을 샀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보면요. 출근할 때 필요해서 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뭐 해서 라는 게 어떤 동작이나 상황의 이유를 표현해 주는 거고 이럴 때 우리 because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말 문장에 때문에가 없다고 because 안 쓰는 거 아니에요. because가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장 시작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James bought. 제임스가 산 거죠. 뭘 샀습니까? 새 옷들을 샀죠? New clothes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샀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Because, 왜냐면요. He needed them. 그가 그것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뭘 위해서 근데 그것들이 필요했던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for work 말해주면 일을 할 때 필요해서, 즉 출근할 때 필요해서 그래서 제임스가 새 옷들을 샀습니다. 라는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것 없었어요. 물론 문장의 길이는 조금 길었지만 말이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가요. 시작! James bought new clothes because he needed them for work. 좋아요. Because가 사용된 문장이었고요. 자, 뉘앙스를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말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우리는 쇼핑을 갔어요 라고 적혀 있죠.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 보니까 뭐뭐 해서 그리고 나서 뭐뭐뭐뭐뭐 했어.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자, 뭐뭐 해서 라는 우리나라 말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힌트 얻으실 수 있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 because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 눈치채시라고 보니까라고 제가 앞에다 넣어준 겁니다. 이런 경우 seeing that 쓸 수 있다는 거죠. because랑 의미가 다르진 않아요. 근데 뉘앙스가 살짝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의 시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eeing that 보니까 근데 뭘 본 거예요? 할 게 없죠?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게 그냥 없으면 안 돼요. 할 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오랜만이네요. 투부정사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문장 어떻게 되냐? Seeing that there was nothing to do.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했다는 거예요? We went shopping. 쇼핑을 갔다라는 거죠.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Seeing that 자리에 because 넣어도 돼요. 근데 seeing that을 넣어주면 조금 더 재밌는 뉘앙스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Seeing that there was nothing to do, we went shoppi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He passed the test because he studied a lot. 뭐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시험을
통과했죠. 그렇죠? 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요.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because 자리에 seeing that을 넣으면요, 조금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뭐 두 개 뜻이 비슷하다면서요. 자, because가 이유를 표현하고 seeing that도 이유를 표현하는데, because가 seeing that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넓은 개념을 가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eeing that은 because로 바꿔줄 수 있으나 모든 because를 seeing that으로 또 바꿀 수는 없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유용했죠?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it's freezing outside, right? So let's warm up our bodies and I will help you do that, okay?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너무 춥죠? 저랑 같이 운동하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도 역시 몸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 같이 해봐요. 그럼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Let's go. You're 2 hours late.
1: I know, I'm so sorry.
2: What happened?
1: I got caught up in traffic.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To be caught up in.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공부할 거니까. You're 2 hours late. 이럽니다. 야, 너 2시간이나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know, I'm so sorry. 아, 나도 알아.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what happened? 이러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I got caught up in traffic.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Caught up in traffic. 교통체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제 길이 너무너무 막혀서 그래서 그랬어. Caught up in traffic. Caught up in traffic 하면은 그렇게 길이 막혀서 갇혀 있었어. 이런 의미도 되지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끼어 있을 때 있죠. 미팅을 하기가 싫었는데 I got caught up in the meeting. 이러면은 미팅에 내가 이렇게 그 속에서 나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갇혀 있었어. 이런 의미에 딱 caught up in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caught up in something. 그게 뭐 이벤트가 돼도 되고 traffic이어도 되니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y, are you listening?
2: I was, then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1: What is that thought?
2: That you're really cut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To be caught up in, 물론 기분 나쁘게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Hey, are you listening? 야, 너 저기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listening? 그랬더니 I was. 내가 듣고 있긴 했는데 Then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이러죠.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어떤 생각에 갇혔다란 뜻 아니고요. 어떤 거에 굉장히 몰두했을 때 있죠. 그랬을 때 I got caught up in 어쩌고 어떤 그 액티비티가 옵니다. 뭐 뜨개질이라고 하면 뜨개질이나 아니면 caught up in this book 하면은 이 책에 완전히 몰두가 되어 있었어.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좀 다르죠. 전에 봤던 거랑은. 그래서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에 내가 빠져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is that thought? 그 도대체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 you're really cute. 이러죠. 너가 진짜 귀엽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스윗한 대화였어요. Caught up in. 그래서 to be caught up in. 좀 기분 나쁘게 갇혀있는 상황. 내가 끼어있기 싫은데 그 속에 갇혀있는 상황. 이런 뜻도 되지만 어떤 거에 굉장히 심하게 몰두

Good. I love this exercise because it's so fun. I hope you enjoyed it too. 네, 우리 오늘 드롭 스텝 런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이제 영어 잘하시니까 드롭 스텝 런지 이렇게 하지 말고 drop step lunge 이렇게 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to be caught up in 이렇게 배워봤어요. To be caught up in 원하지 않은 상황에 끼어있고 좀 억지로 갇혀있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몰두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골고루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몸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 만나요. 안녕! Bye! Have an amazing and warm day!

0: guilty.
1: guilty. 그냥 guilty라고 했을 때는 뭐 좀 심각한 내용이에요. He's guilty. He's innocent.
0: Yeah.
1: 유죄다, 무죄다.
0: Like 그런, in the courtroom.
1: 네, 법원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문맥에서의 guilty는 사실은 유죄까지도 아니고요. 뭐 잘못이 yeah. 있다까지도 아니고 나도 그렇다 정도예요. I do that
0: yeah.
1: too.
0: It's like I do that too. So 네. when you're guilty of something, it doesn't have to be serious.
1: 그래서,
0: it could be something so small, like yeah. I'm guilty of waking up late sometimes.
1: 네, 맞아요.
0: Right?
1: 그래서 번역에 보면 제가 아예 유죄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mm-hmm. I must admit, 저는 인정해야 돼요. I'm a little bit guilty,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Of being indecisive when making decisions, when 하고 making 사이에는 when I am이 생략되어 있고요. 저는 결정 내릴 때 being indecisive 하다는 거 인정해야 해요라고 했는데 being indecisive에 guilty 하다라는 거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yeah. 합니다.
0: It just means you do it. You're 네. guilty of doing it.
1: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 Mm-hmm. 특정 문화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I'm guilty of that too 하면 저도 유죄예요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0: Yeah, I do, 가볍게. I do that or I think yeah. about it that way as well.
1: Yeah, I do that too and I know it's not a good thing.
0: Right.
1: 다음 줄 볼까요?
0: She says, funnily enough, this does not apply when I'm making serious decisions.
1: Funnily enough, strangely enough,
0: Interestingly enough,
1: interestingly enough 등등 work. 다양한 부사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mm-hmm. funnily가 들어가서 웃긴 건 뭐냐면 mm-hmm.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does not
0: apply
1: 적용되지 않습니다. When I'm making serious decisions mm-hmm. 심각한 결정을 내릴 때는 indecisive 하지 않아요. Hmm. 네, 제대로 결정 내린다는 거죠.
0: All right, interesting. She says next. I think I'm a very realistic person. I think about things quite deeply.
1: 저는 realistic person인 것 같아요. Mm-hmm.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I think about things quite deeply. Mm-hmm. 여기서 things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
0: Yeah.
1: 일을, 어떤 일에 대해서 꽤 깊이 생각해요.
0: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to have a second opinion, and I'm always quite happy with the decisions that I make in that regard.
0: And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to have a second opinion.
1: 자, 다른 사람의 견해를 뜻하는 단어가
0: second opinion.
1: 네.
0: Second opinion.
1: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Second opinion, 물론 The first opinion was this, and the second opinion was this, the third opinion. 이렇게 말할 때는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의견, 세 번째 의견에서의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서는 the second opinion이 아니고 second opinion이란 말이죠.
0: Yeah.
1: 지금 의견이 있어요, 머릿속에.
0: Yeah.
1: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또 다른 타인, 남의 의견을 듣는 걸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견해라고 second opinion이라고 많이 쓰고요.
0: We also use it a lot for the doctors. So let's say you were diagnosed with something, you go to another doctor to get a second opinion.
1: 맞아요.
0: Because the results could be different.
1: 네, 그래서 한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0: Yeah.
1: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면 가서 I want to get a second opinion.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다른 병원도 가볼 거야.
0: Yeah.
1: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0: Yeah,
1: I need to get a second opinion.
0: You're going to go to another doctor's office or hospital and get another test.
1: 맞아요. 그래서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저는 심각한 사안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Mm-hmm.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보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물을 때도 있어요. Very realistic, right?
0: It's very realistic. And so she says... And I'm always quite happy with the decisions that I make in that regard.
1: In that regard라고 하면은 regard.
0: In that regard.
1: 네, regard가 원래 이제 보는 거잖아요.
0: Mm-hmm.
1: 그래서 in that.
0: Yeah. You regard something as something.
1: Yeah.
0: Else.
1: 네.
0: It's so hard to describe.
1: Yeah.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런 그 점에 대해서는 when it
0: right.
1: comes to that.
0: Yeah, when it comes to that, in that way. She gets the second opinion, she thinks about it, she makes a good decision.
1: 네.
0: Right?
1: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결정이 있고 가벼운 결정들 있잖아요.
0: Mm-hmm.
1: 그런 면에서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항상 꽤 만족한대요.
0: Mm-hmm.
1: Okay?
0: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do when I meet my friends. And I really don't know why. I like to think of it as a positive trait because maybe it just means I'm open to anything and I'm not very picky.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보죠. 먼저, I must admit 하면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역이 되는데요. I must admit 하면은 사실 정말로 이렇습니다라는 걸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think of it as 하면은 그걸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영어로 만들어볼 문장들이 4개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if I'm indecisive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Ironically, I'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But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0: 네, 페이지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1: Yes.
0: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대학을 어떻게 고르지? Mm-hmm.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떻게 고르지? Mm-hmm. If I'm indecisive, about도 되고, over도 되고, mm-hmm. with도 됩니다.
1: With.
0: 네, 그래서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1: Mm-hmm.
0: matter라는 것은 사안, 일들을 가리키죠. Mm-hmm. 그래서 가장 사소한 일들도, 사소한 사안들도 우유부단한데 대학교는 어떻게 고르지? 라고 말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해도 되지만
1: uh-huh.
0: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했단 말이죠.
1: Mm-hmm.
0: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이라고
1: yeah.
0: 이미 정해버린 느낌이고
1: yeah. These are the most trivial matters,
0: 네.
1: so ignore them. Let's do this first.
0: 네. And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하면은 좀 더 넓어져요.
1: Yeah,
0: 네.
1: like it's like there aren't particular things on hand,
0: 네.
1: but just in general,
0: 네.
1: it's a trivial matter.
0: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the most trivial of matters, the most important of matters,
1: yeah.
0: of가 살짝 끼어들면 좀 더 넓어집니다.
1: Yes. And Lewis says,
0: ironically, 역설적으로, I a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뭘 먹을지 등과 같은
1: mm-hmm.
0: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데
1: mm-hmm.
0: but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1: Mm-hmm.
0: 큰 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있대요.
1: Mm-hmm.
0: confident하고 또는 confidence하고 이 in이 자주 같이 쓰여요.
1: Mm-hmm.
0: So what are you confident in?
1: I'm confident in my exercise abilities.
0: 맞아요. 뒤에 이제 ability가 많이 나오죠.
1: Yeah.
0: I'm confident in my ability to
1: teach English.
0: Teach English, hire good people mm-hmm. 등등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Mm-hmm. All right. I hope that through our show you can become confident in your English skills if you're not already.
0: Mm-hmm. I hope so too.
1: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0: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welcome to Yoma Storytime. I'm Kristen Cho. So happy to see you. 자, what is a secret code? 자, 정말 오늘은 정말 유명한 코드 대해서 전쟁 때 코드 쓴 코드를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Last time we learned 전쟁에서 코드를 많이 썼죠. 왜냐면 비밀 정보들이 많았으니까. All right, so I'm excited to talk about today's code. Okay, but before we begin, we have our three words of the day. So let's check them out. The first word is trench. Trench. 참호. 자, 전장에서 이 군인들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판 구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있잖아요, 군인이. Alright. The second word is very important. Enigma. Enigma. 자, 이거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오늘 Enigma code 대해서 알게 될 건데요. It should be very interesting. And the third word is identical. Identical. 똑같은. It's the same. Okay. Al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So let's start. Okay, so we're going to find out about this Enigma code today. So let's start reading. How were messages delivered? Soldiers used other ways to send secret information quickly. Pigeons flew to soldiers in the trenches during battles to warn of an attack. They carried messages in small tubes attached to their legs. Messenger dogs were quick and able to run through battlefields more easily than people. They carried messages between the trenches, took medicine to wounded soldiers, and sniffed out the enemy. 아, 네, 참 착한 동물들이 많이 이 군인들을 도와줬네요. So they were the ones who delivered the messages. All right, first of all, we have pigeons, 비둘기. 네. What did they do? They flew to soldiers in the trenches. And that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Trench. 자, 이거는 참호죠. 이 전장에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 판 그 구덩이. 네. 그래서 여기가 있고 트렌치 여기 있고 저쪽 트렌치 있고 저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를 여기에서 딱 이런 small tube 이 작은 튜브를 고정을 해서 그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메시 편지를 이렇게 딱 이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거죠. Wow, that's amazing. 자, 그리고 개, 여기도 개도 여기에서 딱 여기 메시지 박스가 있네요.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전쟁터에서 편지들을 왔다 갔다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개들은 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they took medicine. 자, 약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they sniffed out the enemy. 자, 아시죠? 개들이 냄새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냄새를 맡아서 적을 찾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일을 많이 했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you know? The word enigma means something mysterious or difficult to understand. Okay, 자, 굉장히 유명한 이 coding machine이 있는데 이게 바로 enigma machine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enigma, 네, that is our vocabulary word, second word. enigma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enigma는 mysterious, 뭐 신비롭다, 아니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 Arthur Scherbius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언뜻 보면은 친구들 이게 typewriter 타자기 같이 생겼어요. 사실 원래 옛날 타자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the machine would scramble it. 이거를 알파벳을 뒤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A를 했지만 다른 알파벳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ople needed to have an identical machine with the same settings. 자, 이 코드를 풀으려면은 an identical machine with the same settings. 이 identical, 똑같은 machine을 갖고 있어야 이 암호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암호였어요. Okay, so let's stop and think. The Enigma machine, 자, one, decoded, or two, scrambled messages that people typed. 자, 이 Enigma machine은 해독을 했나요? 아니면은 이 알파벳을 뒤섞었나요? 네, 뒤섞었죠. They scrambled it. All right, made it very hard to understand.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ow was the Enigma machine used? The Enigma machine was used by Germany to send secret messag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Germany thought its Enigma machine was impossible to work out because there were so many ways a message could be coded. The chances of breaking the code were around 158 million, million, million. That's 158 with 18 zeros to 1. German soldiers using an Enigma machine. 자, 이 Enigma machine은 이 독일에서 독일 군인들이 쓴 건데요. 자,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썼는데 정말 정말 이 코드를 해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자, 여기에서 the chances of breaking were 158 with 18 zeros to 1.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거의 almost impossible to break. 네, 이런 machine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코드를 깼을까요? 못 깼을까요? 끝까지 못 깼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네, 답을 다음에 알려줄게요. We're going to read about that next time.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Take car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up for the Circus of Threes with your ringmaster, m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의를 꾸준하게 보고 계시는 친구들은 느끼시죠? 아, 이제 조금 더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겠는데, 이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데, 나 조금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죠. 매일매일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약간 묘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There were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The mice helped themselves.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자, 그 다음은 그들은 crept into, creep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creep이라는 것은 살금살금 움직이다, 맞죠? 혹은 기어가다도 되고요.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Into the living room, 어떻게 해요? 거실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방금 약간의 위험이 있었죠. 집에 있는데 부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 쥐 두 마리, 즉 도시지, 시골지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양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컵 밑에 숨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실로 이동합니다. 시골지 입장에서는 도시에 처음 왔는데 이 고양이가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겠죠. 우리 시골 집에는 전혀 고양이 같은 거 없는데, 위험 요소가 없는데 도시는 집은 좋고 한데 고양이가 있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뭐 고양이 한 마리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실로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There were people there. 자,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은 익숙하죠. 이게 뭡니까? Watching, 보고 있었죠. A bright, bright은 밝은, glowing이라고 하면 빛나는, glow가 빛나다 이거든요. 그래서 ing가 붙어서 빛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밝고 빛나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TV, 텔레비전이 되겠죠.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쥐 두 마리가 거실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시골지는 마우스, 맞죠? 시골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때요? 그 TV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봤겠죠. 시골에는 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gazed at it. gaze at 이라는 것은 응시하다, 빤히 바라보다 혹은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스크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TV 안에서 그 빛나는 스크린에서 막 뭔가가 나와서 움직이니까.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그녀는 그것을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아직까지 너무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네요. 사람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In the playroom, 그리고 놀이방에서는, 아, 다행히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제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놀이방에 가니까,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있어요.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라고 돼 있네요. 시골지는 시골지가 막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 장난감 놀이방에서. 그런데 knocked over이라고 하면 쓰러뜨렸습니다. A tower. towe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탑 같은 타워입니다. 탑이었죠. 어떤 타워나 탑이냐면은 of building blocks. 쌓기 나무. 쌓는 블럭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블럭들을 쌓아서 만지고 놀수 있는, 그래서 뭔가 탑을 만들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쌓기 나무나 혹은 쌓는 블럭들의 타워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which라는 것이 바로 a tower of building blocks가 되겠죠. 근데 그 블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came tumbling down. 어떻게 됐다고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 떨어지다. 그렇죠. 쥐가 뭔가 블럭 같은 것들을 막 쌓아놨는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휘청하는 게 아니라 굴러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겠죠. crash, 우당탕 혹은 쾅이라는 소리가 나겠죠. 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 떨어지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거 이거. 아,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좀더 자세하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콤마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있는 거, 이걸 영어 원서나 이야기책이나 우리 지금 이것도 이야기책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살짝 이제 문법을 씌워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살짝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두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이게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완전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 점이 있네. 콤마가 있네. 저게 다릅니다. 맞죠? 즉, 뭔가 여기에, 이 문장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딱이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점이 찍혀 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제가 읽을 때도 조금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뭔가 쉼표에서 콤마가 있을 때 살짝 끊어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고 여기 학생들이 20명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단어 시험을 쳤어요. 단어 시험. 우리 지금 영어 하고 있으니까 단어 시험을 10개를 쳤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통과했냐면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어 시험에서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단어 시험을 10개짜리 단어 시험을 치는데 8개, 즉두개 틀린 것까지는 통과. 3개부터는 오늘 청소. 이렇게 제가 규칙을 정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 통과한 학생들은 어땠냐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한 10명이 통과했어요. 딱반 정도가 통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students는 10명이 되겠죠. 20명 중에 열심히 공부한 그 10명은 시험에서 통과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달라요.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콤마, 콤마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워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없애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passed the exam. 아, 제 앞에 누가

0: 했다고요? 학생 20명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대요. 즉, 20명이 있는데 이 20명이 다 통과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무엇을 했냐면, 근데 이 학생들은 who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 콤마가 없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이게 뭐냐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거든요. 학생이 20명 있었죠? 그런데 콤마가 없으면 그 중에 10명으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20명 전체가 아니라 20명 중에서 열심히 공부한 10명은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10명으로 어딘가로 좀 좁혀준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법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요거는 the students,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 근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서 통과했어. 이렇게 계속적 용법, 해석을 할때 쭉쭉쭉 계속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뭐 했다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렇게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이 아니고 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라는 것이죠. 해석을 할때 뭔가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계속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여기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은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아이들은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잠시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그다음 조금 더 읽어 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y went to the dining room. 자, 그런데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냐면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내용이 어땠냐고요. 관계대명사가 도시지 집 안에 있었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도시지와 시골지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까 전에 놀이방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골지가 돌아다니다가 이 뭔가 쌓기 나무나 쌓기 블럭들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타워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좀 조마조마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went to the dining room, 식사하는 방이죠. 식당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식사하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On the table. 와, 근데 거기에 식탁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있었는데 식탁 위에는 they found a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맛있게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feast라고 하면 잔치 음식, 진수성찬. 그렇죠? 와, 이거 맛있겠는데. 으아. 치킨, 피자, 샌드위치, 파이, 케이크, 미역국, 불고기, 갈비탕.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와, 초밥만 다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한상 차려져 있는 것이죠. There were,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그렇죠. 샌드위치랑 파이들이 있었고요. 케이크와 비스킷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친구들 이 샌드위치 읽을 때 D는 묵음입니다. 샌드위치라고 읽지 않습니다. 샌드위치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그렇죠. D 발음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파이랑 케이크랑 비스킷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은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모든 것들은 먹기에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차려져 있어요. The mice, 그 쥐 둘은 help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도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는데 뭘 도와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냠냠냠냠냠, 야금야금야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흔히 쓰는 표현이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them, 둘이잖아요. 그래서 help themselves라고 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 처음에 고양이를 마주친 것 빼고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뭔가 조마조마한 듯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시골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과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도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There were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The mice helped themselves.
0: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reep. Creep.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Glow. Glow.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Gaze at. Gaze at.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Tumble. Tumble.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Feast. Feast.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Help oneself. Help oneself. The mice helped themselv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ro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room, 방이에요. 저도 지금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촬영장, 촬영방이죠. 자,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cleaned my room. 그렇죠. 오늘 저는 제 방 청소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방.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 방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라고 돼 있죠. There's 뭐뭐가 있다. 항상 있다. room이라는 것은 방이 있다. 자, 일단 방으로 보겠습니다. 혹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를 위한? 향상 혹은 향상, 성장을 위한 공간이나 뭔가 방은 남아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영어 실력이 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면은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지라고 하죠. 남아있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아,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도 맞죠? 원래는 여기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여지라고 표현하죠.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심리적인 그런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school room students in dormitories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room이라는 것은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는 room 한다.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room 한다 라고 돼 있죠. 아, 숙박시키다. 기숙사에서 뭐합니까?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잖아요. 맞죠? 먹이는 건 뭐 식탁에 하더라도 어쨌든 잠자리를 숙소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어디에서? 바로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재운다, 숙박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room, 기본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